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화도 함께 피어올랐다. 정작 진구에게 느끼는 화는 아니었다.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소개해주려 했을 테니 비록 그 마음속에 돈을 꾸려는 계산이 섞여 있었더라도 그런 속

0: 마저 오히려 순진하게 여겨질 만큼 셋째는 그에게 빚진 게 많았다. 연길에 발 들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자리가 생긴 것도 모두 그의 도움 때문이었으니 오히려 친구의 외사촌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불만이 죽기가 도도할수록 머릿속에서 벌컥벌컥 부풀어 올랐다.
1: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야? 신의 호구라고? 고종학력이라고? 그게 대수란 말인가?
0: 예전 같으면 신의 호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농촌 호구인 자신도 연길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신의 호구라 해도 한국에 가면 다를 게 뭐 있을까. 그저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바느질이나 할 텐데 요즘은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따내는 일이 있다던데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나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대견한 척하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솔기운에 감정이 격해진 셋째는 네온사인 불빛이 비친 유보도를 헤매다가 결국 위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기억에 선명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회사 건물 앞 속조 간판이 서있는 길가에서 위형을 만났다는 것만은 뚜렷이 떠올랐다. 위형은 비틀거리는 셋째를 붙잡아 어느 조용한 커피숍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지난 차 한 잔을 셋째 앞에 내밀며 말없이 조용히 함께 해주었다.
1: 위형아, 나 널 좋아해. 그런데 말이야.
0: 술기운에 혀끝으로 내뱉었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위형은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셋째에게 차를 권하고 커피를 건넨 뒤에 생맥주를 시켜 함께 마셨다.
1: 네가 조선족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은데.
0: 그렇게 중얼거리던 셋째는 결국 정신을 잃었다. 그 뒤의 기억은 오롯이 사라져버렸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늦은 아침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위형의 집이었다. 예전에 그 5층 아파트가 아닌 2층짜리 별장이었다. 석재 산업의 번창을 타고 위사장은 위회장이 되었고 연길에서도 꽤 이름을 알린 기업인이 됐다. 집도 연길 남산기술계 별장촌으로 옮긴 지 오래였다. 위형의 어머니는 중풍 후유증으로 걸음이 다소 불편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셨다. 아침 식탁에는 유토와 한족식 순두부, 콩물과 백죽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 과음의 여운으로 속이 메슥메슥하여 된장국이 생각났지만 담백한 백죽도 나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니 비로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마음이, 아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어젯밤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이 파편처럼 일부분만 스치고 완전한 그림을 이루지 못했다. 위형은 시물시물 웃을 뿐 셋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2: 괜찮아요. 술 취하면 다 그런 거니까.
0: 그렇게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회사로 나섰다. 며칠 동안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분명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보름쯤이 지난 어느 휴일 위형이 약속 장소로 불렀다. 그런데 그녀는 나들이 옷이 아니라 가벼운 여행복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위형을 만난다고 정장까지 차려입은 셋째의 모습이 오히려 어색해졌다. 그녀는 눈치를 챈 듯 시장 골목의 옷가게로 들어가 잠바와 바지를 한 벌 사고 운동화도 함께 샀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길을 나섰다. 목적지는 반시간 정도 거리의 조수지. 여름 무더위를 피하기엔 그만한 곳이 없었다. 조수지는 크지 않았지만 산속에 자리 잡아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시내보다 훨씬 서늘했다. 가끔 불어오는 물기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몸을 스쳤다. 물가를 따라 원두막 같은 낚시용 나무집이 몇 채 서 있었고 그들은 하나를 빌리고 낚시 도구도 함께 받아들였다. 셋째는 논과 물기를 다루는 나룻마을 출신이라 낚시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 탓인지 고기들이 입질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 두만강변의 작은 늪이나 물도랑에서 하는 낚시보다 특별한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위형이 가끔 고기를 낚아올리는 것을 보기가 더 신났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낚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였다.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아갈 택시가 없다는 것이었다. 위형은 그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 같다. 아니, 이것이 그녀의 작은 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니 산중에 밤이 깊도록 택시가 있을 리가 없었다. 세제가 환한 눈빛으로 위형을 바라보니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린 채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거 음모였구나. 그런 생각했죠? 위형이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놓으니 오히려 셋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내기에는 너무나 순수하게 고백했다. 더구나 그녀는 회장의 외동딸이자 이미 셋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여인이었다. 저는 조선족 여자들처럼 모든 집안일을 다 할 거예요. 조선족 음식도 배우고 있어요.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조선족으로 키울 거고요.

그 그로 당기고 떠미는 힘의 주황선을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좌우로 좁은 출구들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지나쳐버린 뒤였다. 위형과 원두막 같은 낚시집에서 보낸 그 밤은 그처럼 청춘의 따뜻한 기쁨과 그것을 에워싼 두려움, 앞날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다음날 택시로 연기를 향해 돌아가는 길, 옆자리에 앉은 위형을 바라보는 셋째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천하를 얻은 듯 허공에 동 떠오르는가 하면 만길 심연에 빠진 듯 갑갑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는 경치가 무척이나 낮아 보이기도 했다. 동북당에서 청명은 동장군을 떠나보내고 땅의 기운을 맞이하는 해토와 소생의 계절이었다. 나로 마을에서는 고향을 떠났던 적자들이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찾아오는 상봉과 단원의 날이기도 했다. 예시에는 청명 시절 우분분이라 했으나 그건 강남쪽의 이야기였지 오늘의 하늘은 유난히 밝고 높았다. 산을 오르는 길에는 삽을 둘러맨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였고 가까운 산자락의 산소 주변에는 도시에서 온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셔진 산소에 가려면 마을에서 그리 높지 않은 산 하나를 넘어가야 했다. 산을 넘지 않으려면 남북으로 뻗은 노루골 냇물이 흐르는 하산길을 되돌아가야 했는데 거리는 곱절 더 멀었다. 예전에는 대개 산길을 택했지만 이제 부모님 모두 연로하시고 나 또한 산을 넘기 버거운 나이가 되어 대여받은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후 거기서부터 걸어가기로 했다. 차에서 내린 후에도 길은 이어졌다. 다만 뜨락도르나 소 달구지가 다니는 길이라 승용차가 들어가기에는 험했다. 안전을 위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는 이 길로 소 달구지뿐만이 아니라 뜨락도르며 트럭까지 다녔었다. 노루골이라는 마을에 20호가 넘는 농호가 살고 있었으니까. 노루골이란 이름은 옛날 노루가 많다고 지어졌을 터이지만 인민공사 시절에는 나루대대 제7대로 불렸다. 다른 생산대는 모두 논이 있어 쌀밥을 먹었으나 이 7대에서만은 논이 없어 주식이 조밥이었다. 그래서인지 노루골의 좁쌀은 원근에 유명하기도 했다. 마을 운동회가 열리면 이겨도 좁밥 힘이요, 져도 좁밥 탈이었다. 올해 씨름에서 노루골 사람이 이겼다면서? 아참, 좁밥 힘이 좋구만. 하고 축구에서 지면 마을이 작아서 젊은이가 부족해 마흔 넘은 남정네까지 나서는 사정은 뒷전이요. 역시 좁밥은 좁밥이로구만 하는 시기였다. 비탈밭이 눈에 들어올 때쯤이면 20여 호가 살던 노루골 마을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을이 사라진 것은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향진정부가 설립되기 바로 전해였다. 쌀밥을 못 먹는 서러움도 컸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불편하고 그 병이 났을 때 제때 병원으로 못 가는 위험까지 겹쳐 주민들이 대대에 집단 이주를 간청했다. 결국 호도 거리제가 실시되고 토지가 농가에 배정되면서 일곱 생산대가 각각 몇 호씩 나누어 받아 정착시켰다. 아직도 옛 집터에는 과일나무 몇 그루가 듬성듬성 서 있었다. 가는 길에 아버지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던 자리를 가리키셨다. 딸아이가 핸드폰을 들며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함께 사진에 담았다. 어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너희 로아바이, 로아메는 여기서 살았단다. 로아바이는 여기서 세상 떠나셨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개무량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그것만도 아닐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이 집터가 이제 역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에서 몇 해 살지도 못하시고 아버지를 따라 진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루마을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심정이 그러할

0: 것인데 저 조선 땅을 등지고 새로운 황무지에서 새 삶을 일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이 집터는 단순한 터전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벌써 한 발 높이 떠올라 있었다. 무덤 앞에는 새로 세운 비석이 놓여져 있었다. 아버지는 문득 내 얼굴을 보셨다. 무슨 일이라는 표정이었다.
1: 아마 셋째가 했을겠구마. 나하고 둘째하고 전화로 의논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했을구마.
0: 나는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워낙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성미여서 얼굴이 조금 굳어졌을 뿐 좋다 굳다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대신 무덤 오른편 우쪽에 있는 산신제를 지내는 돌로 가셔서 거기에 남아있는 산신제 흔적을 살피셨다. 작게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말 듯했다. 이미 쥐구멍과 소발자국 자리에 흙을 덮어 메운 흔적이 보였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 봉분에 흙을 몇 삽 더 보태어 올리셨다. 비석 앞에 상돌은 제법 번듯하고 매끄럽게 광이나 있었다. 어머니는 상돌에 백지를 펴고 재물을 차리기 시작하셨다. 딸아이도 할머니를 거들어 음식을 꺼내드리면서 조용히 정성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산소를 그저 산이라 부르셨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까. 어릴 적 한 번은 아버지 아발산은 왜 요렇게 작숨두?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산이라 했지만 실은 밭 한켠에 솟은 작은 언덕에 불과했다. 소나무 몇 그루와 주변 관목들이 어우러져 평범한 둔덕보다는 위험이 느껴지긴 했어도 엄밀히 말하면 산이 아닌 밭지경에 가까웠다. 언덕 위와 아래 모두가 밭이었으니.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곳이 명당이라고 하셨다. 5대를 이어 외아들만 태어나던 집안이 우리대에 이르러 아들 셋이 모두 가정을 이루고 가지를 쳤으니 그럴만도 했다. 게다가 아들 둘을 대학에 보냈다는 소식에 마을에서는 조상의 산소덕을 톡톡히 본 것이라 수군거렸다. 물론 아버지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한 번도 수긍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워낙 말수가 적으신 탓도 있었지만 더 깊은 이유는 셋째에게 있을 것이다. 그날도 청명이었고 그 산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음복을 하며 자리에 둘러앉아 있었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다. 그때는 할머니도 여전히 건재하셨다. 할아버지는 환갑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못다한 숙명을 대신 사시는 듯 여든이 넘도록 마을에서 장수 노인으로 천수를 누리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셋째가 김선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호와 김리는 짜구배라도 잘들 살더라는 둥 요즘 연길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의 통혼이 흔하다는 둥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에 땀을 쥐었다. 셋째가 말을 더 늘어놓기 전에 아버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다.
2: 그래도 한족 며느리는 안 된다.

소설 아버지의 산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 땅에 퍼지고 매 순간 질주로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을 떼게 되면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청심환을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초온청심환은 청심치명발미환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구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온 청심환에 속합니다.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단순 심장이라면 심장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홀쉬할 수 없는 폐경락은 심장병 환자들한테 주요한 연대성이 강한 경락에 속하면서 특히 심폐의 심한 증상을 항상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심폐의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림상 조연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지켜보시오. 그리고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절하죠.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가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여러 가지 단순 심장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장

0: 당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서 다각증상이 나타나서 왕왕 치료함에 있어서 엉뚱한 치료하다 보니까 번 치료, 심장병 치료를 늦추는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상심하는 심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OTC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상심하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 가시면 되고 직접 문전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세각의 한각, 9각의 세각 그리고 10야드가게 6각 이렇게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각의 한각은 한 달 반 좌우, 9각의 세각은 넉 달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그리고 18각의 6각에게도 6각을 무료로 받게 되면 여덟 달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보증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거나 혹은 또 뭐 어디 멀리 떠나거나 이러한 분들은 이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갖고 가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심장병으로서 진단이 나셨거나 뇌졸중 후유증이 있거나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미 심장 주사를 했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부름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또 신근염은 신지엔이란 신근염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신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 본 제품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이 제품이 우리 지구에 나온 시간은 부동한 이름으로서 브랜드 이름이 다르게 나왔을 뿐이지 약각의 큰 글씨로는 모두 청심, 치명, 팔미 아닌데 근 20년 넘게 이 제품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몽약 삼보라든지 신타라든지 활신통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나갔는데 이 제품 자체는 20여년간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심장병 환자들을 무수히 많이 구원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원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여러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요.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 제품을 썼는데 오히려 혈압약을 많이 줄이거나 혹은 끊었다는 분들도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병을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입니다. 독립펌프라 하는 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공동이 정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치료해서 내일부터 뭐 혈압약을 또 끊는다는 건 절대 아니고 심장 치료를 하면서 넉달 연속 혈압이 정상으로 된다면 끊어도 됩니다. 넉 달은 기준은 꼭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이 초원청심한 수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저 감기 마음이 헐떡헐떡거리고, 그저 중간기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검사해보고, 중간기를 땡기다 하고, 첨약도 짓고 이랬습니다. 그런 것도 와서 며칠 아이 지나면 또, 그저 가슴에서 그런거릉하고 숨 막히고, 예. 그러고 헐떡헐떡하고, 올려 걸으나 내리고 걸으나 그냥 헐떡헐떡. 밴드차게 눕지 못하고 모조비를 눕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입안에 다른 것보다도 입안에 진해 냄새 나서 무시고 먹고 나이 사탕으로도 안 되고 그저 썩었다 말 때문에 그저 말을 못하고 그리고 입금이라는 게 어떻게 통세 난지 그래도
0: 예.
2: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제가 먼저 예. 싸서 제가 쌀까 하는가 더 줄게다 그래 한 달을 먹고 예. 오셔 먼저 이발 코.

0: 저 하던 게 그게 이렇고 이빨이 이렇고 그리고 숨이 헐떡거리던 게 이렇지. 아 간딘가 한 게 그게 아이들아 말입니다.
1: 아 심장을 나타난 증상인데. 예.
0: 그런 거 모르고 저래. 그리고 숨도 차던 게 이렇고 예. 걸지도 못하던 게 이렇고 모자빌도 그 지금은 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1: 예.
0: 어떤 세계를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1: 아 그래요? 예.
0: 예. 예. 그리고 한번 먹어도 이렇고 그저 예. 조금 그저 향한 것 같으라 하면 두 번 먹고 이래놓을까 어쩜 정상으로 돌아올까 얼마 줬을까 몸이 해갖고
1: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드시면 됩니다. 예예
0: 식사를 잘 먹고 하는 거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또 아홉가 배달을 받아서 좀 장기적으로 계속 쓰려고 합니다. 이 심장은 끝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1: 아, 그렇죠. 나이가 점점 예. 들면서 오늘은 치료됐지만 해도 또 내일 모레 이렇게 그렇죠. 범하게 돼 있으니까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쓰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참 정신한 저 먹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석 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예.
3: 예, 그, 저,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예. 저 가슴이 계속 황황황황 떨리고, 그랬었대라.
1: 예.
3: 예, 그리고, 뭐 안에 가을에 있고, 그 다음에 저 뭔가 뭐, 코로나 후유증으로 그랜드, 뭐 가을에 있고, 그 다음에 저 기침 계속 기침, 기쳤습니다.
1: 예.
3: 예, 굉장히 내지 먹기 시작해서 어제 넉 달째 거의, 넉 달이 거의 된다.
1: 예.
3: 굉장히 어제는, 많이 그래도 나아졌습니다.
1: 예.
3: 심장 황황하는 것도 이렇고 그다음 올리신 올라오는 것도 숨 고르게 쉬고 기침도 저는 떨어지나 다름없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그래 나의 그 뭔가 뭐 예, 값이 저렴하고 이 총총심한 대단히 좋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구자 고요 준준호 하니까 예 시름 넣고 먹습니다.
1: 예 시름 나도 됩니다.
3: 예.
1: 예. 예.
3: 예. 그래서 전문가님 네, 오늘 활동이 솔직히 또 뭐 아홉 가구 주문해 먹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3: 예, 예 좋습니다. 이게 기침도 싹 나서지고
1: 예예예 예, 예, 예.
3: 땀점도 잘 삽니다 이거 저는.
1: 아 그래요? 예.
3: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통원 청소원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심장이 나빠서 예. 계속 가슴 답답하고 숨 잘 올라오지 않고 가슴 딱이고 숨 닦아도 예. 맥히는 것 같고 그래서 걸을 때마다 예. 빨리 걸으면 숨이 더 타고 그래서 가다가 좀 섰다가 걸어가면 맞습니다.
1: 예. 제일 전형적으로 심장병이 숨이 찬 거 아니겠습니까?
4: 예. 그래 조금 섰다가 걸으면 괜찮고 걸림돌이니까 다리 매겼습니다. 미나요 한바탕에 지금 바빴는데, 지금 이거 천천히 왔으니까, 예. 걷는 데려서 문제 없습니다.
1: 다리 가벼워졌죠. 예, 예, 예.
4: 그러면은, 예, 집에서 제가 다 문에 열어도 그 소리에 놀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선사도 없어지고, 우리 집에 7층인데, 내일 갔다에는 한 서너 번 올라올 때는 그래서 천수마다 올라오니 셋다가 올라왔습니다.
1: 예.
4: 빨리 올라가기만 올라가서 가슴 땀 맥히는 숨 땀 맥히는 가서 이전에는 계속 걸음해야 돼요. 주시원은 가져가야죠.
1: 아, 예, 예.
4: 네, 있습니다. 주시원은 열기만 뭐,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살이 지금 없어지니까 지금 주시원에서 가져가야지 않습니다.
1: 예, 예.
4: 그리고 신나게 나빠져서 저는, 병원에 뭐 지지풀에 맥혀야 되나. 그래서 다 채우는 게 주자로 넣었습니다.
1: 아, 주자. 예, 예.
4: 예. 그래서 내가 또 한 몇 년은 이름 같은데 지금 와서 또 그랬는데 이거 천천히 안 쓰니까 어느 숨도 사서 그런 다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4: 예. 오늘은 두 달을 아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지금 그런 생각이 나는 게
1: 예.
2: 네.
1: 심장병 치료에서는 초원청심하니 비교적 알아주는 좋은 우수한 OTC 국약이니까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선생님, 난 톤통심만 쓰는 한자구만.
1: 예.
0: 야, 대단히 톤통심하니 대단히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나는 숨이 참이네 걸지도 못했었고.
1: 예.
0: 그래도 이제 이 톤통심만은 이래 선생님 소개를 할까, 이, 그, 까먹으면 내 배에 낫겠다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조금 싸서 먹어본 게, 그 다음에 조금씩 났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나는 계속 어서는 톤통심만을 먹습니다.
1: 예, 예.
0: 그래, 숨이 차던 게 낫지. 그 다음에 놀라서 얘 부들부들 떨던 게 또 아예 놀랐구만.
1: 아, 예.
0: 이내 이렇었구만. 부들부들
1: 예.
0: 떨던 게.
1: 아, 예.
0: 그래서 해갑이 또 높은데 나는 맥박이에 40, 43, 41 이랬었구만.
1: 아, 안 되는데. 예, 예.
0: 예, 그러니까 이사들이 됩니다. 오, 맥이 미네 아이디 있구만. 그래 이렇었구만. 이랬대다.
1: 예.
0: 그래던 게 어서니 손통심한 이래 한 개려서 다 먹고 두 개려서 거의 먹었구만.
1: 아, 그래요. 예, 잘하시네.
0: 예, 그러니까 이 맥박이 어서는 혈압이 제일 올라갔었구만.
1: 예. 60 벗어지지요?
0: 60.
1: 아이고, 됐습니다.
0: 이렇게 됐었구만.
1: 됐습니다. 예, 예.
0: 예, 그래, 예, 말할 때 숨이 맥히니까 같던 게 어서는 예, 숨이 안 맥힙니다.
1: 아, 그렇죠. 많이 해결됐어요.
0: 정말 이 손통심하에 나를 살렸습니다.
1: 예.
0: 그래, 난 최소 살란 못 당겼었구만.
1: 예.
0: 걷지 못해서.
1: 아, 그 정도?
0: 딱딱 맺혀서.
1: 예. 예.
0: 그래야 게 어서는 예, 선생님 이 약을 소개를 한 다음에 이거 어서는 그.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천천심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예, 지금 처음 이렇게 더 보면, 그래서 아이젭니다. 지내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래서 예, 앞뒤 가슴 겨우고 이라든 게, 이 약선에 지금 예, 아무리 더 보도 이렇습니다.
1: 아, 예, 예.
2: 가슴이 아이 겨우고 예, 일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1: 예.
2: 그리고 예, 그래서 약간은 소리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1: 예.
2: 소리도 놀라고 사람이 앞에 와서도 놀라고 그래서 예, 좀 한번 놀라던 게 놀라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2: 그리고 이전에는 예, 그래서 이 약속 이전에 병원 이용자수 입원했습니다. 당장 죽을 것처럼.
1: 아, 예. 심장병 때문에. 예, 예.
2: 예, 심혈이 형식이기 때문에 심혈이 뜬다면 예, 뭐 나를 막 심장에서 뭐 막 그래서 쿵닥쿵닥 막 뛰는 것도 그렇게 심혈이 막 옆팔에 이 가슴이 막 그래서 벌렁벌렁을 하면 그렇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예. 심장에서는 그렇게 등살로 뛴다.
1: 아, 부성맥이 예. 심각했네요, 원래는. 예, 예.
2: 당장 죽는 것 같아서 병원에 열린실에서 병원에 입원하가는데서 병원에 입원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1: 예.
2: 그리고 예, 혈압이 또 역납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 혈압도 정상에 그에 잠을 못 잤던 게 잠을 잘 잡니다.
1: 아,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예, 이빨이 아파서 내일 돌리려 해요, 어땠습니다. 우우누.
1: 아, 그래요? 예.
2: 심장에 이빨이 아프다가, 그 다음에 이 약 약간 났은 게 아래는 둘리야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아, 아래 이빨은 보송했네요. 그러니까.
2: 예. 저희 앞에서 계속 이빨 뽑았습니다. 그래서 생이빨.
1: 아, 그렇죠. 지나고 보면 허무하죠. 예. 예.
2: 심장 아픈 건 몰랐단 말입니다.
1: 그렇죠.
2: 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빨 다 알바바 됐더라, 이 약.
1: 예. 그렇죠.
2: 예, 이 약을 써봐가 이 심장병에는 정말 진짜 좋은 약입니다.
1: 많은 분들이 인정합니다. 예.
2: 예. 그래. 두 달 전 사람이 또 우리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영역과 썼습니다. 예.
1: 그렇죠. 예,
2: 이 약,
1: 예.
2: 다시 두 달을 원래는 하나 더 하면 계속 두 달 더 해야 된다는 게 두 달을 지금 아이어도 됩니다, 이 약속이.
1: 예, 예.
2: 주제는 이렇게 효과 좋아요. 우리 두 사람이 오늘 또 배달받아 쓰겠습니다, 또.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실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3: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믿음성이 강한 우수한 제품이고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데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 몽약에 속합니다. 심장병은 그 핵심은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맥이라는 것은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하는 데에 제일 낮아도 60차 벗어져서 7, 80차 평균 이 정도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낮아서 40몇 차,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는데 높아서 1분의 1백이 34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이걸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고 협심증 신장의 왼쪽

0: 앞가슴에 있는데 나는 오른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뒤 잔등이가 아픈가 하면 룩골꼬지 아파나는 이런 증상이 바로 협심증, 신저통, 심장이 반사통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관상동맥은 심장의 왕자 행위로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 행위로 배치됐는데 기본으로서 지금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겠습니다.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제 40 내지 70,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이 벗어져서 90% 좌우, 100% 막힌 거는 주자도 못합니다. 그거는 빠른 속도로 큰 병원에서만이 카이시용 가슴을 가르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래서 지금 많게는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또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막 이상이라면 바로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나누게 되는데, 피가 들어오는 칸은 심방, 피가 나가는 칸은 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심방은 좌심방, 우심방,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 판막이 있고, 심방의 피가 심실로 나가야만이 심실에서 다시 각 기관에 피를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피를 내보내 전달하는 기관은 심장뿐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막이 내가 있는데, 이 판막이 제대로서 열렸다 닦였다 하루에 10만 찾아오 열렸다 닦였다 열렸다 닦였다를 이거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거나 동공이 막 그 고정되거나 대소변이 새는 걸 모를 수도 있는 이 정도까지 가게 돼서 판막 이상이 생기게 되면 당신은 그때 가서는 판막을 교체하는 이런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료법 가운데서는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많은 분들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게 되어 있는데요.
1: 네, 알겠습니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나도 초원 청심환을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연락 고사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약도 많이 썼습니다.
0: 아, 심장병 때문에 많은 치료를 하셨다, 그렇죠?
2: 예, 주민들 배우고서라 참막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이 좋은 정신만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예.
2: 예.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10년도 아예 100이 넘던게 80으로 정상이 됐어.
0: 예.
2: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숨이 참기 많이 났으니까, 예. 승계를 오르내기 좋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0: 예.
2: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쏴달라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중노년 이후에는 기본으로 심장병으로 건강에 상당한 이상이 생기는 걸 피해갈 수 완전히 있을 겁니다. 열심히 쓰시기 네. 바랍니다.
2: 예, 네,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그 집에는 이거 심장이 아파서 몸이 아주 좋던 게 초원도 심한다 죽고 지금 돼서 좋다는데.
0: 네.
3: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그 초원도 심하면 어떻게 좀 보내달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내주면 될까? 초원도 심한 방법 수 있을까?
0: 얼마나 지금 많이 나갑니다. 예. 콰이델리 보내도 되고, 우정국에 직접 와서 붙여도 됩니다. 예, 예.
3: 아, 얼마라도 붙일 수 있어요?
0: 예. 얼마라도 다 나갑니다. 예. 큰 숫자가 나갑니다. 몇십각,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숫자가 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3: 그럼 사람이 갈 때 가족 가도 될까?
0: 지금까지는 많이 나갔는데 한 번도 해관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예.
3: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계속 소화제를 달고 있었는데 좀 이따도 또다시 범하고 했는데 문제는 심장으로 인해서 억지로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화를 억지로 시키느라고. 그런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 복용하셨는데 소화가 잘 되

0: 그리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그리고 입금의 출혈이 생기거나 어깨가 견전처럼 띄엄띄엄 아프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쉽게 놀라거나 하신이 부종이 생기거나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쥐가 자주 올라오거나 배가 자주 아팠다는 이런 분들도 역시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기본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피가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서 엉뚱한 병 때문에 고관절 괴사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수혜를 공급합니다. 피 생명 주기로 놓고 말하면 적혈구의 생명 주기가 121이고 그리고 그의 그 혈소판이라든지 그 외에는 그 많은 그 피 생명 주기는 길어 121이고 보통 그 10 야드레 내지 10 하루밖에 가지 않습니다. 어째 그런데 피를 수혈하라 하는가? 종생한다고 해서 그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병 치료에서는 피가 모자라게 피가 모두 영양물질을 싣고 그리고 우리가 드시는 약을 싣고 아픈 데 가서 불여하게 되었는데 주약에는 지금 당전에 이 병 치료하자면 수혈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노인 40대 중후반 특히 7, 80대 그 이후에는 청담백 도타이라는 거 함께 드시는 걸 권합니다. 청담백 도타이. 그리고 우리 지금 심장 치료를 해도 소화가 어떤 데는 때때로 잘 되지 않는다 할 적에는 여기에 제가 중량약을 하나 권하게 되어 있으니까 리, 간, 허의 완이라는 게 있어요. 유리하다는 리, 간, 간이란 간. 간은 중요한 소화계통에 속합니다. 리간 허우완이란 거 함께 드세요. 그러면 끄떡 소화계통이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요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혜리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네, 한여름 하면 어떤 음식들이 떠오르나요? 한여름 뭐, 무더위에도
1: 냉면이죠.
0: 냉면 또 있습니다. 예. 이제 한 그릇이면 입맛이 확 살아나는 마법 같은 음식이 있는데
1: 냉국.
0: 들어보세요. 일단 여름도 좋고,
1: 예.
0: 네, 한결 추운 날에 한물 딱 떠올려도 몸이 절로 녹는 듯한 그런 음식이 있는데 바로 칼국수입니다.
1: 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칼국수를 좀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칼국수의 전통과 유래 깊은 음식 문화, 그리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까지 알아보고 또 재밌게.
0: 벌써부터 군침이 살아납니다.
1: 예, 퀴즈로도 또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칼국수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시죠.

0: 네, 칼국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칼국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붙었을까요?
1: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칼국수 뭐. 네,
0: 너무 뭐 당연하게 네. 느껴지겠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참 직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칼국수 뭐 그렇게 굳이 저희가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칼국수는 말 그대로 칼과 국수의 합성어인데요. 칼국수는 밀가루를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서 편 다음 기계로 뽑거나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직접 칼로 가늘게 썰어서 만든 국수. 그래서 우리가 칼국수라고 하죠.
0: 예전에 연길에 되게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어요. 지금도
1: 있죠.
0: 있는데.
1: 예, 있죠.
0: 거기에 해물.
1: 한 끼 먹기도 어려운 호사였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칼국수가 얼마나
0: 네.
1: 이게 우리 지금 평범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
0: 그럼요.
1: 얘기죠. 예, 그만큼 우리가 즐기는 이 한 그릇에는 귀한 대접을 받던 음식의 격식과 역사가 담겨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렇다면 칼국수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칼국수가 가진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텐데요. 혹시 그 잔치국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다 국수는요 단순한 끼니를 넘어서 경조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1: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생일이나 결혼식, 환갑잔치 같은 큰 잔치가 있을 때 반드시 국수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국수의 길고 가느다란 모양 때문인데요. 국수는 그 길고 가느다란 형태 때문에 장수, 즉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상에 국수를 올리고 결혼식에도 국수를 대접하는 것은 신랑 신부의 결혼 생활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합니다.
0: 네, 재미있는 것은 이 풍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일실 때는 국수 한 그릇 뚝딱해 드시지 않습니까? 또 장수면이라고 즉 국수를 먹는다는 말 자체가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의미로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언어유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 그렇죠.
0: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장수라는 인생의 큰 리정표를 상징하는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1: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이 칼국수는 예전에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예법으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0: 네.
1: 예, 문화적 측면으로 칼국수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밀가루의 희소성과 연관이 있는데요. 흔하지 않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국수를 대접하는 것은 그만큼 손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표시였습니다.
0: 참 이게 요 말에서 저희가 좀 반성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흔하지 않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국수 만들어갖고 손님 대접한다. 근데 솔직히 요즘은요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1: 네.
0: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내놓는 경우는 좀 예전보다 드물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예전에는 이 밀가루가 그렇게 흔한

0: 재료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요즘은 네. 이제 뭐 밀가루 음식은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해 먹지는 않는데.
1: 네, 대신 뭐 이제 만두나.
0: 네, 예.
1: 그리고 여러 가지 찐빵 형식으로 많이 등장하죠.
0: 이러한 전통들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일부 시골 마을에 가면은 직접 손으로 반죽한 수제 칼국수를 대접하는 풍경을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금전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성과 시간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우리만의 특유의 인심을 칼국수에서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1: 그때 그 칼국수에다 우리가 또 그 부추.
0: 맞아요.
1: 부추꽃을 이제 절인 것을 나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제가 요즘 또 칼국수를 잠깐 잊고 살았네요.
0: 칼국수도 거의 뭐 우리가 수제비라고 하죠.
1: 수제비랑 좀 다
0: 다른데 네. 그것도 이제 밀가루. 그거는 이제 아주 쉽죠.
1: 쉽게 뚝뚝 뜯어먹으니까. 예, 예.
0: 아, 이렇게 예전에는 밀가루 하나라도 정말 네. 귀한 손님을 대접했군요.
1: 그렇게 칼국수를 또 젓다 보면요. 이게 거기 또 밑에 들러붙잖아요. 그걸 또 뜯어가면서 먹는 맞아요. 재미도 일품입니다.

0: 저는 좀 진행자라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1: 왜요?
0: 뭘 말하면 뭐가 먹고 싶거든요. 저번에 냉면 말할 때 냉면 먹고 싶어가지고 움찔움찔했었는데 오늘 또 이걸 하니까 또 이거 먹고 싶고 저번엔 또 비빔밥 할 때도 비빔밥이 막 먹고 싶더라고요.
1: 근데 그게 뭐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0: 아니 감정 조절을 네. 잘해야 되는데 뭘 하면 제가 마치 당금이라도 먹어야 될 듯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1: 아니 저희가 뭐 TV도 좋고 음식 프로그램 할 때
0: 네.
1: 거 이제 뭐 그 프로그램 보면서 내가 생각지도 안 하는데
0: 예.
1: 그럼 보면서 또 생각날 때도 있고.
0: 칼국수집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연길의 그 브랜드 칼국수 있잖아요.
1: 예, 예.
0: 그 집 가면요. 이 칼국수도 맛있겠지만 거기에 따라 나오는 밑반찬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10원, 15원씩 하는데 갖가지를 먹다 보면은 칼국수의 맛이 배가 된다니까요.
1: 근데 집에서 칼국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조선족 분들하고 또 이제 한족 분들 좀 다르거든요.
0: 다릅니다.
1: 예. 우리 조선족 분들은 아주 순수한 그 맛으로 이제
0: 네. 다른 맛이죠.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조선족 분들의 차원에서
1: 네.
0: 칼국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함께 지금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 음식 드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잘 들어두셨다가 집에서 칼국수를 딱 만들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간단합니다.
0: 네.
1: 방법은 이렇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
0: 네.
1: 그리고 다시마, 무, 양파, 대파. 뭐 제가 하는 방법과 똑같네요.
0: 에이, 또.
1: 아 진짜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또. 육수를.
0: 예. 윤일 씨가 아예 그럼 직접 자기 방법대로 얘기하세요.
1: 아니,
0: 방법이라니까.
1: 저도 이제 여기에 저는
0: 네.
1: 뭐가 좀 더 들어가냐면은
0: 예.
1: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빨간 고추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빨간 고추. 예. 빨간 고추 살짝 넣으면 칼칼한 맛. 그리고 여기 후추가 살짝 더 들어갑니다.
0: 네.
1: 제가 하는 그렇군요. 방법에는.
0: 예. 일단 뭐 다시마와 멸치 넣는다.
1: 예, 양파, 대파 이거는 충분히 들어가고. 그래서 진한 국물 맛을 우려내기 위해서는 이 재료들을 넣고 약 3시간 정도 푹 끓여야 됩니다.
0: 아니, 뭔 또 칼국수를 3시간씩 집에서 끓여 먹습니까?
1: 그러니까
0: 진짜. 사 먹고 말지.
1: 그 진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소스, 양념이 있다면.
0: 손맛입니까?
1: 손맛도 있거니와.
0: 정성입니까?
1: 그, 정말. 정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0: 제가 또 윤일 씨가 뭔 말 할지도 알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요즘 며느리가 되지 예전 며느리였다면 좀 쫓겨날 뻔했어요.
1: 아니, 그럼요. 집에서 뭐.
0: 일단 뭐 3시간 정도 국물 끓인다고 하니 아예 포기.
1: 그럼 뭐 언영 뭐 밖에서 산 지가 오라죠.
0: 네. 네. 밖에 음식 먹은 지가 오랍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쫓겨나서 늘 밖에서 맴돌아야 되는데.
0: 제가요?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0: 제 집을 놔두고 왜 밖에서 돌아요?
1: 아니 음식을 이렇게 안 하면은 예전에는
0: 쫓아도 제가 상대방을 쫓아내야지 제가
1: 아,
0: 왜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물론 뭐 집에서 한 시간만 끓여도 충분히 맛있는 육수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1: 이제 3시간 정도라는 것은 이제 정말
0: 장인의 정신
1: 예, 정신은 하지만 네. 집에서 할 땐 3시간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한 1시간 정도
0: 푹 끓이고
1: 예 끓이면 되거든요.
0: 여기에다 또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간단하게 멸치 장국이 완성이 됩니다.
1: 자 조금 더 풍부한 맛을 원하신다면 야 이게 또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네요. 소고기 육수 베이스 그 지금 소고기 육수를 만드는 것이 방법이 간단하거든요. 소고기 뼈로 낸 가루가 있습니다.
0: 예.
1: 그 뼈가루를 넣으면 육수가 굉장히 시원해요.
0: 뽀얗죠.
1: 네 그렇죠. 예.
0: 근데 왠 저는 그 뼈가루를 한다고 하니까 별로 썩 정성이 안 들어가 보이죠?
1: 아니
0: 대충 우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1: 맛의 감추

0: 맛을 더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소스들은 넣어주면 좋은 거죠.
1: 아, 그래요? 네.
0: 이 바지락 칼국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바지락 칼국수는 사실 또 쉽죠. 저한테는 음식이 왜 이렇게 다 쉬운지 모르겠네요. 예.
1: 타고났습니다.
0: 바지락 칼국수는 조개의 시원함과 감칠맛이 칼국수 환상의 조화를 이루죠.
1: 예. 네, 육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면발의 식감입니다.
0: 맞아요.
1: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면발 어떻게 만들지 이제 반죽 팁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윤일 씨가 해보세요. 어휴, 뭐 잘할 것 같은데.
0: 반죽은 뭐 제가
1: 눈 감고도 뭐 뚝딱.
0: 눈 감고도 예. 뭐 밀가루하고 물 비례. 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또 잘하는 거거든요.
1: 네.
0: 예. 보통 뭐 이제 2:1. 예.
1: 그래서 일단 반죽에 소금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0: 그렇죠.
1: 정말 그렇습니다.
0: 아유, 소금 넣어야 되죠. 살짝 밑간을 해줍니다.
1: 그래서 소금은 예. 면발이 탄력을 주고 쫄깃함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0: 아, 저하고 좀 다르네요. 저는 밑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 살짝 넣거든요.
1: 근데 그게 또 탄력작용도 한다.
0: 아, 그렇죠. 그거는 몰랐습니다.
1: 모르고 넣었죠.
0: 모르고 넣었어요.
1: 대충.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달걀을 넣어서 반죽하면 또 고소하고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0: 아, 이것도 저는 뭐 알죠.
1: 그리고 반죽한 후에 무조건 냉장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0: 맞습니다. 예.
1: 아이고.
0: 아, 진짜 냉장에 보관해 둬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숙성이 잘 되거든요.
1: 그래서 밀가루에 소금과 달걀을 넣어서 반죽한 뒤 최소 30분 이상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만드는 것이 그 쫄깃한 면발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0: 시간도 저랑 비슷하네요. 30분. 저도 30분 숙성시키거든요.
1: 먼저 좋은 거 다 봤죠?
0: 예. 아닙니다.
1: 이 시간 동안 글루텐이 안정화되면서 식감이 확실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문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으로 밀가루에 메밀가루를 약간 섞어 반죽하면 감칠맛이 더 풍부해진다고 하네요. 이것도
0: 맞아요.
1: 그렇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음식에 가관에 그저 여행하는 분들은 이 메밀가루를 넣거든요. 그러면 메밀가루가 네. 좀 더 이제 쫀득쫀득한 맛에
1: 혹시 이 재료가 윤일 씨한테서 온 거예요? 이 모든 재료가?
0: 그러니까 이게 왜
1: 재료가 이게 그저 일이 아닙니다.
0: 저랑 하는 그 방법이 비슷해 갖고 근데 여기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국물 낼 때 저는 그
1: 뼈가루
0: 매실청 있지 않습니까?
1: 좀 넣고?
0: 조금 넣거든요. 예.
1: 네. 그리고 이 칼국수도 좋다고 하는데 바로 여름 보양식의 정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우리가 또 삼계탕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달기 또 그렇게 중요한 작용을 한대요.
0: 삼계탕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1: 네, 사실. 이제 훗날 다시 해볼게요. 예. 네, 대표적인 여름용 칼국수가 바로 닭 칼국수입니다.
0: 닭칼국수. 예.
1: 닭고기로 진하게 우려낸 국물에 애호박을 채 썰어넣고 끓인 칼국수가요. 여름철 지친 입맛을 돋워주는 최고의 요리로 꼽혔습니다.
0: 자,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위는 더위로 극복한다. 이열치열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그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뜨거운 칼국수로 속을 데우면서 땀을 내면 체내 열이 배출돼 오히려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처럼 칼국수는 봄에는 봄나물 칼국수로 싱그러움을 또 여름에는 닭 칼국수나 콩국수로 시원함을 가을에는 버섯 칼국수로 깊은 맛을 그리고 겨울에는 얼큰한 칼칼한 칼국수로 따뜻함을 이렇게 사계절 내내 계절에 맞춰 다양한 버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1: 우리 방송국 부근에 칼국수집이 되게 유명한 집 있잖아요. 골목 가게인데 엄청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새 또 가야겠어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연변에서 계절마다 다른 칼국수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그 칼국수의 매력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네.

0: 네, 지금까지 칼국수 역사, 문화 그리고 조리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근데 우리가 이 음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이죠.
1: 맞습니다.
0: 영양이 없는 음식을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 네, 칼국수는 생각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 사실 뭐 우리가 칼국수 한 그릇의 칼로리는 적지 않은 편인데요. 표준적인 1인분 칼국수의 칼로리는 대략 424칼로리에서 625칼로리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탄수화물이 약 67에서 87%, 단백질이 약 11에서 15%, 지방이 약 2에서 18%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0: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칼국수는 단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고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있게 들어있는 식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국수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1: 첫째는 면 자체의 영양입니다.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이제 칼국수 면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자, 둘째는 육수의 영양입니다. 멸치나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에는 칼슘과 철분, 린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게 녹아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의 경우 조개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0: 그리고 셋째는 들어가는 부재료의 영양입니다. 칼국수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애호박, 감자, 당근, 양파 등의 채소들은요, 비타민과 식이섬유의 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칼국수 육수에 사용되는 바지락은 황달이나 간 기능 개선에 도움되는 식재료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막 종합해본다고 할 때 칼국수가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고요, 또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공급해주는 건강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다만 염분 섭취 민감한 분들, 육수를 너무 짜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0: 오늘 이야기 딱 들으시면서 아 나도 오늘 저녁에는 칼국수 먹어봐야겠다 또 끓여봐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 집에서도 칼국수를 프로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맛있게 끓일 수 있는 살짝 특별한 팁들을 공개해드릴게요.
1: 얘는 직접 사실 많은 분들 앞에서 직접 네. 보여주면서 하면은 정말 아주 생동감 있게
0: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일주일에 5번 예. 하는 프로를 맨날 카메라 대면서 예. 삶는 과정까지 하면 지쳐 쓰러집니다.
1: 아니 요것만 이제 단독으로 요것만. 제가 이제
0: 내고 싶네요.
1: 아, 내고 싶은데 예.
0: 일단 재료 넣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1: 칼국수 맛은 재료가 육수에 넣는 순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거든요. 감자는 익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육수가 끓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근이나 양파 같은 뿌리 채소를 넣고 마지막으로 애호박이나 숙주나물처럼 금방 익는 채소를 넣어야 각 재료의 식감과 맛이 최대한 살아납니다.
0: 네, 둘째는 들깨가루는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데 감칠맛을 더하는 비밀병기라고 합니다. 네, 칼국수 육수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추가해 보십시오. 네,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칼국수의 감칠맛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면은요. 따로 삶지 말고 함께 끓이라 해요. 일반적으로 면 요리를 할 때는 면을 따로 삶아서 찬물에 헹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칼국수는 다릅니다. 네, 칼국수는요. 육수에 직접 넣고 함께 끓여야 국물의 맛이 면 속에 스며들어서 또 풍미가 깊어집니다.
1: 자, 그리고 우리 조선족 분들은 또 칼국수나 뭐 이제 음식을 드실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김치죠.
0: 네.
1: 이것도 역시 칼국수도 김치와의 환상적인 궁합이라고 하는데요. 칼국수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김치입니다. 시원한 칼국수 국물과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김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인데요. 특히 묵은지보다는 겉절이나 금방 담근 김치가 칼국수와 궁합이 좋다고 하는데 겉절이 만들 줄 아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0: 사서 먹죠.
1: 겉절이 만들 줄 모르는 분들은

0: 예.
1: 사서 드세요.
0: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맛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1: 그리고 계절 재료의 마법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제철 재료를 활용하면 지루할 틈이 없잖아요. 이제 봄에는 쑥이나 냉이를 넣어서 향긋하게, 여름에는 도마도나 어이를 넣어서 상큼하게, 또 가을 있지 않습니까? 표고버섯이나 상황버섯도 들어갈 수 있는.
0: 네, 그렇죠.
1: 진하게, 겨울에는 굴이나 홍합을 넣어서 든든하게 이렇게 계절 따라가는 칼국수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도 정교하고 맛있습니다.
0: 칼국수에 상황버섯 넣는 걸 몰랐습니까?
1: 상황은 좀 뜨겁잖아요.
0: 아니 괜찮아요. 이건 또
1: 그건
0: 이제
1: 약재가 아닌가요?
0: 살짝 조미료로 조미료처럼 그 맛을 살짝 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영양은 이게 배가 되거든요.
1: 근데 그 비싼 걸 왜 넣어요?
0: 아, 그러니까 음식은 예술이라니까요.
1: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요 한 그릇의 칼국수에 담긴 또 깊고 넓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0: 네. 사실 칼국수는 단순히 밀가루 반죽을 칼로 썰어서 끓인 음식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동반자이자 또 우리가 가난했던 그 시절에 한 그릇의 소망을 담았고 풍요로워진 지금은 그 역사를 기억하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의 결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속에는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선조들의 음식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한 그릇의 국수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그 정이 모여서 우리를 하나로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0: 자, 쫀득한 면과 깔끔한 국물의 칼국수 한 그릇으로 일상의 작은 행복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또 다음 주에도 전통 음식과 따뜻한 문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캉카이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왕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지원액과 명사왕 잠깐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우대활동은 지금 공장 측에서 금방 연락이 온 건데 특수한 우대활동이니까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지원액은 이제 위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한 가게 124원으로부터 99원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활동을 제가 여기서 다시 되풀이하는데요. 80각을 싸면 10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먼저번에 우대활동에 비해서 썩 퍼센트가 높습니다. 80각에 100각을 드리고 거기에 주는 큰 의료기계가 따라가는데요. 홍남광치료이기라. 홍남광치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색광도 있고 남광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홍광에 비해서 적색광에 비해서 두 배의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이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시장에서 이 제품 자체는 가격적으로 해도 뭐

0: 전자번호 끼 거의 5,000원에 해당하는 4,960원에 해당하는 이 가격이었는데 그보다 가격이 더 높다 하네요. 이걸 겨우 쟁취해서 이제 아침에 금방 통지가 왔습니다. 이 홍남강 치료이기는 너무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노벨상까지 받은 하버드대학의 연구 성과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염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돼 있고 자연광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등황록 청남자라고 이런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 가지 색깔 가시광 그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색깔은 그 모든 그 혈관 치료와 그리고 그 염증이 생긴 여기에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성이 좋고 먼저 번에 그 홍광 치료이가 이기가 따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문의하고 이 제품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고 효과성이 좋다고 시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게 되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딱 엉덩이에다 깔고 앉아서 허리로부터 올리 쪼이게 되면 그 코드만 사용하는 데는 이제 그 팔 때 그분들한테 다 해석이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염증 효과가 좋고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단순 우리 지금 소염제 같은 것은 그 단순하게 항균소를 쓰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 홍광치료이기는 항균소를 쓰지 않고 안전한 항균소의 몇 배의 효과를 보는 골격통도 해결하고 그의 염증도 해결하게 되어 있고 면역력도 높여주게 되어 있고 어느 기관이든지 모두 좋은 이런 제품이라고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기계를 몇천 원씩 하는 기계를 이번에 하나만 딱 준비해 놓게 되면 평생 우리 내외관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형제들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함께 쓰는 데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한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지금 사실 오늘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2: 네, 항상 어제.
1: 네.
2: 예, 엄마는 무겁고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하고 매이 없었습니다.
0: 예.
2: 예, 그래 민바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싸지 원약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0: 삼고를 해결하는 데는 싸지 원약을 능가할 제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하는데 어지럼증이 해결받지 않는다는 건 뇌혈관이 좋아져 심장혈관이 좋아졌다는 걸 충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밥맛 듣고 그러니까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렇죠.
2: 그리고 예,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소화 안 되는 게 소화 잘 되고 소변 차수가 맞던 게 소변 차수가 예, 현저하게 줄어드니 잠을 잘 자니 이튿날 아침이면 몸이 급분하고 머리 맑아지고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0: 지금. 예.
2: 예, 그래 이거 사지 원액 쓰면서 명서방 가셨으니까 예, 눈치료의 효과 영 좋습니다. 지금.
0: 눈치료는 명서방이 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2: 예, 병원에서 예, 백내장 심하다며 수술하라는 거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명서방 지금 쓰고 있는데 야 눈
0: 조금 장소 움직여서 말씀하셔. 전화가
2: 네, 비치던 게 없어지고 눈이 뿌옇게 보여서 물처리 똑똑히 볼 수 없어 영 안타까웠습니다.
0: 백내장이 뿌옇게 보이는 게 백내장의 전형적 증상인데 지금 어떠세요?
2: 그게 거의 뿌얀 게 이렇게 빗겨졌습니다.
0: 와, 그게 대단합니다. 다른 약으로는 서약으로는 예. 없습니다. 예, 수술 내놓고는.
2: 빗겨지니까 예, 물체가 영 똑똑하게 보이니까.
0: 대단하죠. 예.
2: 예, 누, 여, 야, 정말 정신 납니다. 뭐나 다 똑똑히 보니까 영 정신 납니다, 지금.
0: 그럼요. 예.
2: 예, 그래, 예. 약이, 저기 두 가지 약 다 효과도 있고, 약이 얼마 없고, 또 이번 방송 들으니 홍광치료기기를 준다 하니까, 예. 오늘 지금 배달받아 쓰려고 하면, 우리 지금 어미도 있는데, 예. 혈지도 높고, 혈압이, 혈당 수치도 건강감진 하는 게 영 높다 합니다, 지금.
0: 예.
2: 그래서 내가 이 사지원에서 쓰고 효과 본 거 보고, 예, 자기도 좀 이 약도 싸면 또 이 기계가 욕심난다면서, 기계도 싸고, 약도 싸고, 오늘 지금 예, 배달받겠답니다, 예.
0: 이 기계는 너무 비싸고도 하지만 해도 우수한 기계에 속합니다. 하나만 준비해 놓게 되면 내가 종생 쓸 수 있는 우수한 기계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예,

0: 받아 받겠습니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이사지원에 쓰는데 나는 예, 제일 좋은 게 잠을 잘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요. 고생했는데 이번에 이사지원에 내 석 달 썼습니다. 석 달 쓰니까 예, 기본상 이 잠 자는 게 해결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든 하던 게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그리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 이런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사지원에 예, 어느 약 비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맹서방은 우리 내 동생이 지금 쓰는데 눈이 항상 부었고 눈물이 나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이 나서 영 고사했는데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는 게 그 눈이 부었던 게 이렇고 눈물이 나는 것도 완전히 이렇답니다. 그리고 얘 눈이가 막 침침하고 깔깔하고 이런 증상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 이번에 그 치료기계가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오늘이 두 분이 다 그거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4: 나 하나 사준답니다. 어림지 나던 게 그거 말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터질지 그래 막 싸하고 소리 나던 것도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식사를 잘 해놓거나 맥이 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4: 예. 그리고 몸이 헷갈아지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명서방 예. 눈 백내자이고 그리고 눈이 깔깔하고 예. 그래서 눈이 깔깔하다 뭐 그래서 안압이 높아 그런지 머리가 막 터질지 그러던 게 다르냐고 여도 아이 되고 먹어도 아이 되고 하던 게 명서방 좀 눈약에서 제일인 것 같습니다.
1: 아 인정합니다. 많은 분들.
4: 예. 예. 하던 게 뽑아지 않고 그리고 그런 저 그러니까 눈이 깔깔하던 것도 그거 없어지고 할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 이거 활동도 이 이분의 활동도 영 좋구만. 그러고 그러는 홍기
1: 홍남강 치료이기 특수한 얘기입니다. 번지기 전 바로 예. 그렇죠. 예, 예. 홍남강 치료이기
4: 예. 좋다는데 그거 이어서 그래 쓰길래서 두 가지 다 배달
1: 이분의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그렇죠. 이런 예. 기회도 없잖아요.
1: 없습니다. 재성 있는 거 어쩌다 네.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사지원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야, 이내 한, 저기, 당뇨 있으면서, 예, 몇 년 전에 놓고 일하고 왔다 간 후에, 그냥 이 제프용다 그랬는데, 얼굴도 시물거리고, 눈도 퍼뜩거리고, 입에서 춤이 떨어지는 거 몰랐단 말입니다.
1: 예, 감각이 그래, 많이 둔해졌다, 예. 그렇죠.
5: 그러면서 맥이 똑 떨어지지, 자꾸 건성이 나지, 이래서 이 사지원에 시장에서 썼는데 지금 영 좋습니다.
1: 이제처럼 당뇨가 있고 노공도 한번 왔다 갔고 하게 되면 바짝 정신 차리고 이 제품을 견지하시게 되면 두 번째 노공 당뇨도 많이 조절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막아 예, 두 번째 노공 막아줍니다. 예.
5: 혈당 조절도 잘 되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예. 지금 이 가슴이랑 붙이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예, 이 숨이 둘둘 흘리는 게 그게 이렇을까 영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5: 예 그리고 이 눈이랑 푸들거리고 입도 푸들거리고 하던 게 그게 지금 이렇을까나 예. 어서는 무슨 깨프열 근심은 없이
1: 아 그 정도
5: 그렇죠. 그건 열심히 씁니다.
1: 열심히 쓰세요. 그러게 되면 기본으로 제가 거의 완전히 보증한다는 어렵지만 해도 거의 보증할 정도로서 이거 1년, 2년, 3년 이렇게 쓰게 되면 중풍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5: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쓰자고 한다. 이게 이번에 또 우대 활동에 좋을 때 참여해봤다고 한다.
1: 그렇게 하세요. 이게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입니다. 이번에 또 우대 활동은 홍남강 치료이기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니까 주는 것도 예. 퍼센트를 높게 주지 이 기계는 먼저면 홍광 치료이기보다 남광까지 포함하니까 그 효과의 두 배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딘가는 수면장애를 풀어주고 골격통, 건파, 소화계통, 심장 어디나 이제 좋은 이러기가 따라가니까 열심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누구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저도 좀 저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6: 눈도 아픔이 자꾸 눈에 피란 게 지금 고기도 살아나고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도 나오고 이래 눈도 좀 부위 밑에 비우지 않고 이래서 나중에 명

0: 서방한테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명서방은 눈병철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릴 데 없는 눈병. 이제 백내상도 이걸 드시고 지금 보양기 뺏겨서 따지 않습니까?
0: 이제 그 약이 지금 눈이 피지던 것도 많이 났고 눈이 아픔이 그러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예.
0: 지금 눈이 자꾸 고기도 살아나던 것도 지금 많이 더 사라지고.
1: 예.
0: 이거 방송이니까 뭐 활동이 특별히
1: 특수합니다. 예.
0: 분단지 그 활동 좀 장관에 배달 받자고 됩니다.
1: 이거는 거의 5-6천 원에 해당하는 특수한 시장에서 사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신다.
1: 예.
3: 예, 나도 이, 그, 싸지고 내가 먹은 지 오랍니다. 정말 이야기 좋습니다. 예, 잠이 잘 오고, 저기, 귀에서, 머리에서 소리 나면서 이러던 게, 이게 다 없어지고, 예, 혈압도 절도 잘 되고, 머리 아프던 것도 나사지고, 예. 어느 면에나 다 좋습니다, 이야기가.
1: 그렇죠. 예, 예.
3: 이런 효과 좋습니다. 결국 특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고 이러던 것도 이게 해결됐으니까 되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나, 밤을 잘 자지 하니까 아침에 개나무에 둥신하고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3: 결국 폐에 좋습니다. 나는 원래 이 감기가, 저기, 오고 가고 간, 하는 감기가 기침을 계속 기소되는데, 그리고 목에 딱 딸에, 칼에 딱 붙어서 돌아지고 이래 되는데, 이 약 먹은 다음부터 그런 증상이 이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1: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제품 드시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예. 말합니다.
3: 그래 예. 그런지 정말 아깝다 구도 하나도 이전에 그렇게 아파 본 것 같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예. 그리고 관절에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1: 아,
3: 예.
1: 콤팥이 좋아지니까 예. 관절에 좋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소변이 닫아가지고 밤에 뭐 자꾸 맞으니 일어나면 자지 못하던 것도 밤도 잘 자고 그러니까 되나 용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이번 활동이 좋을 때다.
1: 그렇습니다.
3: 그런데 저희 이 건강 의료 기계가 그렇게 좋다 됩니까? 어디 아프면 어디인다 됩니까?
1: 그렇죠.
3: 이 숨 나사진다 됩니까?
1: 그렇죠. 너무 먼저 보냈으니까 좋아서 예. 이제 불 다시
3: 요구했어요. 예, 좋아서 위에다 대면 위 좋아지고 예, 관절이 아파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다 대면 그게 또 인사 나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2: 네.
1: 그렇죠.
3: 그래 이렇게 할 때 좋으니까 되나 우리 언니가 이렇게 써보고
2: 네, 시간 상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만나는 즐거운 일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곤 하는데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석양 같은 풍경이지만 마음은 다른 기분, 여행은 그 자체로 배우미로 위로입니다. 자연이 선물해준 풍경부터 현지인의 소소한 일상까지 여행이 주는 즐거움은 바로 이런 것에 담겨있겠죠. 길 위에서 만난 순간들이 모여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행의 진짜 의미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은 결국 풍경이 아니라 그때의 자신을 기록한 추억입니다. 추억은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죠. 먼 훗날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인데요.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행의 즐거움을 전하는 시간. 오늘은 중국 호북성의 중심 도시죠. 무한으로 떠나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역사와 문학, 고적과 자연 풍경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 무한 대표 명소 황학루를 시작으로 박물관의 진귀한 무형문화유산,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청량체까지 차례로 둘러보겠습니다. 잠시 후 무한 여행을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해 무한여행에 대해서 함께 해보죠. 먼저 무한의 상징이죠. 황학루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황학루가 자리한 황학루 공원은 총 면적이 40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공원 안에만 80여 곳의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1985년에 재건된 건축물로서 전통 곳 건축 양식과 현대공사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대표 걸작이라고 합니다. 1985년 재건 공사 당시 건축팀은 청나라 시대의 동치루를 본따서 설계했고 현대 건축 공법으로 중국 고전 건축의 진수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광학루는 높이 61.7m의 사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장강을 마주하고 서서 웅장한 위용을 뽐내는데요. 광학루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바로 사면팔방 양식입니다. 사면팔방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하학적인 상징입니다. 정사각형 안에 팔각형을 겹쳐 설계해 천지의 조화를 표현한 거죠. 실용적인 기능 면에서도 차별점이 뚜렷한데요. 1층부터 3층까지는 사각형 구조로 건물 전체의 안정감을 더하고 4층과 5층은 팔각형으로 제작해 어느 방향에서든지 360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숫자 자체의 미학과 길조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숫자 4는 사계절을 8, 은풍요와 만사 형통을 상징해 예로부터 기란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광학루 공원 전체는 크게 동서남북 네 구역으로 나뉘어 각자의 독특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구역은 삼국시대 유적과 옛 성벽이 남아있는 역사의 길로 유명하고 북구역은 장강 물길과 어우러진 자연 풍경, 사계절 꽃이 피는 화초 정원이 펼쳐집니다. 남구역은 역대 시인들의 목적과 서예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관이 주를 이루며 서구역은 황학루 본관과 각종 문화체험 시설이 모인 공원 핵심 구역입니다.

있죠. 악비정은 1983년 무한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정자로서 악비 청동동상 바로 앞에 위치했습니다. 정자 안에는 악비 6품과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고 그의 일생을 기록한 비문도 새겨져 있답니다. 지리상으로 황학루로부터 574m, 백운각으로부터 302m 떨어진 산책로 중간에 자리하여 관광객들이 편하게 들르기 좋은 곳입니다.

현지 관광 추천 동선은 압비정, 동상, 공덕방 순서로 역사의 흐름 따라 둘러보는 것이 좋은데요.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함께 들으면서 비석에 새겨진 옛 이야기를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인근 폐군가게에 올라 장강 풍경을 바라보며 압비의 대표시 만강홍을 읽어보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네, 잠시 여행의 여유를 느끼며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황학로 공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황학로 공원은 단순한 경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당조 시인 최호의 시부터 모태동의 시까지 다양한 시대의 문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황학루 씨는 중국 문학사에서도 빛나는 명작이기죠. 가로 12m, 세로 8.2m의 거대한 석조 부조로 최후가 구름가에서 시를 지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부조 주황에는 황학루 씨 전문이 정교하게 새겨져 시와 조형 예술이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1990년 완공되었고 황학루로부터 118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소 곡필정은 전설에 따르면 리백이 최후의 황학루시를 읽고 감탄한 나머지 붓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정자 내부에는 속조 책상과 문방사호가 전시되어 당조 시인들의 풍류문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12개의 구리기둥이 정자 전체에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고 합니다.

기석관은 실내외 전시장에 기한 형태의 돌, 총 297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자연이 빚은 산소화 모양의 돌들이 관람객의 잔탄, 감탄을 자냅니다. 1998년 개관한 뒤에 전국 지질학 애호가들의 필수 방문지로 알려졌고요. 자주원은 흑백 콘트라스트의 명, 청, 양식 건축으로 부지 면적이 141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정원 곳곳에 자주색 대나무가 심겨 고상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12공랑과 연결되어서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모태똥의 시가 새겨진 정자가 있는데요. 3.2m 높이의 청석비석에 보살만 황학루와 장강대교를 소재로 한 명시죠. 수조가도 유영이 새겨져 있고 정자 자체는 높이 9.5m로 웅장한 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도 여행지에서 빼놓지 말고 둘러보면 좋은 곳인데요. 호북성 박물관은 동호 근처에 자리했고 이 박물관은 11.5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24만 2,757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답니다. 그중 국가 1급 무형문화유산 1,000점이 넘지요. 특히 청동기, 칠기, 간도, 금옥공예 우리나라 최고의 컬렉션을 자랑합니다. 다음은 무한신에서 차로 1시간 30분 이동하면 도착하는 화북의 소나무 계곡 청량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여름 피서 명소로 2006년 개장했고 국가 4A급 관광지인데요. 도심보다 기온이 6~8도 낮아서 무안에서 가장 서늘한 곳으로 유명하고 사계절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4월 봄에는 10만 그루 야생 벚꽃이 계속 계곡 전체를 뒤덮어 화중의 벚꽃 명소로 불리우고 있으며 천묘 규모의 자몽련과 진달래가 함께하여 분홍 보라 붉은 삼색꽃 축제를 연출합니다. 반딧불이 소식하는 영롱곡은 야간 개장 시 마법 같은 불빛 정원이 되는데요.

더운 여름에는 다양한 야외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m 높이 등반 폭포에서는 암벽계단을 따라 폭포를 오르는 스릴 넘치는 활동을 즐기고, 통천호에서는 맑은 에메랄드빛 물에서 수상 레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렴동은 서늘한 동굴 안에서 15m의 높이의 동굴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고요. 10월부터 11월 가을은 200헥타르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며 주홍협곡 코스가 인기를 끌고, 고산 계단식 차밭에서 직접 차 수확 체험도 가능하답니다.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에는 수정 같은 안개소리가 소나무를 장식하고 얼음폭포 관람과 온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1박 2일 여행 일정으로 방문한다면 구름바다를 조망하는 운해각, 유리천장으로 밤하늘 별을 감상하는 반야원에서 숙박을 하고, 현지 특산 음식인 산나물찜이나 야생벚꽃 꿀차를 맛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0: 여행의 시작은 연영미의 여행 가이드에서.
1: 네, 현지 음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미식이 주는 행복, 무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무한은 중국 중부 대표 미식 도시로 맵고 진한 국물 요리와 간식이 투수두룩하여 미식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무한은 아침 식사 문화가 유명하고 유명한 미식의 도시로 서민 음식부터 전통 요리, 야식 간식까지 다채로운 맛을 만끽할 수 있어 미식 여행객의 필수 방문지라고 합니다. 먼저 무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침 메뉴를 살펴볼 텐데요. 또한 무한의 상징 음식이죠. 무한 음식의 대표 주자는 단연 우장면입니다. 쫄깃한 면에 참깨장, 다진 파, 절인 무를 넣고 비벼 먹는 건비빔면으로 고소한 참깨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현지인의 아침 단골 메뉴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장면과 환상의 짝꿍은 열사탕인데요. 민물고기를 오랫동안 푹 끓여 하얗고 진한 국물에 간은 쌀국수를 말고 후추로 얼큰한 맛을 더했으며 요가를 찍어 먹으면 더욱 별미라고 합니다.

삼선두피도 대표적인 음식이죠. 쌀과 녹두 반죽을 바삭하게 부쳐 껍질을 만들고 안에 찹쌀이나 돼지고기, 표고버섯, 죽순을 채워넣은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찹쌀의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점심이나 저녁 정식으로 즐기는 요리 대표 메뉴로는 갈비 연근탕과 창어 요리가 있습니다. 갈비와 무한 연근을 항아리에 넣고 천천히 푹 끓여서 연근은 부드럽고 국물은 달콤 진하며 무한 가정의 대표 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창어는 장강에서 나는 오류로 통째로 쪄서 담백하고 살이 부드러워 옛날부터 명성 높은 요리입니다.

해가 지고 야식 시간이 되면 무한거리는 또 다른 맛의 세계로 변하죠. 여름 최고 인기 메뉴는 기름볶음 새우로 각종 양념에 푹 졸여서 껍질까지 양념 맛이 배어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단 매콤한 맛의 오리묵 조림은 무한 특산으로 여행 기념 간식으로 많이 구매들 하고 있답니다.

튀긴 륜근 샌드나 찹쌀떡 등 길거리 음식도 야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데요. 그리고 무화는 가재산업이 도시 전체 야식문화를 이끌어서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온 도시 사람들이 작은 가재새우를 많이 먹습니다.

네, 조리 방법은 가재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낸 뒤 흑설탕, 된장, 붉은 고추, 산초, 팔각, 맥주를 많이 넣고 오래 조여줍니다. 국물은 붉고 진하며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어우러지고 남은 국물에 국수를 비벼 먹으면 최고라고 하네요.

다른 맛으로는 물에 소금과 생강만 넣고 찐 뒤에 마늘 초장에 찍어 먹습니다. 가재 살포면의 달콤한 맛이 살아나서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데요. 사람들이 길가 포장마차에 둘러앉아 가재를 먹는 풍경은 무한 여름밤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네, 무한 미식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현지 골목을 돌며 진정한 서민의 맛을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황학루부터 무한의 매력적인 여행지를 둘러보았는데요. 역사와 자연, 맛있는 음식까지 갖춘 매력의 도시 무한.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발걸음을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좁았던 시선이 넓혀지는 것이죠. 길에서 만나는 푸른 산, 잔잔한 바다, 정겨운 마을 풍경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모두 씻어줍니다. 여행을 꼭 멀리 갈 필요는 없고요. 가까운 도시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둘러본다면 발견할 즐거움이 많습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우연과 추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여행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매일의 삶의 활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틈틈이 짐을 꾸리고 떠나보는 것, 그것이 삶을 채워주는 가장 선물이 아닐까요?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최려영,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자란 그 땅, 가족과 함께한 그 시간, 그리고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일 것입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김은연 가수가 부른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백신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영군 가수가 부른 백신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분, 바로 부부입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 혈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먼저 고기약 혈배강, 이번에 오라자면 값이 오릅니다. 예, 값은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저리 알려드리겠습니다. 898원을 올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연변에서 전 경영한 지 6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십몇 년 동안 지금 전국적으로 경영하고 있는데 처방 본신이가 너무 좋습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생맥음. 그래서 우리 그 이름은 관신성마이완 이렇게 썼습니다. 관신성마이완 주요하게 우리 심장, 심내혈관 이런 방면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경전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경전 처방이란 거는 약 처방을 바꿀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아주 찡된됐다 그 뜻이죠. 그래서 또 두 가지 약 조합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수십 년간 이런 연구를 거쳐가지고 700여 명의 이학 박사들이 부단히 연구한 끝에 그 유효 성분을 몽땅 추출해내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달러이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안에 구강, 점막 조직의 구멍이가 얼마나 큰가 하면, 1300돌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1300돌돈보다 작은 분자면, 입안의 구강 거기물로부터, 점막 조직으로부터 직접 흡수돼서 혈액순환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평상시 우리 구급 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들은 대부분 우리 수쇼지심활하고 그 다음에 딴센디활, 막 이렇게 심장이 바쁠 때는 인차 딴센디활, 입에다 혀 밑에다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은 구강 점막 조직을 통해서 직접 흡수돼서 빨리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달러든 됐고 또 고급 치료약에 쓸 수 있는 거기에 처방에 있는 약재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런 고급 치료 이런 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이죠.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실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막 심장이 바쁠 때면 인차 이걸 한 왈질이 된 거에 이것을 입안에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수효주심활 주요 처방이가 뭐인가? 그 천궁입니다. 천궁하고 빙패로 들어갔죠. 어쨌든 우리 이 약은 처방이 얼마나 잘 됐는가 하게 되면 이 빙패로는 장기적으로 쓰면 사람한테 나쁩니다. 간 콩팥이 다 나빠집니다. 그리고 빙패를 본신이가 이름 그대로 빙패 우리 얼음처럼 그렇다 그 뜻이죠. 얼음 색깔 난다. 그래서 빙패는 찬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차갑게 만드는 이런 방면이 효과 있고, 그리고 한 방면은 이걸 오래 쓰게 되면 손발이 계속 차가워집니다. 제가 자꾸 말하지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손발이 따뜻하고, 제 말한 건 따뜻한 걸 말합니다. 따가보면 아이디입니다. 따가운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뜨뜻하고, 예, 그리고 뭐 이마는 차갑고, 이름 사람 정상적인 이런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하고 피부랑 이래 재보게 되면 피부도 좀 차갑다 해야 됩니다. 예, 피부 막 뜨겁고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예, 뭐 감기 걸리면 열이 나, 이게 다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피부는 차갑다 해야 거체에 이런 나쁜 한기라면 마음대로 침범 못합니다. 보호막이죠. 예. 천연적인 보호막. 예, 사람 신체라는 거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손발이 계속 차갑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약을 쓰는데 약을 쓸수록 손발은 점점 더 차가워진다. 이러면 이게 잘못된 치료입니다. 약을 잘못 썼습니다. 처방하고 내 질병과 맞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 항상 약을 잡술수록 손발이 따뜻해난다 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손발이 차갑고 그 다음에 이마는 막 뜨거워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열이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잠 못 잡니다. 사람이. 예, 이래서 우리 이 진단이 영 중요하다.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2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는데 이번에 공장 측에서의 그 값이 오르는 오르기 전에 마지막 활동이라서 공장 측에서 또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는 분들 10세트부터는 또 10세트를 또 더 드립니다. 그러면 기실은 10세트 돈 내게 되면 30세트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30세트란 게 60과 가게 됩니다.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리고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를 더 드리죠. 그러면 50세트 가게 됩니다. 50세트라는 게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100과 갑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김에는 침구라법 12번 따라갑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이나 침 많이 맞겠다 한 분들이 약을 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침은 딱 맞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이런 증상에 따라서 침 맞는 것도 좋습니다. 기실은 우리 침구는 제가 놓는 침은 왕땅 고대료법 그대로 놓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경락을 열어주기 때문에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대료법은 침이라는 건 매일마다 맞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제일 많아서 두 번 맞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 여름철, 겨울철 또 침 맞는 게 틀립니다.
1: 네.
0: 여름철에는 그래. 우리 모든 이런 혈관이 느슨해지고 날씨 덥지 않습니까? 땀도 많이 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약재 본신이가 제가 다 그 공장 측과 이런 협조를 해가지고서리기 거기에 어떤 약은 마이어야 되겠다. 어떤 약은 적게 해야 되겠다. 장기적인 임상 실험 거쳐가지고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얻었죠. 거기에 따라서 약 처방이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약 처방은 아예 변합니다. 근데 약량을 얼마였는가 하는 거는 제가 직접 공제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강의라는 모든 이런 약재들은 제가 다 이렇게 분석하고 공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신심 있게 서리 떠우디란 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라법은 어쨌든 환자분들을 책임지는 각도에서 우리는 침을 이렇게 놔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방면에 잘 아시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나도 해방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요즘 여러 달 먹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2: 난 워낙 간신병으로 주자로 두 개를 한 사람입니다.
0: 네.
2: 주자를 해도 계속 구두도 하고 항항하고 놀라고 이랬습니다.
0: 네.
2: 근데 이 해배강 먹으니까 얼마를 안 먹으니까 그 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높고 혈지도 높고 이랬는데 그게 다 증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달을 먹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여기다가 부수빵 같이 쓰니까 효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더 좋죠.
2: 예, 골가도 많이 붕수 골가로 고생하던 게 그 골가 통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2: 그냥 이번 활동이 좋을 때 살려고 합니다.
0: 이번에 활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활동은 값이 오르기 전 마지막 활동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값은 이제 898원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저리. 그래서 이번에, 활동, 또 10과 이상 사는, 10세트 이상 사는 분들부터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 10세트를 또 더 드리지 않습니까?
1: 또 더 드립니다.
0: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2880018번 전화 치시.
1: 예. 예, 감사합니다. 전화가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0: 네. 아, 예.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이제 제가 뭐 가슴 짐기와 머리가 어지럽고
0: 네.
3: 혈압이 고정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걸음 걸을 때만 이렇게 고지 걸지마다 어느 한쪽을 자꾸 힘들어서
0: 네.
3: 그다음에 지금 어느 바람도 좀
0: 그렇죠. 예.
3: 그래서 그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이왕 좀 이렇게 간식 있었는데
0: 네.
3: 머리가 마찰되고 가슴이가 좀 이렇게 온정되고
0: 네.
3: 그리고 그다음에 정서가 이렇게 좀 온정되니까
0: 네.
3: 사람 이렇게 기분도 좋고 그래.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뭐 있는가 뭐
0: 네.
3: 혈압이 안 좋고 정서는 지금 가장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0: 아, 예.
3: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한 건 무슨 머리 무슨 맥골이 맸다는가
0: 무슨
3: 네. 뭐, 난 알아도 손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왕 지금 요즘에 활동한다니까 지금 그들 창업을 하고 저희도 돈도 더 받고
0: 네.
3: 어디가 보겠습니까?
0: 지금 보게 되면 혈압 방면 그리고 또 뇌경색이 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꾸 그 혈관 확장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기실은 모든 이런 뇌경색이라는 부분이 심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심장이 충족한 피가 없고 심장에 맥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다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원래 심장 한 번 뛸 때마다 머리에 거지 피가 100%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심장 맥이 없을까나 50%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럼 나머지 50% 피가 가지 못한 데는 다 막혀버립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게 되면 몇 곳이 막혔다 이러죠. 예. 앞으로 점점 더 막힙니다. 그러면 근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우리 심장짝을 집중적으로 도와줘서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줘서 피를 많이 보충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이가

0: 대신에 그 가량에서 잡수게 되면 예, 혈압이 또 혈배강 번식이니까 혈관 탄력을 회복해줍니다. 근데 혈압이 쏴 올라갔다거든. 가량에 탁 먹게 되면 혈압이 점차적으로 쭉 내려와서 예, 장기적으로 쓴 마지막에 혈압 정상 돌아옵니다. 그러면 혈압 약이라면 다 끊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꾸준히 쓰시오. 거의 공동주체 또한 뇌동맥경화라면 치료된다고 썼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898은 오릅니다. 지금까지 698회죠.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3: 예, 나는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3: 이 약을 예, 먹기 전에는 예, 맨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예,
0: 예.
3: 내기도 없고 또 뒷산들이 영색이 겨운다.
0: 어, 심장이 나쁜 사람
3: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빨까지 예. 막 통쇄나지.
0: 네.
3: 예, 조금 그다음에 심장이 바쁠 때는 해미테가 예시 어상간으로 물어도 예. 효과 없습니다.
0: 어, 심합니다. 그럼.
3: 예, 가슴이 막 길어진 것으로 당황해 난 다음에 진저에 아이든다.
0: 네.
3: 그다음에 위가 예, 그래서 막 타 내려가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0: 어.
3: 거기다 예, 당뇨도 심하지,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예, 피부 네. 소환돼 없습니다.
0: 네.
3: 병원에 가서 예, 검사를 해보니까 단백이 자꾸 나가고 예, 걸을 때는 마치 해면 위에서 걸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저 눈도 예, 어떻게 어두 점점 잘 알고 있는데 댄슬밥이 희미한 게
0: 네.
3: 어떨 지금 거리 두개 돼 보이고 막 그 사람이 막 엇갈리고 막 그렇습니다.
0: 네.
3: 그러다가 예, 그 전문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정말 서민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선생님이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고 또 친구까지 결합해서 이래 내 이거 몇 개를 얻어 먹었는데
0: 네, 예.
3: 아, 효과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혈압약도 별로 안 먹고 혈당약도 다 끊었습니다.
0: 다 끊었습니다.
3: 그래서 예, 혈압약하고 혈당이 다 온전되고 예.
0: 네, 예.
3: 소화는 잘 되고 이래 무엇보다도 예, 심장이 편안할까 예.
0: 네.
3: 우리 집이 유옥초입니다. 아직 이게 유옥초인데 올라가자면 뭐 이전에는 뭐 6번 7번 쉬어 올라갔대요.
0: 그렇죠.
3: 근데 예. 지금은 한두 번 쉬면 올라간다.
0: 대단.
3: 그리고 피부도 예. 가렵던 게 아예 가려보니까 예. 어전에 좀 상처 자국은 있지만은 그래도 예. 피부가 다 아물어졌습니다.
0: 그렇죠. 예.
3: 그리고 뭐보다도 예. 잠도 잘 오고 예. 예. 댄스 보담이
0: 네.
3: 눈도 예. 조금
0: 밝아진,
3: 잘 보이는 예. 것 같고 이전보다 많이 낫은 것
0: 우리 공동주치의 명백하게 런앤성 시신경 위축을 치료한다 해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3: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우리 집에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이거 잡수고 좋아지는 게 눈이 항 보이는데 예, 엄마도 잡수라고 그래더란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예, 원래는 돈 때문에 고리를 했댔는데
0: 네.
3: 그래도 다른 데 가다 약쓰기보다도 이 약쓰는 게 더 정제적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좋다는 약을 많이 써봤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좀 많이 가져오다 그랬다. 그래서 아까 방송 내 들어보니까
0: 네.
3: 뭐 큰 우대 활동도 하고 가격도 오른다는데
0: 네, 예.
3: 선생님 나는 좀 많이 싸겠습니다.
0: 이번에 가격이 200원이나 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예. 지금 오르기 전에 빨리 싸놓으라고 그랬는데 활동에 예. 참가하면 또 공장 측에서 또 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는 게 제일 경제적입니다.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알았습니다.
0: 네.
3: 이거 많이 먹으면 좋지요?
0: 네, 나이 좋지요. 예.
3: 예, 나도 신심 가지고 지금 먹자 한데
0: 네.
3: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2: 네.
4: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예.
4: 저는 이렇게 관심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아, 관심병. 예.
4: 예, 예. 항상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나고 좀 하루에도 한두 번씩 옷 갈아입을 정도입니다.
0: 네.
4: 땀이 났는지.

0: 그다음에 부엌에서 밥을 좀 해도 뒷잔등이 키우셔서 정말 어찌 못한다 말이다. 뒷잔등이 키운 게 정말 어째 그리 바쁜 거예요.
1: 대단히 바쁩니다.
0: 심장이 안 좋으니 혈압
1: 침대에서 돌아눕기도 영 바쁩니다.
0: 혈압 파동도 영 있단 말입니다.
1: 네.
0: 막 어떤 때는 200시도 올라가고 하늘이 노랗고 완전 뱅뱅 돌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억력도 말이 아닙니다. 예. 금방 부탁받은 일도 인사 이거 먹고 무슨 한글 같은 한자를 좀 쓰자니 하고 뒤끝이 어째 그렇게 깜짝같이 아예 알겠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예.
1: 네.
0: 보는 건 다 볼 수 있는데
1: 네.
0: 쓰다가면 그렇더라 말입니다.
1: 그렇지.
0: 그리고 또 예, 우리 집 영감은 중풍 환자입니다.
1: 네.
0: 팔다리가 꿋꿋하고 말씀도 변변치 못하고 예. 움직임이 정말 온전치 못해서 예. 옆에 사람들이 구축 받지 않고서는 무슨 영 무섭단 말입니다. 넘어질까 봐. 예.
1: 네.
0: 그러던 사람이 이 약이 좋다고 해서 한 반년 지금 경질해서 잡수더니 많이 호전됐단 말입니다.
1: 네.
0: 혈압도 온정되고 숨이 차고 걸어가다도 내가 없어서 앉게 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감소되고 예. 5층에서 예. 내려올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그 땀이 나던 것도 예. 많이 정지되고 예.
1: 네.
0: 뒷잔등이 키우던 것도 나도 보면 뒷잔등이 키우던 것도 많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1: 네.
0: 아무 말이 잘 씻습니다. 그 밤에 자지 못해서 예, 반드시 누구 자지 못해 영 그렇게 고생하던 게 정말 밤 잘 자니까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제 정말 선생님 얘기하듯이 이 약은 정말 천연약재이고 천연약재로 만든 약이고 그 다음에 700명 약 박사들이 연구를 해낸 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게 딱 맞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네.
0: 정말 약이 그 전에 자택이 된 김에 몇 년 많은 돈 썼는데 마지막에 이게 정말 약값에 딱 맞는 거 만나서 예.
1: 네.
0: 어떻게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친구를 겸해서 해줄까 팔다리 잘 쓰지 못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아지고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예.
1: 그렇지.
0: 예, 이분이 여기나 약값이 오르기 전에 큰 활동을 한다는데
1: 네.
0: 이 참가해서 정말 더 싸서 먹고 많이 좀 회복받겠다는 이런 얘기를 내 하고 싶습니다.
1: 네.
0: 예.
1: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0: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당뇨 환자들을 보게 되면 어제 제가 자꾸 그 혈당약이라며 그 다음에 또 이도수라며 끊으라는 감이 당뇨 환자들이 오래 가게 되면 특히 이도수랑 오래 맞은 분들을 보게 되면 눈이 점점 아예 보입니다. 어제 그런가? 이래 말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아, 어째서 눈이 아예 보이겠는가? 당독을 인해서 눈이 아예 보이겠지.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때까지 예, 혈당 공제를 매일마다 혈당 공제는 자꾸 하지요. 예? 뭐 병원의 의사 말한 대로 오늘은 이도수 어느 날 맞으셔, 또 내일은 또 어느 날 맞으셔 말 그대로 하는데 마지막에 눈은 점점 아예 보이고 마지막에 눈 완전히 보이지 않고 예? 귀에서 소리 나거나 그 다음에 발 밑에 해면 디딩 같거나 어째 이런 증세 나타납니까? 기실은 모든 이런 질병들은 예, 어디에 있는가? 그 합병증이라는 게 예, 당뇨를 해서 합병증이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당뇨를 혈당을 조절해주는 이런 약을 너무 오래 써서 그 약의 부작용을 인해서 제 말이 틀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약들이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설명서 쭉 보게 되면 거기에 모든 부작용을 정말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가에 나빠지게 되면 눈은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병원에 가서 곰팥이 다 순 쏴지 와가지고 여독주 와서 예? 투석이란 받는 분들 70% 이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 대부분 여독증 환자들이 그 당뇨를 내서 이도수를 장기적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여독주에 옵니다. 예? 그래서 곰팥이 나빠지게 되면 그 뼈가 다 잘못됩니다. 간이 나빠지게 되면 눈은 못 보고 간에 나 빠지면 또 중풍이 올 수 있고.

0: 뇌경색이라면 다 이게 간을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소약부터 끊는 짝을 노력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침구라법 이래 결합해서 우리 혈배강이라면 결합해서 이래 쓰게 되면 오장육부 이런 공능을 회복해줘서 특히 간 공능을 빨리 회복해줘야 됩니다. 이 간이라는 게 모든 당뇨병은 먼저 지방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간에 독소를 배출해내가는 육색등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주청분 민무작용이 있으면 눈을 밝게 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A도 이해망증이나 간염증, 예, 그 다음에 점을软화증, 이런 증에 다 좋죠. 그리고서 자지청피간 들어갔습니다. 자지청피간은 제가 자꾸 말하지만 산다강양화제에 속하는 건데, 부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물질이죠. 뾰루껍질에서 추출해낸 게죠. 시황막 출혈이 있거나 또 간을 보호해주는데 또 이것만한 약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단삼 오미자, 오미자 특히 또 우리 담즙 분비에도 엄청 좋고 울금이라는 약제 있죠. 그래서 이건 간경화에도 특별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농분 조직에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이런 간경화 질병에는 처방이 무조건 바이소로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이 소요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을 위해서 우울증이 생긴 분들 또 울금이라는 약제도 들어갔죠. 울금은 우울증에 전문 쓰는 약이죠. 그냥 간 경락을 울결된 걸 풀어주는 이런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맨 요독증 이 말에 나온 김에 제가 설명드리는데 우리 신농분조증도 그렇고 진구열뢰도 그렇고 우리 그 콩팥이 문제 생긴다 할 때는 먼저 심장부터 집중적으로 치료해줘야 됩니다. 콩팥이 자글로 자꾸 치료하다 나게 되면 그 끝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한번 뛰게 되면 오장육부 같이 움직인다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방면으로 우리 혈배강 써줘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여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헌신이 하나의 선율로 어울려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시절 함께 책을 읽고 꿈을 나누던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김일 작사, 박인일 작곡의 롱들의 하고가로 그 시절 청춘의 푸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허강일 작사, 홍사준 작곡의 정말 그립소는 가슴에 묻어든 고향을 불러오는 곡입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장래남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우정을 노래합니다.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외로움을 마주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윤건원 작사 작곡의 외롭지 않아요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 아리랑은 우리가라 아리랑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연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민.

0: 연변뉴스.
1: 연변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관광 총 소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92% 증가했습니다.
3: 종용회통, 길행창달, 다구 이민폐 결제, 기업 세계 진출 지원 주제 추천 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2: 연길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관광은 종합성 산업이고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주에서는 민속 특색을 기반으로 체육 경기에 의탁해 문화 관광 봉사, 소비 진작, 문화 해민 등 여러 사업을 통괄하고 전역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연결시켰으며 체육 경기 플러스 민속 문화 심층 융합 모식을 통해 명절 기간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하고 시장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이 펼쳐졌고 관광지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상업무역 소비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홈경기를 핵심으로 전주 우수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해 체육경기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경기 효과와 단오명절 열기에 힘입어 우리주 주요 관광지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연길 인상 공연, 민족식 씨름 경기, 민속 소통 체험 등 특색 활동이 이어져 루계 관광객 수가 3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녁에는 연변대학 앞에서 단오 민속문화 활동이 정체롭게 펼쳐져 관람, 체험, 미식 맛보기, 소통이 일체화된 다원 민속 활동이 많은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연길 공룡왕국에서는 다종 특가 상품을 내와 매출액 106만 600원 올렸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두 개의 레저 관광 명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관광객 연 1만 7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향주머니 만들기, 오색실 묶기 등 단오 수공예 체험 활동을 내왔고 관광객 연 1만 19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86.22% 증가했습니다. 하북 관광객 구준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북 보정에서 연변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씨름 경기도 관람했습니다. 경기가 정말 열정적이고 활기차며 볼거리도 풍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직접 느껴보길 바랍니다.
4: 려宁
2: 관광객 리모입니다. 평소에는 고향에서 중지를 먹었는데 이곳에서 찰떡을 먹어보니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즐겁습니다. 단오 기간 변경 소도시 도문에도 관광 열기가 몰아쳤습니다. 도문강 광장, 새 국문, 철도 국문 등 주요 관광지에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강가에 모여 경계강의 풍경과 국문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하며 변경도시의 매력과 가곡정회를 느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필 선생입니다. 단오 휴일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도문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명절을 보내니 매우 뜻깊습니다. 국문 옆에서 경계강과 경계비를 보니 자부심이 들었고 변경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가곡정회를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2026년 블랙야크 길림 안도 사산 1호 야외 경주 시합 및 제1회 전국 경찰 야외 경주 시합이 펼쳐졌습니다. 1,300여 명의 국내외 야외 경주 애호가가 안도에 모여 청산 록수 사이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경기는 여러 조별 코스로 구성됐고 조선족 특색 마을과 생태 명소를 연결했으며 코스 곳곳에 조선족 특색 미식 보급소를 설치해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현지 미식을 맛보고 민속 풍정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경기 참가 선수 조옥입니다. 안도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호수와 강이 많으며 공기가 좋아 음이온 함량이 높습니다. 현지 음식도 맛있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매력적입니다. 안도가 정말 좋습니다. 훈춘시에서는 마을야회 따라 길림여행 여름철 마을야회 활동이 방천촌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 문예 공연, 민속 장터, 변경 자가 운전 여행 체험 등 다양한 종목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민속 체험 장터에서는 각종 연변 특색 농산물이 판매됐고 만족 전지, 전통 편직, 조선족 민속 수공예 등 무형문화재 종목이 현장에서 시연돼 관광객들이 무형문화재 기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춘시 하남가도 영성사회구역 주민위원회 부주임 리석입니다. 전지 작품을 증정하고 외국 벗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더 깊이 료해하고 훈춘을 알며 훈춘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문화체육 융합 및 민족단결 주제 단호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한자리에 모여 문예 공연, 소방 안전 지식 보급, 제기차기 등 특색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알찬 문체 활동은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가교를 만들어줬고 여러 민족 대중과 외지 관광객들은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단호 명절을 보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주는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 관광, 상업, 체육,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명절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전주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절 기간 우리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관광 총 소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92% 증가했습니다.
3: 단오 기간 우리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개를 주제 활동을 펼치고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초청해 변강의 풍토 인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본 방송국 기자는 초청받은 귀향의 관봉춘 일가와 청도의 왕시호 일가를 만나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명절을 보내는 감동적인 전경을 기록했습니다. 귀향에서 온 관봉춘에게 있어서 이번 단오 연변 여행은 20여 년간 쌓여온 향수를 달래기 위한 귀향의 려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연변의 풍속, 미식,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은 여전히 그의 기억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초청받은 귀향 가정 관봉춘입니다. 저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000년에 귀주로 갔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고향이 늘 그립습니다. 저는 연변의 풍토 인정을 정말 좋아하며 연변 미식도 잊지 못합니다. 귀향에 간 지 20여 년이 됐지만 여전히 연변이 그립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익숙한 고향말을 듣고 새롭게 탈바꿈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관봉춘은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관봉춘입니다. 이곳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도시 면모부터 민족 문화까지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산동 청도에서 온 왕시호 가정은 연변 방문이 처음입니다. 연길신흥광장 무형문화재 전지활동 현장을 방문한 왕시호 가정은 무형문화재 전승인의 지도를 받아 연변의 정신을 상징하는 진달래를 정성껏 오렸습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왕시호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결의 문화와 화목한 분위기가 정말 친근하게 다가왔고 체험감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한 왕시호 가정은 민속 풍정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들은 우아한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특색 민족 미식을 맛보면서 전방위적인 몰입식 체험을 통해 현지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학행입니다. 연길에 처음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즐거워했고 미식도 정말 많습니다. 조선족 전통 의상을 처음 입어봤는데 정말 예쁘고 사진도 잘 나옵니다. 저와 아이들은 친자복을 입었는데 아이들은 옷과 음식을 모두 좋아했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정말 친절합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왕시호입니다. 이곳에서 색다른 여행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아직 연변에 와보지 않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곳을 적극 추천하렵니다. 모두가 이 색다른 민족 문화 분위기를 느껴보길 바랍니다. 이번 단호 활동은 문화를 다리로, 명절을 매개로, 연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정을 선사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외지 가정들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한가족이라는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중용회통, 길행창달, 다국인민폐결제, 기업세계진출지원 주제추천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에서 주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각 은행은 차례로 전문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강사들은 다국 인민폐 업무 정책 동향을 깊이 설명하고 환율 위험 중성 리념을 둘러싸고 위험 회피 상품 업무 처리 절차를 설명했으며 다국 금융봉사 플랫폼을 추천하고 플랫폼 응용 전경과 관련 신용료 용자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또 다국 송금 경로를 설명하고 특색 다국 금융 상품을 추천해 변경 대외무역 기업의 다차원으로 강력한 금융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은행 연변분행 교육은행부 주임 진박입니다. 인민폐 국제화를 질서있게 추진하고 대외무역 지역에서의 다국 인민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다국 인민폐 정책 방향과 업무 우세를 명확히 해독했습니다. 기업의 결제 수요를 깊이 파악하고 다국 업무 난제 해결에 조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은 다국 인민폐 업무를 지속적으로 깊이 운영해 금융실무로 높은 수준 대외개방 대국에 봉사합니다.

0: 같이
1: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40개 중점 기업은 대러시아 변경무역 및 상하단 관련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는 수산물 수출입, 농산물 가공, 디지털 국경무역 봉사, 식품무역 등 분야를 아우릅니다. 기업들은 대러시아 다국인민폐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훈춘 변경경제무역체계의 핵심 시장 주체입니다. 현장에서는 각 기업의 경영규모, 업무 모식과 장기 발전 수요에 맞춰 맞춤형 종합금융봉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2: 올해 6월은 25번째 전국 안전생산월이며 사람마다 안전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응급대처를 할 줄 알아야 위험 우환 조사 정도를 주제로 했습니다. 주밑 연길시 안전생산월 자문일 활동이 일전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응급관리국, 연길시 응급관리국에서 주관했으며 주총공회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은 대중신변의 공공안전우환에 초점을 두고 선전전시판과 설비 전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활동에서 전문 일꾼들은 대중에게 안전 지식을 보급하고 화재 예방, 가스 누출 대처 등 안전 우환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길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웅건화입니다. 다음 단계의 실제와 결부해 안전생산 기관, 학교, 가정, 농촌 진입 등 계열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사람마다 안전에 주목하고 참여하며 안전을 수호하는 짙은 분위기를 마련해 전 사회의 안전의식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량화한 사회 발전 환경을 조성하렵니다.
1: 올해 6월 14일은 23번째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당일 주 중심 혈액소에서는 연변대학에서 주제 공유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 주제 전시판, 선전 현수막 등이 눈에 띄는 곳에 설치돼 많은 사생들이 발길을 멈추고 활동에 대해 료회하고 주동적으로 자문했습니다. 현장 3.1군은 사생들의 질문에 세심하게 대답하고 헌혈 조건, 헌혈 절차, 혈액 사용 결제 정책 등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헌혈에 대한 각종 오해를 바로잡아 우려를 버리고 자원적으로 무상 헌혈에 참가하도록 인도해 과학 헌혈 이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구양소연입니다. 헌혈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헌혈한 혈액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체혈 과정도 편안하고 그 어떤 불편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활동 당일 도합 32명이 무상 헌혈했습니다. 주중심혈액소 선전과 과장 조효단입니다. 올해 처음 연변대학 헌혈의 집에서 주제 활동을 개최했는데 이를 계기로 무상 헌혈 사업을 줄곧 지원해온 연변대학 학생들에게 보답하렵니다. 그들은 시종 무상 헌혈로 혈액 사용 보장에 조력해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빌어 무상 헌혈과 학생들을 긴밀히 연결해 그들의 애심이 줄곧 이어지게 하렵니다.
2: 연길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여름 들어 연길시 야간 경제와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며 상권야시장, 인터넷 인기명소, 오락시설의 인파와 차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치안 우환도 다발적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길시 공안국은 6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는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음란물, 불법 출판물 단속, 특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치안 법칙과 특징에 따라 두드러진 위험 우환을 정밀하게 정돈해 도시의 치안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선전과 과장 리붕입니다. 여름철 치안 예방 통제, 공공안전 관리를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위법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는 동시에 야시장 경영 활동에 정밀하게 봉사하고 야간 경제를 수호해 연길시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행동기간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도시 간선도로, 중점 교차로, 야시장 상권 주변에 临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가시적인 경찰 배치와 고정 지점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초과 탑승, 초과 적재 등 교통 위법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관제기구,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우환과 위법 단서에 대해서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며 이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험 우환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데

0: 새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 그날 혼춘 씨는 2026년 정령 여성 두 가지 암 무료 선별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선별 검사는 농촌 부녀, 곤란 가정 여성 등 중점 인원을 대상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부녀들이 응당 검사를 받아야 하면 전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0: 그날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주민 연도 관광카드 수속 활동이 한창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60원만 내면 연도 관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한 해 동안 무제한으로 풍경구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똥충아초 발효 경보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똥충아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 세트 혹은 웅담 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냥 말하지만 우리 이번에 진행하고는 우려 활동이 특징이라 하게 되면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활동 요 며칠 안에게 되면 끝나게 되는데 또 요 사이에 우리 약을 사시려고 2832-0666번에다 전화하시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원약, 그리고 우리 지금 어느 활동에 참여하든지 간에 모두가 원약, 동청하초 발효균분을 또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이제 며칠도 남지 않았는데 뭐 우리 올해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며칠밖에 남지 않는데 며칠을 잘 이용하신다게 되면 우리 지금 우리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또 우리 그 지금 더 주기 때문에 원약을 더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청하초라는 거는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리 나고기 동청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대류라든가 알파분해매, 비모포사균, 셀린 등을 추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동청하초 발효균에서는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 내 매개세포라는 것은 마치 고층 건물 중에 매개 벽돌장하고 같게 되는데 세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만성질병이 근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나게 되면 세포의 사망을 말하게 되는데 동청하초 한 봉지가 3g으로 되고 있는데 모두가 세포 수복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용만 하게 되면 사망된 세포를 제거해주고 손상된 세포를 수복해주고 잠자고는 세포를 격괄시켜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여러가지 병을 치료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청하초 한 봉지를 우리 16뿌리 이 우지, 그런 우지를 동청하초에다 비게 되게 되는데 우리 한 봉지가 16뿌리 이런 우지를 동청하초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발을 했기 때문에 그 약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동청하초를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야, 이 주말에 동청하초에 들을 때는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해도 정도하게 써보니까 정말 좋은 약입니다. 오, 이 난에 여러 가지로 예, 이 심장병도 나쁘고 폐도 나쁘고 예, 혈압이 조절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꾸만 이 한 2년 전에 놓고 왔다가서 그냥 이 얼굴이라 붙들거림에 이상하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렇고 그래도 영 여러 면으로 지금 여기 동청하초 한 가지를 가도 여러 면으로 지금 영 좋습니다.
1: 맞죠.
2: 그래 예. 이 동청하초 쓰기 전에는 그래도 예, 어, 조약이 내게 지금

0: 부패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래 근심만 했는데 정작에 써보니까 나의 한 가지 두 가지 날마다 좋아진다 배에.
1: 맞죠.
0: 예, 날마다 뭐 다른 약 써서 아이들든 이런 병도 지금 다 좋아지고 있어서 바깥 운동이라 나가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1: 맞죠.
0: 어쨌든지 이 동통화서 4,500m 고온 지대에서 자라서요. 지금 이 또 약초 나오는 게 또 4,500m 고온 지대에서 나오는 약초 많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그래도 예, 그래도 동통화서만이 겨울에는 벌레 되고 여름에는 풀이 되고 예. 얼마나 신기한가. 그래갖고 나도 마려고 해야지. 이러니까 나의 약 효과가 영 좋은 것 같은다. 그리고 제일 믿음직한 거는 요조거지. 동통화서 이 싸먹어서는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도 그 온종으로 그냥 평양 잡아 나오니까 나의 먹기 영 부담 달가고 믿음성도 가고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1: 맞죠. 예.
0: 여름에는 영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할때 지금 오라지 않으면 뭐 오늘이까 내일이까 한데 또 참여해서 이제 현금 빼줄 지게 싸다고 그런다. 현금 빼주는 활동도 또 어디다 이제 굽는가.
1: 맞습니다. 예. 요 며칠밖에 없는데 요 며칠간에는 내가 이 83-0666번에다가 전화 치고 가시게 되면 예. 그러니까 우리 원약 동청화초 바르기 문을 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며칠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 무대 활동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길을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0: 예, 예 약도 더 주지 현금도 더 빼주지.
1: 맞죠.
0: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약을 예, 선전해 줘서 감사합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합니까?
2: 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나는 선생님 동충하척수고요. 좋습니다. 그저에 동충하척을 먹었거나에 한 가지 전벌레처럼 요거 없애고 저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내 몸에 뼈 요렇게 없애드린단 말입니다.
1: 맞죠.
3: 예, 그래 너의 잠도 잘 자지 밥도 잘 먹지 이 무식연과 쏘치 노래반 할떨도 잘 청가라지 영 좋습니다. 시사에 우린데 영 먹는다 두문두문 하는 게 그 길에도 그저 내 심심 갔다 온다.
1: 아, 예.
3: 이게 예, 고온에서 자란 길에는 어쨌든 약이 있답니다. 그리고 값이 고등한 길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해야지. 아무런 반응도 없대. 맛이기 때문에 고소한 게 먹을수록 맛이. 그 다음에 이게 예, 어쨌든 피부가 좋기 때문에 이 손발이랑 뭐 이전에는 차고 무슨 어찌던 게 거기 가서 감옥 없이 살아도 선생님의 전문의 말했대. 코 붓거나 지담한 게 이 흐뜨흐뜨한 게 나오는 게 골이 정신이 나대?
1: 맞습니다. 예.
3: 그게 나쁜 게 됐대. 빗들이. 예. 예. 길에서 옛날에 이 동충하도 계속 먹다고. 계속 먹다고. 길에 이제 손이 아줌마에게 물어보면 며칠이 아이 낳고 약도 더 준다 대 그러니까.
1: 맞습니다.
3: 현금도 빼. 현금도 빼도. 이럴 때 나도 좀 더 많이 싸다고.
1: 맞습니다. 여기 며칠밖에 어두는 없는데
3: 예. 예.
1: 요 기간에는 현금도 감액수리도 되게 되고 그다음에 동충하초반 어느 활동에 참여하든지 간에 다 우리 예. 그 원약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길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이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동충하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여기 혈압도 조절해지고, 피를 용기 잘 뜯어야지고, 관심 빼주면 늘상이 심률도 고르되고, 그리고 또 거하랑이 또 전화해야 되고, 예. 특히 밤에 소변 차서 잡고, 이래서 내 지금 동충하초를 선택해서 봤는데, 써보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이게.
1: 맞죠.
4: 혈압 조절이 아이들이 그것도 많이 낫고, 늘상 피를 걸려서 그러든지, 그게 어떻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예.
4: 요, 특이, 심률도 고르지 않고, 특이, 소화에 돼가지고 그랬더니, 소화가 지금 잘 되니까 밥도 잘 먹습니다, 지금.
1: 그렇죠.
4: 네, 요, 특이, 밤에 소변 자수가 열을 툭 깨나고 나면, 제대로 잠도 못 잔 뒤, 지금 자수가 되니까 잠도 제대로 자고, 사람 맥도 남다, 지금.
1: 맞습니다.
4: 이제 내 방송 들으니까 활동이 무서워서 치료 없다는데 현금도 빼주고 이럴 때들이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자고 됩니다, 이거.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금

0: 더 감에 들이대고 요 며칠 사연이 요게 뭐 며칠 아니고 그 끝날 것 같은데 요 기간에는 내가 전화치고 283-0666번에 전화치고 가신다 하게 되면 우리 원약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길을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본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나도 저 박수나도 네. 여러 달 먹었습니다. 먹기 전에는 시중에 너무 이게 뭐니까 4,500m 높이에서 다른 약도 너무 많다고 그래서 망설임이 먹었는데 지금도 먹어보니까 나 확신이 좋습니다.
0: 먹지 않고 다르죠?
3: 예, 먹지 않고는 모른다.
0: 맞습니다.
3: 예, 먹어보니까 진짜 예, 믿음직하고 예, 여름에는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니까 정말 신기한 약이 맞습니다.
0: 맞지요, 예.
3: 예. 나는 해마다 예, 감기 검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 신체 허약하다 나까나. 예, 감기 그냥 하면 예, 감기 찍고도 무슨 큰 비염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0: 그렇지요.
3: 이 비염 오랫동안 떨어져서 그냥 콧물만 실실 내렸댔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그냥 품을 또 예, 얼리 머리 막 얼리고 줄이 뻗치고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예, 저녁에 또 예, 코에 떡 매면서 예, 아, 입을 벌리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밭이 다 마르지. 입술이 쪼져서도 막 말라 터지지. 피망 나지. 영 힘들게 살았댔습니다. 약을 먹기는 여러 가지 약 많이 먹어도 아예 났을 거다 이 비염이.
0: 그랬겠죠.
3: 났을 거라도 반복이 자꾸 오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통증하처 먹어서 이게 통증 다 나아졌습니다. 상황을 해결받습니다 저는.
0: 맞죠. 예. 폐가 좋아졌습니다. 예. 피공농사를 예. 피공농사에서 예. 나타나는 겁니다. 감기거나 코의 문제거나 예. 이게 다 폐하고 관계있습니다.
3: 예. 예. 예. 옳습니다. 예. 그리고 나 고소 부르셨으면 염증이면 한 자세 또 나타난다. 그냥 예. 그래서 머리만 또 얼리바가 아플 때는 막 수심이 같기도 하고, 예. 혈압이 엄청 안 됐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혈압이 엄청 잘 되면서 어지러운성도 많이 나아지고, 뭔가 뭐, 이 머리 밑에 건질건질 그러면 무슨 그런, 나타났댔습니다. 뭐, 건질건질 벌레 같은데, 그게 진짜 없어졌습니다.
0: 맞죠, 예.
3: 그리고, 이게 나 또, 예, 손발이 많이 차고, 배도 또 많이 차고 이러면서, 예, 소변 사수 여러 번 보면 하루에. 낮에는 조금 괜찮은데, 저녁에는 실수 없이 너무 이러니까, 하루 전에 6번, 5번 일어나, 별 작아서 3번씩 일어나가면 애 힘들때다 그것도 자지 못하니까나.
0: 맞지요.
3: 그래서 일어나면 또 머리도 무겁고, 머리 밑에 그냥 안개 낀것 같은 게 이렇지 정신에 났대다. 근데 요즘에는 이거 뭐 가는 뭐 조수도 다 해결됐습니다, 저는.
0: 맞습니다, 예.
3: 그래, 여러 가지 약을 먹다 보니까나, 여러 가지 많이 먹고, 한 번에, 하루에 3번씩 먹다가 애 났대다. 근데 요즘에는 그때 동충하서 한 가지만 먹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확실히 넣었으면 한 가지 딱 먹어도.
0: 맞습니다.
3: 너무 좋습니다, 예. 날마다 먹을 거네. 날마다 좋아하시는 게 계속 알린다. 오늘 여기 다 나서지고 저기 나서지고 날마다 알린다. 그래서 그래서 예. 이제 들어보니까 활동도 좋지. 돈을 현금 돌려주지. 우리 집에 아저씨도 쓴다. 우리 집에 아저씨도 뭔가 중풍 환자인데 그래서 같이 쓰고 있는데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걔도.
0: 그러니까 이런 우대 활동할 때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며칠밖에 예. 안 되는데 현금 감에 들은 활동도 예. 또 이렇게 뭐 오지다가 하는데 하나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요 차에 우리 사게 되면 283-0666번에다 전화 가시게 되면 예. 본약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예. 길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3: 예. 그래, 우리 오늘 둘이 뭐 끌려서 또 연락도 가서는 활동에는 참고하겠습니다.
0: 그러시죠. 전화 치고 가십시오. 283-0666번에다 예. 연결 예. 하고 가십시오. 예.
3: 283-0666번에.
0: 예. 예, 맞습니다.
3: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4: 전 동충하초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이, 밑에 전에 동충하초 쓰 이전에는, 아,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 저는 특히 우몸에는 허열이 많이 나고, 그 다음, 이 다리라는 것도 많이 차고, 그 다음, 이 피부도 많이 마르고, 이래가지고, 검사했더니, 이 심장하고 폐가 동시에 아이 좋아가지고, 특히 이 폐가, 아이 좋아가지고 폐를 수술해야 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뭐 나이도 많고 몸도 그렇게 건강한 편도 아닌데 이제 수술까지 하면서 그거는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가지고 병원약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되니까 또 중요한 중약도 많이 쓰고 그래서 아이 되니까 그 다음에 광고약에서 좋다느냐고 물어보면 또 다 좋다 한다. 그러니까 좋다니하고 많이 여러 번 많이 썼는데 근데 지금은 못했습니다. 점점 정신 더 하더란 말입니다.
0: 그랬겠지.
4: 그러다 예, 선생님들이 그 동충

0: 저 강의를 듣고서 이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 정말 지금은 기본상에서 이전에 많이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점들이 지금은 기본상에서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노도 내내 잘 보내기는 제가 먹어보니까 이 동충하초는 좌제 아닌데 정말 좌 잘 된다. 밥 먹기 쉽고 배고프고 먹음 또 좌 잘 되고. 언제 이 밀리나가 내 동충하초 쓰는 그 사이에 언제 뭐 밥맛이 없다 소화해야 된다 이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몇 년 사이에 감기도 아예 걸린다.
1: 맞지.
0: 그래, 예, 그래, 그렇게 피나에 잘 보내기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감기도 많이 붓고 하니까, 이 동충하천은 진짜 다른 약보다 달리 그 4,500m 그런 고운 높이에서 자라고, 또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 이렇게 특수한 약물이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우리 보통 약물이 어디 발효하는 게 없다고 본다. 근데 이 동충하초는 발효한 약물로서 30대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약물에 없는 이런 진귀한 약물들이 많이 들어있길래, 그 나처럼 약 많이 썼지만 치료해도 효과 없던 이런 병들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 맞죠. 예, 맞습니다.
0: 예, 저는 정말 이 동충하초에서 큰 문제를, 큰 병을 해결했습니다. 이전에는
1: 그렇죠, 예.
0: 아, 수술하라니까 정말 뒤딱사태다. 이제는 오늘의 수술까지. 그런데 그 아이 되니까 맛있어, 약 맛있어 아이 되니까 동충하초나게도 혹시나 해서 썼는데 쓰니까 나 점차 나아지가지고 지금은 우선 뭐 누구 때문에 수술 아예 해도 된다.
1: 가슴이
0: 편한다. 가슴이 편하니까 나 이전엔 항상 이 가슴이 불편하고 아프고 숨이 차가니까 항상 일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슴이 이렇게 편하니까 나 정말 기분도 좋고 이런애니지만 정말 이게 열심히 살자고 애도 쓰고 이랬는데, 진짜 동충하초는 이런 년에 들어와서 나 같은 이런 노인들한테는 진짜 좋은 약입니다.
1: 맞죠.
0: 저는 이 동충하초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약 썼지만 어쩌다 이 동충하초에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는데, 저는 어떤 나이도 많고 전에는데 계속 열심히 쓰고 또 먹기도 편한다. 이전에는 많은 약 썼지만 지금은 한 가지 먹으니까 약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요 사이는 돈도 떼주고 하니까 나 저는 이런 게 싸니까 그렇게 그 경제상에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래서 용케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1: 그러시네.
0: 고맙습니다.
1: 네,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

0: 0666번입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청아 저 바람이면은 우리 지금 그 활동을 그냥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아까 시작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사게 되면 또 우리 2832-0666번 다 연결하시고 하시게 되면 원약도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격으로 하게 되면 절반 가격도 안 되게 되고 좀 많이 사게 되면 3분의 1 가격 혹은 4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 사는 것이 경제상에서는 제일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약을 새롭게 사시려 하는 분들 또 이때까지 우리 약을 사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셔가지고 약을 그냥 쓰시라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은 우리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이가 들게 되면 소화기통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맥도 없게 되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우리 도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비장위가 도와줘야 되는 이런 병들 우리 폐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 그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피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맥도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비상하고 위가 허약하다면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는 천표성 위염이라든가 위축성 위염,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발류성 위염 이런 여러 가지 위병들로 고생하신 분들 많게 되는데 우리 위약에서 잘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 그 우리 많은 분들도 예, 지금 위약은 아닌데 왜서 위가 좋아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바르기면은 알파 분해매라는 이런 물질을 들어가는데 다른 약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위약에도 없는 이런 물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그리고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단지 비장위가 아니고 간 담낭 소장 대장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위와 나타나게 되는데 위병이게 되면 우리 단지 위병 약만 먹으면 되는데 간 담낭 소장 대장이 원인이 해서 우리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겼다면 위약에서 해결되지 않게 되는데 근데 우리 알파 분해매 작용을 해서 내가 동청하초 발효균물을 쓴다게 되면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또 위병 가운데서 가장 좀 그 중한 위병은 위축성 위염이라 할 수가 있고 위축성 위염이라는 건 우리 위염이 오기 그런 위암이 오기 전에 이런 선조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 지금 위축성 위염이게 되면 온 하루 동안 밥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 상대적으로 우리 위액이란 것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먹기만 하면 또 우리 시큼으로 올라오거나 트림을 하거나 배가 부르는 증상, 붓는 증상, 더부룩한 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해 설태가 많아지게 되고 설화정맥이란 것이 그 해 밑에 이 정맥이란 것이 굵어가게 되고 네,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0: 먼저 문의 전화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내전화가
0: 네.
2: 예, 나도 동사철 먹고 있는데 마늘 효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밤에 잘 자지 못하고 여기 애 뗐는데 동사철 먹은 다음에 지금 얼마나 잘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2: 그래, 예, 밥맛 잃어줘서 밥 못 먹고, 예, 밥 먹으면 그 뒤에 새겨서 밥 먹을 생각이 없는데, 지금 밥 너무 먹어도 됐습니다. 어째 이렇게 밥이 맛있습니까, 이야기.
1: 이제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알파 분해매라는 그 작 물질이 있어가지고, 예, 이 소화계통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 같이 해결해 줍니다. 예.
2: 어, 그러길래 그런지, 야, 밥 맛있어서, 난 밥 너무 잘 먹어요. 오늘도 먹어요. 하려고 또 먹고, 글쎄, 구이 다섯 끈 올랐지 않을까.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2: 밥 정말 맛있습니다.
1: 맞지요.
2: 밥 맛이 없는 것도 걱정인데, 이게 정말 밥 어찌 맛있는지. 그래, 예. 섭외 찾아서 영 자는 것도 영 힘들었습니다. 좀 어디 가, 낮이나 밤이나, 예. 그런데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글쎄.
1: 맞습니다, 예.
2: 한 가지 약을, 예, 이거 정말 몇 가지 이렇게 병이, 그도 먹으면 먹을수록 날라사지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1: 그렇지요, 예.
2: 예, 예 선생님 좋냐고 이렇게 아소내줘서 아주 나는 편하게 살게 됐습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할 때 저가 좀 싸대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요 며칠간에는 예, 우리 2830666번에다 전화 쳐가시게 되면 어느 활동에 참여했던지 간에 다 우리 동충하초 바로 유문이에요.

0: 원약을 더 드리게 되고 그냥 현금을 그대로 감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약을 사는 게 경제상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우대 활동입니다.
1: 네, 그래요.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특별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누군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오늘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희망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이따금 흐리겠으며 분산적인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5도, 밤 최저 기온은 영상 13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카카포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카카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앵무새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라고 하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카카포는 날지 못합니다. 앵무새라고 하면 화려한 깃털과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상상하게 되지만 카카포는 밤이 되어서야 조용히 움직이며 숲속을 거닙니다. 심지어 몸무게는 일반적인 앵무새보다 훨씬 무거워 마치 작은 닭이나 고양이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 독특한 새는 수천만 년 동안 다른 포유류 포식자가 거의 없었던 뉴질랜드의 섬 환경에서 진화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카카포는 뉴질랜드에만 서식하는 대형 앵무새입니다. 이름은 뉴질랜드 원주민 마리오족의 언어에서 유래했는데 카카는 앵무새를 의미하고 포는 밤을 뜻합니다. 즉 카카포는 밤의 앵무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포는 낮에는 숲속 나무뿌리 주변이나 바위 틈, 덤불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몸 길이는 보통 60cm 정도에 이르며 체중은 성체 수컷 기준으로 3kg을 넘기도 합니다. 현존하는 앵무새 가운데 가장 무거운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색과 노란색이 섞인 깃털은 숲의 이끼나 잎사귀와 매우 비슷하여 훌륭한 위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숲속의 한 부분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카카포의 얼굴을 처음 본 사람들은 종종 올빼미를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얼굴 주변에 둥글게 배열된 깃털 때문입니다. 이 깃털들은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여 밤에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카카포는 시력보다 청각과 후각에 더 의존하는 생활을 합니다. 특히 후각은 새들 가운데서도 매우 뛰어난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새가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카카포는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연구자들은 카카포가 먹이를 찾거나 주변 환경을 인식할 때 후각을 먼저 활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카카포 특유의 달콤하고 약간 흙냄새가 섞인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증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숲속을 조사하는 생물학자들은 때때론 냄새를 통해서 카카포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카카포가 가장 유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날지 못하는 앵무새라는 점입니다. 사실 카카포의 조상들은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는 오랜 세월 동안 여우나 쪽제비 같은 포식성 포유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굳이 하늘로 도망칠 필요가 없었는데요. 대신 에너지를 절약하며 땅 위에서 생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날개는 점차 작아지고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날 카카포는 날개를 펼 수는 있지만 비행은 하지 못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균형을 잡거나 낙하 속도를 줄이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죠.

대신 강력한 다리와 발톱을 이용해 나무를 오르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밤이 되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 열매를 먹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포의 성격은 매우 온순합니다. 대부분의 야생 동물은 인간을 경계하지만 카카포는 오랜 진화 과정 동안 사람이나 포유류 포식자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계심이 매우 약합니다.

실제로 초기 유럽 탐험가들의 기록에는 카카포가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다가오는 모습을 등장합니다. 어떤 개체는 사람의 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했고 연구자들의 장비를 신기하게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인간에게는 귀엽고 친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야생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포식자를 피하는 본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숲이 농경지로 개발되면서 서식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뉴질랜드 전역에 널리 분포했던 카카포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20세기 중반이 되자 야생에서 카카포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워졌고 멸종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네, 오늘에는 카카포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별도 빛나고 있듯이 당신의 가능성도 오늘을 지나며 자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방송 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 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오페라 세비야의 리발사를 작곡한 조아키노 로시니는요, 이른 나이인 이 37살에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나의 벨칸토를 멋지게 소화하는 성악가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단지 그 리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미식가였던 로시니는 퇴 이후로 요리 연구에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작곡뿐만 아니라 요리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도 로시니라는 이름이 붙은 마카로니와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칵테일을 비롯해서 26가지 레시피가 전해져 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로시니는 먹는 것과 사랑하는 것, 노래하는 것과 소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샴페인 거품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이름의 희 가극을 이루는 진정한 사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3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온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지금은 성공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그 첫 번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바로 열망, 모든 성공의 시작점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생각의 힘과 끈기의 중요성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출발점은 바로 이 열망이라는 사실, 오늘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0여 년 전 에드윈 반스가 뉴저지주 오렌지시에 도착해 기차의 화물칸에서 내렸을 때 그의 외양은 불황자 같았으나 그의 생각은 왕처럼 원대했다고 합니다. 기차역에서 에디슨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에디슨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로잡은 불타는 열정이었던 에디슨과 사업 동료가 되는 꿈을 이룰 기회를 그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반스의 열정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은 간절하고 강렬한 열망이었으며 확고한 열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망은 에디슨을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오랫동안 반스를 사로잡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열망이 처음 떠올랐을 때는 단순한 소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에디슨을 만나러 갔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뒤 에드윈 반스는 그가 에디슨을 처음 만났던 그 사무실에서 다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열정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슨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그의 삶을 사로잡은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겁니다. 오늘날 반스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 때문에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스가 성공하게 된 진정한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성공한 그의 모습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반스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에너지와 능력, 노력을 그 목표에 쏟아부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그가 처음부터 에디슨의 동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거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허드레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기 가능했습니다. 그가 바라던 기회가 오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의 열망을 실현할 그 어떤 희망이나 보장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는 에디슨 회사라는 거대한 바퀴에 속한 톱니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스는 에디슨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던 첫날부터 순간마다 스스로를 에디슨의 동업자라고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반스의 이야기는 확고한 열정이 지닌 놀라운 힘을 잘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반스는 다른 무엇보다도 에디슨의 사업 동료가 되고자 꿈꿨기에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계획을 세웠고 되돌아갈 모든 길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그는 자기 열망을 지속해서 추구하여 삶의 주된 목표로 삼았고 마침내 이를 현실로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오렌지사로 떠날 때 그는 에디슨으로부터 좋은 자리를 따내겠어라는 생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그와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게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네, 그는 몇 달간 일해보고 별 소득이 없으면 그만두고 다른 데서 직장을 알아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디슨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지, 하지만 반드시 그의 사업 동료가 되고 말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는 에디슨의 회사에서 원하는 것을 못 얻을 때는 대비해서 다른 기회도 살펴봐야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에디슨의 사업 동료가 되는 것뿐이야. 난 배수진을 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는 온 인생을 걸겠어. 그는 도망칠 모든 길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성공하거나 완전히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스의 성공담의 핵심이랍니다. 오래전 한 위대한 장군이 전장에서 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그는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자신의 병사들을 싸움에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병사들을 태우고 적지로 항해한 후 병사들과 병기를 내리고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 전에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동조했답니다. 불타는 배가 보이는가? 이제 우리는 승리하지 않는 한 살아서 이 해안을 떠날 수 없게 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죽거나 아니면 승리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어떤 일에 승리하고자 한다면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성공의 필수적인 승리를 향한 불타는 열망이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는 부위에 대한 열망을 현실화하는 확실하고도 실제적인 여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벌고자 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정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막연히 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죠. 정확한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 돈을 벌고자 정확히 어떤 노력과 희생을 할 것인지 정하십시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진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는 원하는 액수의 돈을 벌고자 하는 데드라인을 정하십시오. 넷째는 당신의 열망을 실현할 확고한 계획을 세우고 당장 실행에 옮기십시오. 준비가 됐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다섯째, 얼마를 언제까지 벌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선언문을 작성하십시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했는지 그리고 부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여섯째, 하루 두 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선언문을 큰 소리로 낭독하십시오. 선언문을 읽는 동안 스스로 그 돈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믿고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성공의 시작점인 열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확고한 목표와 불타는 열망, 그리고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식용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온에서 지지고 볶고 튀긴 요리는 그 향이 코를 찌르고 독특한 식감이 젓가락을 멈추게 하지 않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알맞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식당에서 주방장이 외계에 불을 붙이며 요리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연기를 자욱히 피우며 음식을 볶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달걀을 프라이팬에 깨뜨리면 처음에는 반투명한 액체가 흐르지만 달궈진 팬에 닿자마자 점점 하얗고 단단하게 변합니다. 네, 그리고 제때 뒤집지 않으면 새까맣게 탑니다. 기름을 가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름은 각자의 발연점이라는 한계 온도가 있고 이 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변질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의 종류마다 이 발연점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죠. 어떤 기름은 저온에서 천천히 가열해야 하고 어떤 기름은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기름을 모든 요리의 만능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그럼 조리법에 따른 적정 온도별로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기름에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버터나 라드, 코코넛 오일처럼 고체 상태라 사용하기 불편한 기름들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식용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도 정도의 온도는 물이 끓어서 식재료를 대체

제된 제한은 콩기름, 땅콩기름, 땅콩기름, 옥수수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리고 참기름, 버터, 코코넛 오일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센 불에서 재빨리 볶거나 지지는 요리를 할 때는 프라이팬 내부 온도가 200도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온의 조리에는 아몬드유, 동백유, 팜유, 그리고 정제된 콩기름이나 땅콩기름, 해바라기유, 홍화씨유, 정제 올리브유, 정제 코코넛 오일처럼 발연점이 높고 고온이 강한 기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도가 높을수록 기름의 산화 속도는 그만큼 빨라집니다. 이 전문가들은 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요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온도를 넘으면 식재료의 영양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기름이 발연점을 지나쳐 발견질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또 자연스럽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온에서 지지거나 튀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굳이 정제되지 않은 기름을 고집하기보다는 애초부터 고온 조리용으로 개발된 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은 기름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치면요,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기름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들도 함께 소실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중에서 혼합유를 판매할 때 영양과 용도를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대부분 정제나 수소화 처리 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어떤 기름이든 정제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천연 영양소는 반드시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면 풍부한 천연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냥 순수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순수한 올리브유는 고온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혼합유를 집어들 때면 올리브유 50% 함유라는 문구에 은근히 마음이 놓이고 가격까지 착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나머지 50%가 어떤 기름으로 채워져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그 기름일까요? 이제 식용유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 알았으니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식용유를 잘 보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물에게 생명의 요소인 햇빛, 물, 공기 이 세 가지만 피해주면 되겠습니다. 첫째, 직사광선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햇빛은 광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식용유의 영양분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어두운 색깔의 병에 담긴 식용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수분은 음식물을 변질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식용유에 수분이 들어가면 분해가 촉진되고 산화 반응이 가속화됩니다. 네, 그러니 식용유는 습한 곳에 보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리할 때도 재료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에 조리해야 기름이 튀기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름에 지지고 볶은 이 음식은 분명히 우리의 입안을 즐겁게 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하면요,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아무리 고온에서 강한 기름이라도 반복해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기름으로 치킨을 여러 번 튀겨내면 결국 변질되고 심각하게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까지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네, 따라서 튀김용 기름을 재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자제해야겠습니다. 모두가 오늘 배운 용도에 맞는 식용유를 잘 선택해서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요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고 사랑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온전히 소화해내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만의 희가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달린 여러분들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혜택월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 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병원이란 예, 당연히 병을 잘 치료하는 병원,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 이 사람은 역시 예, 아주 유명한 예, 병 잘 고치는 의사, 이건 아주 당연한 리치입니다. 예, 길림성 연길시 현대병원, 예, 어떤 병원인가, 어떤 병을 치료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린다면, 전국 각지 3급 종합병원에서 장기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치료하는가의 자체의 특색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모두 이 자기 집 근처 병원을 찾는 것이고 큰 병원, 큰 도시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대병원에는 자체 특색의 치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세포재생요법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총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합니다.
0: 네.
1: 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효과를 완전 책임지는 것이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예, 어떤 병들을 치료하는가 예, 참 어려운 병들입니다. 아래에 열거한 병들에 대해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지 예, 또는 우리 주변에 이런 병을 앓으면서 어디 가나 잘 치료하지 못하고 고생한다면 예, 청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통, 3차 신경통, 예, 원인 불명의 난치성 어지럼증 그리고 편두통, 또한 전신에 고정되지 않고 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예, 이런 통증에 예, 여러 가지 검사해봐도 확실히 진단도 없고 통증만 있는 경우
0: 네.
1: 그리고 말초신경염 정형외과 수술 후에 그냥 예, 어쩐지 그냥 만성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자율신경실조증 또한 예, 중년 노년에 와서 아주 흔한 요추협착증으로 인한 좌골신경통

0: 그리고 늑간신경통, 전신에 오래된 상처로 인한 근육통, 그리고 경직된 증상, 통증, 이런 것들을 치료합니다. 그 밖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비롯한 자가면역성 질환. 자가면역성 질환이 무엇인가? 이게 목전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는 어디가나 치료 못하는 병입니다. 우리 몸이 면역 기능이가 거꾸로 작용해서 원래는 자신이 몸을 지켜야 하는 이 면역이가 자기 몸의 조직을 공격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 조직의 병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 이게 많습니다. 여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형적인데, 이미 변형이 됐을 경우 관절의 염증 경직이가 오래돼서 이미 변형이 왔을 경우, 이거는 초기 증상이 아니고 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대퇴골 모혈 괴사, 또는 난치성 통풍, 통풍이 자주 반복한다 하는 분들,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이게 뭔가 하면 근조종합증을 가리키는데 주로 침샘과 눈샘에 병을 일으켜서 눈물 분비 안 되고 입안이 싹싹 마르는 이런 경우, 그리고 섬유근육통증 증후군, 또는 난치성 골다공증, 족저근막염, 발을 디디기만 해서 첫 발짝 디디기가 매우 어렵게 발바닥이 아픈 경우, 그리고 배체두병, 이것도 백색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역시 자가면역질환입니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전신에 크고 작은 혈관을 침범함으로 여기저기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1: 네.
0: 구강, 궤양, 이음부의 궤양, 눈이나 포도막염도 일으키고, 그리고 관절 통증, 소화도, 신경, 혈관 어디나 다 염증 일으키는 매우 어려운 병입니다. 그 밖에 피부, 피부에 발생하는 병, 소화계통, 비뇨기, 내장질환에 있어서 피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 몸의 면역의 제1선 방어 장벽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난 병, 오래도록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꼭 수요됩니다. 여기에 난치성 그 근선, 소보짐이라고도 하는데 한으로 뉴피시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주 발작하는 신경피부염, 또 스테로이드 이전성, 루푸스, 홍반낭창, 스테로이드라는 뜻은 격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크론병,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난치성 위식도 역류병, 또한 만성 재발성 췌장염, 또 난치성 만성 두드러기, 또 원인 불명의 난치성 피부 가려움증, 자꾸 긁기만 하면서 자꾸 반복하는 경우, 또한 하시모토 갑상선 기능 저하증.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변길시 현대병원에서는

0: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여기서 그 하시모토 갑상선 기능 저하에 아, 이 병도 역시 자가면역성 질환으로서 예,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갑상선은 우선 우리 몸의 대사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호르몬 기관입니다. 예, 대사 조절 기관. 근데 이 대사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증상, 예.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맥혔다, 예. 자꾸 졸음이 온다, 쫄린다, 예. 추위를 많이 타고 괜히 별로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올라간다, 예. 살이 자꾸 찐다 하는 경우. 그리고 변비가 잘 생기고 피부가 건조하고 예, 모발도 아주 건조하고, 예, 정서는, 예, 아주, 예, 떨어지는 경우, 기억력도 떨어지고, 예, 손발이 잘 붓습니다. 예. 예,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예, 예, 이게 잘 치료되지 않은 난치병인데, 예, 연길시 현대병원 265-2120에 연락해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난치성 골반 통증, 수술 후 골반의 유착으로 인한 반복적인 하복부의 경련, 예, 난치성 관상동맥 질환, 예,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 또 그 외에도 안과, 이비과, 호흡기, 희귀, 면역, 만성 질환, 여기에는 또 스테로이드 이전성 천식, 예, 스테로이드가 뭔가 하면 격소에 의존해서 이 천식을 가라앉히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 예. 네. 그리고 특발성 진전, 예, 뜬다. 선, 예, 특히 손이 잘 뜨는 경우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떨려서 예, 예, 견디기 어렵다는 분들. 그리고 녹내장 황반 변서. 예, 이거는 초기나 중기를 말합니다. 이미 말기 경우를 할 때는 녹내장도 시신경 위축이 오면서 실명하는 것이고 황반 변성도 역시 실명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병입니다. 예, 이런 경우 그리고 시신경 예, 위축, 신경성 이명, 귀에서 소리 자꾸 난다. 예. 예, 메니에르병, 어지럼증이 나고 어떨 때는 밀수없고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예,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난치성 담즙 영류성 위염, 그리고 경증의 폐동맥 고혈압, 예, 여하튼 참 어려운 병들. 예, 아무리 전국 각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해도 효과 없는 아, 이런 환자, 예, 이런 분들은 모두 265-2120에 예, 265-2120에 연락하셔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2: 이렇게 어려운 병을 현대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가.

0: 뭐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실제 치료 한번 받아보면 알 수 있고 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났을 때까지 치료해드리고 책임져드립니다. 그 특색치료법을 놓고 말하면 이게 특히 자가면역성 질병, 만성통증, 장기섬유화, 대사성 만성질환 이런 난치병이 잘 낫지 않는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장기적인 산화손상. 산화손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체는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갑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산소 들이마시는 가운데 일부는 유리기, 자유기, 프리라디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 세포를 갈가하고 먹으면서 병들게 하고 염증도 일으키고 노화도 일으킵니다. 이런 산화손상, 대사노폐물이 축 만성염증이 지속적인 자극과 장기적인 또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입니다. 만성질환을 앓다보면 아무래도 이런 약 저런 약 약을 그냥 달고 살게 되는데 이 약물이 결국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장기 손상까지 일으킴으로 병을 때려다 하다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적인 지속적인 자극과 장기 약물 이런 위에도 우리 인체 면역세포 암세포를 전문적으로 살상해버리는 자연살상세포 NK세포 또 T세포 또는 원위 복구 줄기세포 이런 보호성 면역세포가 억제되고 휴면 상태에 빠져서 활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각성료법과 또한 이 부강세포재생료법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결국은 우리 인체 내에 과량으로 생기는 자유기를 중화시키고 축적된 대사노폐물을 배출시킴으로 해서 장기와 염부조직의 섬유화를 지원하고 질병의 악화의 원인부터 차단해버립니다. 이래서 정상적인 면역 상태를 회복시키면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 자가면역질환의 근본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대퇴골 모혈괴사 이것도 이 치료 범위에 들어있는데 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0: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 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예, 대퇴골두 무혈괴사. 예, 이 병이 어떤 병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인체 그 넓적다리 뼈 윗부분, 예, 이 종아리 뼈 말고 관절 위에 넓적다리 뼈, 예, 하고 골반 뼈와 함께 엉덩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골반뼈와 맞닿고 있는 넓적다리뼈의 위쪽 골 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1: 네.
2: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서 피 흐름이 차단돼서 뼈 조직이 죽는 질환으로 괴사된 뼈에 또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 괴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또 이어서 괴사 부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함몰됩니다. 이것이 고관절 자체 손상이 이때부터는 나타나게 됩니다. 원인을 놓고 말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못한 상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인을 안다면 문제없겠는데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 다만 여러 가지 원인적 위험 인자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아, 네.
2: 그 위험 인자가 무엇인가 하면 술을 과하게 마시는 사람, 음주, 그리고 부피질 호르몬, 역시 그 격소 스테로이드제, 뭐 한 번 썼다 해 말하는 건 아니고 좀 자주 쓰는 경우, 그리고 신장의 질환, 전신성 홍반낭창, 아까 얘기했는데 홍반낭창은 자가 면역성 질병, 전신의 병입니다. 등과 같은 결체 조직의 병, 또 신장이나 심장과 같은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또한 잠수병, 물속에서 작업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통풍, 방사선 조사에 방사선 조사도 우리 몸에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검사 아니고는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2: 그러나 원인 불명도 있으니까 40 내지 50%는 원인 불명이라고 봅니다. 대퇴골두 무혈괴사 환자는 또 그 외상이나 대퇴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에 의해서도 자주 합병됩니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에 단순 타박상과 같은 기타 외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외상 받았는데 하는 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2: 증상을 놓고 말하면 우선 주로 30 내지 50대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처음 발생합니다. 대퇴골두의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괴사가 일어나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일입니다. 병문이 있는데 증상이 처음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부위의 통증은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괴사 부위의 골절이 발생하면서 시작됩니다. 통증은 대개 갑자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체중 부하를 받을 때에만 적당을 디딜 때 심해져서 쩔뚝거리게 되고 또 앉거나 누워있을 때는 훨씬 편해집니다. 더 진행이 되면 통증과 대퇴골두에 함몰 변형이 생깁니다. 함몰, 푹 꺼져 들어갑니다.
1: 네.
2: 그리고 고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0: 아래 증상이 중요합니다. 혹시나도 그런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기가 힘들어지고 대퇴골두 함몰이 심하면 다리 길이가 짧아진 것을 환자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1: 네.
0: 대퇴골두 모혈괴사가 있으면 특징적으로 고관절, 엉덩이 관절 바깥쪽으로 회전시키 돌리기가 어려움으로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을 수 없게 됩니다.
1: 네.
0: 대퇴골두 모혈괴사는 진행 단계에 따라서 몇 개의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의 단계 그게 뭔가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과 함께 MRI로만 진단할 수 있는 제1기 MRI는 진단상에 아주 유용한 이런 이기로서 엑스레이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엑스레이 사진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진행된 상태 2기 그러니까 1기는 아주 경한 상태에서 MRI 우리가 보통 그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마치 비유한다면 먼 산을 볼 수 있는 것과 같고 MRI로서 검진할 때에는 그 산 속에 나무 잎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대퇴골두의 함몰이 나타나게 되면 이때는 3기라고 합니다.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고관절 변형이 일어나는 4기가 되면 걷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수술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집행이를 짚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많이 진행된 거진 사기 수술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진단은 단순 엑스레이에 물론 검사합니다. 가장 유용한 것은 자기공명 영상 MRI의 소견으로 진단합니다. 20대, 50대 비교적 젊은 나이의 환자에서 갑자기 고관절 통증이 생겨서 쩔뚝거리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이 질환을 의심해야 됩니다. 우선 과도한 음주나 또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이런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사진 촬영을 시행하지만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은 바로 자기공명 영상 MRI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문맥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6월 22일 논현상 대련시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공무원 리강 총리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기간 대련에서 열리는 제17회 학예 다보스 론단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전국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52차 주석회의를 조지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역사 문화는 도시의 영혼입니다. 습금형 종

0: 방송이란 전통 거리와 골목, 고건축물, 모물을 잘 보호하는 것은 바로 도시의 역사와 문맥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각지는 종속의 당무를 명심하고 도시 건설 과정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길을 견제하며 역사문화 보호 전승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활성화 이용 수준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문맥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소주평강 역사문화고리는 올 단오절 연휴 기간 유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관객들은 정자와 골목에서 옛 건물을 구경하고 민속을 음미하면서 수향문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2023년 7월 평강을 고찰하면서 습금형 종속에는 평강역사문화거리는 중화의 우산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는 귀중한 제보이므로 잘 보호하고 잘 발굴하며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종속의 당무를 명심하고 강과 고리가 린접하고 도시와 물이 공생하는 도시 구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모든 옛 건축물과 고목, 옛 우물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 곤곡, 평탄, 견사 등 무형 문화유산을 널리 보급하면서 지역 특색을 한층 더 살렸습니다. 올 상반기 평강역사문화거리를 찾은 관광객이 연인수로 1,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의 기억을 남겨 향수를 살려야 합니다. 습금평 종속에는 도시 문맥 전승에 깊은 충실을 돌리며 보호와 전승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종속에는 도시의 역사문화 유물은 선인의 지혜를 축적한 것이며 도시의 내포, 품질, 특색의 중요한 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호와 발전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도시의 역사 문맥을 전승하는 데 중심을 돌리며 로인을 대하듯 도시의 옛 건축물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도시의 역사 문화 기억을 보존해야 합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도시의 계획과 건설에서 역사 문화를 보호하는 것을 깊이 중시하고 눈앞의 리익에 급급해하지 말며 대규모 건설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중시하며 소규모 개조를 더 많이 도입하고 문명 전승과 문화 지속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14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역사 문화에 대한 보호와 전승 정책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역사 문화 예성은 145개, 지정한 역사 문화 거리는 1,300여 개, 승인한 역사 건축물은 7만 2천 곳으로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 계열 종합 담체를 형성했습니다. 도시 문맥을 전승하면서 보호가 기초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역사 건축물 1만 5천 곳을 보수하고 역사 문화 예성과 구역에 대한 보호 승격 공사를 전개하며 300곳의 역사 문화 거리와 골목을 보수하고 승격시킬 것입니다. 도시와 건물마다 료산 국면을 답하기 위해 각지는 특색에 착안하고 본래 모습을 애써 보호하고 있습니다. 복건성 전주 예성은 170여 갈래 거리와 골목에 대해 단계적인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민남 건축 기회 전승 플랫폼을 구축하고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들을 동원해 세례식 공예화 형태, 제작, 방법과 옛 건물 활용 원칙에 따라 석조 등 많은 민남 건물 전통 공예를 재현시켜 다원화 공존의 지역 풍모를 충분히 보존했습니다. 옛 정원에서 옛 단장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진강 기슭에서 오리를 쫓는 등 특색 민속으로 이번 단오절 연휴 기간 전주는 인파로 들끓었습니다. 절강성 소흥에서는 유람선 관광과 량한 불꽃놀이가 펼쳐진 가운데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예성에서 즐거운 연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소흥이 보유한 역사 문화 거리와 골목은 8곳, 건물은 14,000여 채에 달합니다. 최근 소흥시는 21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동네 대개 소규모 개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장 도로를 청속판 길로 복원하고 전통 대문을 보존하는 것부터 기반시설을 개량하고 보완하기까지 현재에서는 옛 모습을 그대로 두는 전자에 원주민들을 위해 세대별 맞춤 방식의 개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발전 속에서 보호하고 보호 속에서 발전해야 합니다. 15차 회는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이동풀 가능한 문물, 역사 건물, 공업 유산, 역사 문화 거리와 동네 등을 활성화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경영 형태와 신동력을 도입해 문맥으로 도시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자기 도시로 불리는 경덕진에는 160여 곳의 옛 도자기 가마터가 있습니다. 현재서는 이를 기반으로 문화창의거리, 도자기 마을을 건설하고 옛 거리와 작업장을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했습니다. 이번 단오설 연휴 기간 많은 사람들이 경덕진을 찾아 보량차를 마시고 경덕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연휴 기간 이곳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인수로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안성벽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건물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이 가장 완비한 옛 성벽 중 하나입니다. 수안시는 전로, 정로 등 고대 건물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고 역사문화, 무형문화유산과 민속을 추진 하는 존시체계를 구축해 문물 공간을 문화정파의 중요한 담체로 만들었습니다. 하북 정정옛성에서 조주광제교도까지 상덕하 거리에서 평려옛거리까지 고금을 융합한 도시는 문맥을 전승하는 가운데 중화의 우산 전통문화를 고양하면서 경제사회발전과 주민들의 고품질 생활을 위해 도잘 봉사하고 있습니다.
1: 중공장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총리인 리강이 6월 22일 련영성 대련시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신시대 동북 전면진흥구와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에 관한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진흥화, 록색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 공략 강화 산업과 산업 기반 재건 사업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장비 제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련 선박 중공그룹 요한회사에서 리강 총리는 기업의 업무 발전 상황 등에 관한 소개와 대련시 선박 공업 발전 보고를 청취하고 건조 중인 선박이 올라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등 선박 건조 상황을 요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고급 선박 제조는 첨단 기술, 고난도, 고부가가치의 특징을 갖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 연구 개발 공략을 다그치며 뛰어난 재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술 골간 인력과 산업 노동자를 육성하고 자조 혁신 능력을 가열층 제고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리념 혁신과 제품, 서비스 승격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급 장비 제조 발전에서 비교적 좋은 기반을 갖춘 대련 조선업은 국제시장을 주목하고 핵심 분야의 착안에 지속적으로 난제를 해결하며 업계 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선진 제조업 직접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세계 인류의 조선 기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중국 일중그룹 대련 원자력 석유화학요한회사에서 리강 총리는 원자력 석유화학 등 장비 연구 제조 상황을 상세히 리하였고 작업장에서 원자로 압력 용기 가공 제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선진 원자력 등 고급 장비는 국가 에너지, 산업, 과학기술 안전 등면에서 중대한 일을 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다그치며 창의적 설계 능력과 정밀 제조 능력을 제고하고 차시대 원자력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하려면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고 승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급 석유화학 장비의 개발과 생산은 관련 산업의 질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초적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지능형 기술 활용을 강화하고 표준 갱신과 승격을 추진하며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 등 규범 관리를 엄격히 하고 대표적 중대 기술 장비 분야에서 돌파를 가져오고 핵심 경쟁력을 부단히 강화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또 현장 기술자들과 교류하면서 장인 정신을 발양해 기업 발전과 국가 건설에 힘을 보태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오성룡이 수행했습니다.
0: 공무원 리강 총리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기간 대련에서 열리는 제17회 학예 다보스 론단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론단 기간에 리강 총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특별 연설을 하고 론단에 참석한 외국 레빈들을 만나고 상공계 대표들과 좌담회를 갖게 됩니다. 방글라데슈 타릭 총리, 기니아 오리바 총리, 카자흐스탄 백테노프 총리, 한국 김민석 총리, 몽골국 우치르르 총리,

0: 몽테네그로 스파이치 총리가 론단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90여 개 나라와 지역의 종기, 공산계, 학계, 언론계 대표 1,7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1: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52차 주석회의가 22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정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회의는 습금평 총서기에 최근 중요연설과 중요한 지시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습금평 당건설 사상은 강당 강국에서 중대한 현실적 이와 장원한 지도적 이가 있으며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찰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인민정협의 성격과 지위를 견지하며 전문협상기구 역할을 발휘하고 당과 국가 중심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직책을 이행하는 실제 행동과 업무 성과에 학습 성과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동서부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 추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한 등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내놓아야 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배치하고 발전시킨 데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경제계, 과학기술계 등 관련 분야의 정협위원들이 조사연구, 이안제출, 사회정서와 민심정보에 대한 시찰과 고찰 등을 통해 이견과 제안을 제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발전을 통합 추진할 데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통합 추진 조율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국가 전략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등 핵심 과제 차관에 조사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고 협상과 논의를 통해 과학기술의 자주 혁신과 인재의 자주 양성을 위해서 기여해야 합니다. 회의는 정협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이정 초안과 일정을 심의 채택하고 8월 하순 북경에서 전국정협 제14기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선은 또 위소동, 후귀송의 제14기 전국위원회 위원 자격을 취소할 때 대한 결정을 심의 채택하고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 제출해 추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정협 부주석 목홍, 강신치, 주영신, 양진이 습금평 총서기 최신 중요 연설과 중요 지시정신 학습 관찰을 둘러싸고 발언했습니다. 전국정협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왕동봉 등이 관련 이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0: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 촉진 박람회가 22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원부총리인 정설상이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현재 세계 정세가 복잡 다변화하고 산업 공급망의 파편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세계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보상이며 세계 각국 인민의 공동리에 부합한다고 표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완전한 산업체계, 소대형 시장 등 우위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세계 경제 혈맥 소통을 위해 노력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인 소통을 확고히 수호할 것입니다. 정설상은 각 측과 함께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소통을 수호하기 위한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상호 신뢰를 강화하여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무기화, 법안 보화를 방지하고 산업 공급망의 글로벌 공공재 속성을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둘째, 무역 원활화를 강화하여 진정한 다자주를 수호하고 실천하며 녹색 저탄소를 명분으로 삼아 보호주를 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편의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셋째, 융합발전을 강화하여 혁신체인과 산업공급망의 심층융합을 공동 추진하고 상호보완, 호혜상생의 산업생태계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자원공유를 강화하여 글로벌 에너지와 핵심 광물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과 소통을 위해 량화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 정설상은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 촉진 박람회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샤틸레 부대통령, 국제상회 등 기구 책임자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개막식 전 정설상은 박람회 전시관을 순회하며 관련 기업 책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1: 국문보도판공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자리용 안정 확대 최적화 행동 방안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관련 책임자들은 여러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자리용 규모 유지와 확대 질 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동 방안은 시장 접근 확대, 외상 투자 비능성 제고, 투자 촉진 수준 향상, 외상 투자 서비스 보장 체계 보완, 외자 관리 최적화 등 다섯 개 분야에 걸쳐 15개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상무부 부부장이며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인 릉격은 직업기능교육기구, 직업대학, 고수준, 리농이, 길열대학 대외 개방 시점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북경의 국가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 건설 재고를 지원하는 등 조치를 추가했다고 표했습니다. 릉격 부부장은 또 생물기술, 외상단독출자병원 개방시범의 지역 범위도 한층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자사 책임자 현금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더 많은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과 개방 분야를 확대하고 자유무역시험구와 해남 자유무역항의 시험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며 시기적으로 외자 인입 규제 목록을 축소할 것입니다.
0: 도시 지하시설물은 국가 용망 건설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가스, 급수, 배수, 오수, 난방관로, 종합관로 등 여러 류행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욕망 미래를 쌓다. 오늘은 다양한 기능의 도시 지하시설물이 분산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모하는 과정을 조명해봅니다. 6월 3일 심야 허북송 수주의 도시생명선 안전공사 관측센터에서 급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당직 공정사 역신황은 플랫폼 데이터상 한 곳의 가스 밸브종에서 가스 농도 이상을 확인했습니다. 역신황은 가스 밸브종 내부에 설치한 가연성 가스 지능형 관측 기기를 가리키며 지휘 대청에서 들린 경보음은 바로 이 장비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배관 안전 밸브 나사 문제였고 교체 후 가연성 가스 농도가 제로가 되면서 3급 조기 경보가 곧바로 해제되었습니다. 이란 전단 감지 장비는 현재 40여 종의 총 4,642세트가 설치돼 각종 지하시설물에 대한 24시간 전 전후적 안전 관측을 실현했습니다. 올 들어 이미 28건의 위험을 성공적으로 조기 경보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 해결했습니다. 중국건축조식유한회사 3국 도시생명선 연구개발총감 호자환은 물, 전기, 가스, 난방, 네트워크 등은 마치 인체의 신경, 혈관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업종마다 각자 관로만 처리하다 보니 도로 지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현대정보기술에 의거해 더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처리하고 영향 범위를 줄이는 한편 승격 개조를 통해 후기 점검과 유지 보수를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도시갱신 15차 5기는 전망계획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약 77만 킬로미터의 도시 지하 매설 관로망을 건설하고 개조하며 도시 기반시설 생명선 안전공사 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학 안전과학학원 청와대학 합비공공안전연구원 원장인 원균영은 6개 관로망 협동발전의 배경하에 우리나라 도시 지하 매설 관로망은 컴퓨팅 타워망, 차세대 통신망 등과 깊이 연동될 것이며 요효 투자를 견인함과 동시에 민생 혜택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균영 원장은 이로써 관로망 루출, 도로 침하, 도시 침수 등 사고가 대폭 줄고 이동과 거주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망하면 업계는 표준화, 지능화, 협동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향후 지하 매설 관로망은 국가도시 지하 감지 네트워크로 승격되어 주민과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해 강대한 감지, 연산, 판단, 조기 경보 능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1: 6월 23일은 국제올림픽의 날입니다. 각지에서 다양한 스포츠 장면을 통해 스포츠 경영 형태를 활성화하고 인기를 모아 스포츠 산업의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스포츠는

0: 해송성 스포츠 리그도 막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려녕, 길림, 흥룡강, 내몽골 등 4개 성과 자치구가 참가한 전국 최초의 지역성 축구 리그전인 동북 도시 축구 슈퍼리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관객들은 경기장 밖에서 문화공연, 무형문화유산, 퍼레이드, 특색 미식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심양 축구팬 전호 씨는 동북 도시 축구 슈퍼리그를 통해 전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는 동북 지역의 문화 교류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데 유조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오설 연휴 기간 2026년 북경 장가구 로드사이클링 오픈전이 북경 세계원예박람회 국제관광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생태 경관지를 가로지르는 코스는 많은 선수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대회 기간 주변 호텔 주문과 외식 소비액이 눈에 뜨게 상승하면서 지역 소비를 힘있게 견인했습니다. 북경시 영경구 스포츠국 주한부국장은 야외 스포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수한 경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주민과 선수들에게 경기 장소와 소비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6월 20일 오전 중국인민 해방군 해군 료뇽함 항공모함 표대가 원해 실전 훈련을 원만히 마치고 정도 모항으로 귀향했습니다. 40여일간 이어진 훈련에서 표대는 남해, 서태평양 등 해역과 공역을 누비며 실전과 운용, 검증을 깊이 있게 진행함으로써 항공모함 표대의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련용함 표대는 여러 훈련 해역과 공역을 전전하면서 조기 경보, 탐지 체계를 구축하고 륙해 연합체계, 대항훈련, 함재기 전술 비행, 표대 수색, 구조 등 다양한 과목을 정밀하게 배치했습니다. 한편 지휘 전법 능력 등을 연마하면서 표대 실전 훈련 수준을 부단히 제고했습니다. 태평양 모 해역에서 련용함 표대는 상륙 공격함 표대와 합동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쌍방은 체계 융합 훈련을 통해 원해 작전에서 항공모함 표대와 상륙 공격함 표대의 련동 효율성을 충분히 단련했습니다. 련용함 장국은 훈련에서 표대는 실전 훈련을 견제하고 대공 통제와 방공, 대함 타격, 지원 오모, 원해 종합 구조, 실탄 사격 등 연습을 배치하고 주야간 다회차 함기 공격 방어 대항 훈련을 실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조력 전투 모듈의 전문 집중 훈련을 통해 항공모함 표대의 원해 작전 체계 운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했습니다. 훈련 기간 일본 함정과 항공기가 수차례 근접 추적, 감시, 도발을 했으나 련용함 표대는 전 과정에서 경계 태세를 유지한 한편 함재기 전투 비행을 련유어 진행하고 전투 대응을 요연하게 전환하는 등 조문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일본의 도발 행위에 대응했습니다.
0: 전국인재상무위원회가 6월 22일 청장고원 생태보호 집법 검사를 가동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기간 집법 검사 소조는 사천, 서장, 감숙, 청계, 신강 등 5개 성 자치구에서 현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각 검사 소조는 업무 보고 청취, 조담회 개최, 현장 검사, 선택 검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해 법률 시행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집법 검사 과정의 검사 소조는 법률 선전과 보급, 법규 제도, 협조 기재, 전문 기획 작성, 생태 안전 배치, 생태 보호와 복원, 생태 위험 부담 방지, 보장 감독, 주요 난제와 문제점, 이견과 건의, 청장고원 생태보호법 개정 보완에 관한 이견과 건의 등 8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1: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가 22일 스위스에서 열린 이란-미국 협상은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새로운 언약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대표단은 이미 귀국길에 올랐으며 전문가와 기술 차원의 협상은 지속할 것입니다. 이란 대표단 단장이며 이란 의회 의장인 갈리 바프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는 결코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이란이 제정한 기제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 이란과 미국은 레바논의 영토 완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량의 각서도 영토 완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언급했으므로 관련 조항을 계속해 리행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양측은 레바논 주민의 귀향을 돕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에서 철군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해

0: 조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재정부는 22일 일반 허가증을 발표하고 8월 21일까지 기간 이란 원산지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의 생산과 운송,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일반 허가증은 이란 원산지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의 수입과 미국의 참여 등을 허용했습니다. 이날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동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의 한 관원은 미국은 현재 레바논 정세와 관련해 일련의 관측 기재를 건립했다고 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반공실이 22일 밤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장, 총참모장, 북방사령부 사령관이 전화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군은 계속해 결단적 행동을 취해 이스라엘 장병과 군중에 대한 위협을 물리치고 레바논 남부의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며 레바논 남부의 이른바 안전구를 계속해 유지할 것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첫 부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동맹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이란 양해 각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계렬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첫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함께 습근평 총서기가 좋아하는 전고를 해석하면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정수를 더 깊이 배우고 깨달으려는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인민이 우리를 기대하니 오직 변함없는 의지와 부지런한 실천으로만 시대와 인민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당과 국가 위협 발전의 전반적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실천 속에서 늘 인민복지 증진을 발전의 근본 목적으로 삼아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며 인민을 최우선에 두고 인민의 안위를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나는 나를 잊고 인민을 새기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이 사상을 인민을 위한 인민을 대변하는 과학적 이론으로 만들고 인민의 리익과 염원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이론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바로 인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중앙당학교에서 일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교장 사촌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미국 에델만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민중의 정부 신뢰도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정부를 이토록 신뢰할까요? 이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는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 라는 말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론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시대 무엇 때문에 이 진리를 강조해야 하며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강산은 인민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만리 하늘로 치솟는다는 이 식구는 당나라 대시인 리백의 명시 상리옹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리백은 이미 자사 위치에 오르고 국내에서 명성을 떨치던 리옹을 찾아가 그의 인정과 추천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옹은 그를 매우 냉담하게 대했고 이에 크게 화가 난 리백은 상리옹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의 첫 구절이 바로

0: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말리 하늘로 치솟는다 입니다. 리백은 시에서 자신을 대붕이에 비유하며 언젠가 대붕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치솟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비유는 리백의 개성을 잘 살려주고 그의 웅장한 기백, 비범한 포부를 잘 보여줍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이틀간 진행한 유럽 동맹 정상회의가 19일 벨지크 브뤼셀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 동맹 회원국은 러시아와의 접촉 여부와 장기 예산 등 의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유럽 동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등 중대 국제 문제에서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누가 유럽을 대표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기 예산을 통해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려 해도 예산안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화려한 리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유럽 동맹 내부의 상호 견제라는 고질적 방패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유럽 동맹 회원국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접촉할 것인지, 언제 접촉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두고 뚜렷한 이견 상의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리사회 코스타 주석은 19일 러시아와 소통하기 위해 직접적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며 타국을 통해 러시아의 정보를 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언론에 따르면 이란과 량해 각서를 체결한 미국이 7개국 그룹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재차 관심을 보이면서 유럽은 테이블에 복귀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타의 관련 발언은 유럽 동맹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미칼 총리는 유럽 동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능력이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아일랜드, 벨지크, 에스파냐 등 일부 회원국은 코스타를 지지하면서 소통 경로를 모색하는 것은 결코 러시아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일랜드 마틴 총리는 소통 경로를 모색하는 것은 결코 그릇된 방향이 아니며 어떠한 협상도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진행할 접촉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이견 상의를 보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이 구성한 2-3기제가 주도적 조정 역할을 맡고 유럽 동맹은 직접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에서 2-3기제가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명확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와 볼스카는 2-3기제에서 배제되는 것을 거부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유럽 동맹의 장기 예산 자금 배분을 둘러싸고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각종 정책 자금의 주요 수단인 유럽 동맹 예산은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논쟁은 2028년부터 2034년까지의 유럽 동맹 장기 예산입니다. 법적으로 2027년 말까지 장기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볼스카, 에스파냐 등이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올해 말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국내 선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기가 7년인 유럽 동맹 장기 예산 협정은 항상 누가 더 내고 누가 더 받느냐를 둘러싼 줄다기리로 변질해 문제 해결보다 이익 균형에 더 급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정책센터 에릭 모리스 분석가는 이번 협상에서 유럽 동맹은 공동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행동 기회를 재차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0: 저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라디오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사이 량해 각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조작

미국과 이란이 일전의 원격 방식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한편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증가하면서 일부 중동 산유국이 원유 수출량을 확대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란 전쟁 사태가 잠시 가라앉으면서 그동안 요동치던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했지만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단시일 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고유가가 촉발한 통화 팽창 압력이 여러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충돌로 인해 위축된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고 선포한 후 국제 유가는 전쟁 사태 발생 후 최고점보다 40%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충돌에 따른 원유의 원가 부담이 사라지고 있으나 양해 각서나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은 결코 공급의 회복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글로벌 경제와 핵심적 에너지 수급 관계는 당면 균형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항행에 물리적 걸림돌이 있습니다. 영국 방송회사 사이트는 에너지 시장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이 단기간에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긴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리포오일 어드바이저리 관계자인 앤드루 리포는 해협에 배치한 수레를 제거하려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중동 주요 산유국의 일부 생산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됐습니다. 이를테면 카타를 아스랍한 산업단지의 액화 천연가스 설비가 훼손돼 수출 생산 능력의 17%가 마비됐습니다. 만약 생산을 회복하려면 3년 내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미국 경제지인 제부 잡지는 기사에서 파손된 송유관을 복구하고 원유 재고를 보충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가 지난 5월 발표한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원유 1일 공급량이 1일 수요량보다 178만 배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부 잡지는 SP 글로벌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사이 양해 각서가 장기적 공급 우려를 일부 완화했으나 원유 수송량의 정상화를 실현하려면 2027년 여름이 돼야 가능하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철 원유 시장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국제 유가가 전쟁 폭발 전 가격 구간으로 점차 회복하더라도 앞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용 충격이 단시 일내에 눈에 띄게 완화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억제는 여전히 험난한 과제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발달국 중앙은행들은 통화 팽창 대응책을 통화 정책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잇따라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 인상 메시지를 전하면서 매파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일보는

은 기사에서 통화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붐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중앙은행들은 전쟁이 끝났더라도 통화 팽창 충격이 즉각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신중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11일 유로존 셋대 주요 금리를 모두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16일 정책금리를 기존의 0.75%에서 1%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이후 일본이 처음 금리를 인상한 것이며 일본 정책금리는 3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중앙은행은 16일 기준금리를 4.35%로 유지하면서 현재 통화 팽창이 여전히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전쟁 사태 때문에 비료와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급사슬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전이의 시차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비료 부족 등 영향으로 올 후반 식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슈로더그룹 글로벌 경제주관 데이비드 리스는 통화 팽창의 압력 범위가 에너지 분야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웬남 뉴스 사이트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장 정서를 개선하고 국제금융시장의 파동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글로벌 경제를 보면 여전히 도전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쟁 기간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와 제조업, 공급망을 복구하려면 적어도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선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6시 2분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 6월 달에 진행하는 우대 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파상모 소유화는 6곽 사시면은 런칭 망제를 5곽을 드립니다. 예, 우리 두 가지 약품을 같이 결합해서 쓴다 할 때에는 간도 보호하고 기를 보충하면서 신장도 보양하고 혈액을 보충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는 몸이 허약한 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독소 체내에서 노폐물 배출도 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효과를 또 빨리 봅니다. 그리고 류쉐완은 풍습 골병하고 류풍습성 관절염

0: 쓰는 치료제입니다. 예, 12곽에 1,400원인데 지금 할당에 580원에 드립니다. 예, 그 위에도 새로 도착한 약품, 예, 눈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밍무 슬류의완하고 또 홍화 칭가완. 예, 우리 밍무 슬류의완은 한려 한계료 정의가 석달입니다. 이 석달분을 사시면은 한달분을 더 드리면서 홍화 칭가완을 또 10곽을 더 드립니다. 예, 이 두 가지 약품을 또 같이 결합했으면은 우리 모든 눈 질환에서 증상하고 원인을 같이 치료합니다. 예, 때문에 오랫동안 눈이 불편해서 치료했지만 잘 낫지 않다 할 때에는 이번 활동에 참가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보면은 이 치수의 전주완하고 화신커후예를 예, 연합요법으로 병용해서 쓰면서 뇌순환 장애와 관련되는 이런 질병 치료에서 아주 새롭고도 예, 혁신적인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뇌순환 장애는 중장년층이 건강에서 심각한 위협을 주는 아주 흔한 질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뇌혈류가 부족하거나 또 뇌색선증으로 인해서 예, 우리 뇌색선증에는 뇌경색하고 뇌출혈 예, 이런 질병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이라든가 혹은 현기증, 수면장애 등 일련의 림상 증상을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림상적 리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단일 표적 치료법이가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중 표적과 다중 경로를 동시에 조절하는 이런 연합 치료 전략이가 점차적으로 중시를 받고 있으면서 아주 새로운 이런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진보 장약 치수의 전주완하고 현대 약물인 화신커후예를 병용해서 뇌순환 장애로 인한 뇌혈류 부족, 두통하고 수면 장애, 뇌색전증 치료에서 아주 이론적인 기반하고 림상적 가치가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저도 지금 간염자 단역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뇌경색이 한번 온 후로부터, 예, 항상 거리싱함이 어지럼 찌기 자꾸 나지, 경력도 없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예, 손발이 자꾸 시리고 저리고, 예, 저렇게 잠도 안 오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치수의 저주환하고 화신 커피 이 두 가지 약 조합해서 예, 한 두 주 정도 먹었습니다. 예, 그런 게 예, 이거 먹은 게 예, 혈압이 조절이 잘 되면서 예, 머리 아프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안 난다 지금.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손발이 그리 차고 시리던 게 손발이 영 따뜻하고 하니까 전화에 예, 잠이 영 잘 잡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급분하고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0: 예.
2: 예. 특히 이게 뭐니까 약은 예, 그 값도 싸고 구보약이라서 예, 먹기도 좋고 효과가 예, 다른 약에 비해서 영 빠릅니다. 이 약 예. 먹어보니까.
0: 맞습니다.
2: 예, 네. 그래, 약이 얼마 없이 해서 지금 배달받아 지금 예, 꾸준히 쓰다 그럽니다.
0: 네, 지금 예, 우리 이 두 가지 약, 치수의 전주완하고 화신커후예를 같이 쓰면서 뇌혈관 질환, 뇌, 이 신경 질환이 있는 분들, 특별히 지금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수면장애, 두통, 예, 그리고 불안증, 또 사지가 차갑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분들에게서 효과를 아주 잘 본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 아주 현저한 이런 효과를 본다. 예, 그래서 네. 그 약방에 5089929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2: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예, 한 가지 물어볼, 나도 그, 저기, 처음이다. 그, 특기약방에 가서, 그, 저기, 예. 그, 약을 가져왔는데, 그, 예. 상대 병인을 보시고,
0: 예.
3: 뭐 가져왔는가 하면, 저주 따시 하고.
0: 저주 따시. 예.
3: 야, 내가 그 먼저 말할 건데 그 올해 밑

0: 빼고 위추정미염이고 더불어가고 이제 깨지 않고 하고 자꾸 이라서 마판하고 뭐 그런 증상도 있고 매스 없고 해서 갔는데 그리고 다통화라고 그 저기 수료루루와라는 거 가져왔는데 내 물어보자는 거는 선생님 저기 맨가 조수다시 어떤 작용합니까?
1: 조수다시가이 전문적으로 네. 오래된 위병을 치료하고 소화도 궤양을 치료하는 국가 기술 특허가 있는 이런 약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오래된 소화도 궤양, 만성위염, 천표성위염, 위축성위염, 예. 네.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는 림상 상용약입니다. 예.
0: 그 장화에서 관할하는 거지.
1: 무슨 것 관할하는 거? 예?
0: 장화라고 있던 장화. 깨거나.
1: 창?
0: 네.
1: 장이가 잘못됐은가?
0: 아이 그 탕화라 나오더만 그 저 위징에서 나오는 거.
1: 아 위징에서 창제 어느 창제입니까?
0: 그러니까 장상비 하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1: 아 예예 됩니다. 예. 예 그런 질병에도 됩니다. 그 따탕화를 같이 쓰기 때문에 예. 이 따탕화리가 그러니까 위병 한지 좀 오라죠. 예.
0: 아이고 저는 몇십 년에 20년.
1: 네, 그래서 이 따탕화를 해서 같이 결합해 쓰는가 하면은 이 만성적으로 네. 오랫동안 위장 질병을 앓으면서 몸이 많이 허약해진 분들이 이 따탕화를 같이 쓰면 회복이 빠릅니다. 따탕화를 같이 쓰면 간도 좋게 합니다. 예, 우리 지금 조주 다시도 이 감기를 통하게 합니다. 장약에서는 이 모든 질병을 위병이면 딱 위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위와 관계되는 다른 질병 무조건 간은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주 다시도 감기도 통하게 하고 위를 건강하게 하고 예. 그리고 이 따탕화리가 예, 따탕화리가 이 간 부위에 예, 좀 네. 통증이 있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예, 몸이 허약하거나 이런 데 다 됩니다.
0: 그 소화작용도 관하여
1: 그렇죠. 소화 주의하기는 지금 예, 이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있거나 몸이 허약하거나 예, 흡수를 잘 못하거나 이런 데 쓰는 약입니다. 위장염이 있거나 위장도 궤양, 출혈성 질병, 간경화, 간복수, 소화불량 아. 예. 그래서
0: 선생님이 미숙 없고 그런 반도 안에서 올라온 겁니다. 나요.
1: 네. 이 두 가지 쓰면 됩니다.
0: 예. 예. 미숙 없고 자꾸 그 식힐 당한 것을 올려 미숙 없으면서 올라온 것 같다. 그런
1: 예. 그거는 이 환자분이 좀 몸이 찬 것 같습니다.
0: 아 맞아요.
1: 예. 몸이 차면은
0: 그렇습니다. 예, 그 장 대표님이 내 손발을 차다니까나 수류루루와라는 건 무슨 작용이에요?
1: 예, 수류루루와는 위가 신장을 같이 따뜻하게 해주고 보양해주는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결국에 이 수류루루와는 비장과 위를 보양하고 운하 공능을 높여주는 이런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차다 하면은 환자분은 신양이 부족합니다. 신양, 예. 네. 예, 콤파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류류를 같이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양이 부족한 사람들 대부분 전기도 부족합니다. 예, 콤파치 전기 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래 같이 쓰면 이 수류류를 와는 보면 몸도 따뜻하게 해주면서 소화불량도 치료하고 이 허리 다리가 찬 것도 같이 개선됩니다. 결국에
0: 알겠습니다. 그 저 시가염인데 내가 간단히 한마디 더 물어보는데
1: 네.
0: 그 하루 이틀 더 먹었는데 왜 저기 반전하는도 왜 미숙한 감이나 막 올라오는 감이나 그 약 먹으니까
1: 지금 두 날을 썼은가?
0: 예예
1: 예.
0: 두
1: 날을 썼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이 약들 다 잡섰은가 세 가지를 한 예.
0: 전화 오늘 전화기는 안 먹었어요. 이 작은 다 먹고
1: 예예. 예. 처음에는 예, 그 오래된 질병을 앓던 분들은 예, 그거 호전판이라 합니다. 몸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예.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난다 하는 거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0: 먹어야 돼요?
1: 예, 견제했어야 됩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 이 약이 효과를 못 본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 장약 쓰시죠? 예?
0: 아, 초원이죠.
1: 예, 그러면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우리 현대 의학으로는 호전 반응이란다. 그리고 저 이 중의학으로는 맹현 반응이라 합니다.
0: 밥을 너무 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기분 생각했는데 매직 없고.
1: 아니, 네, 그거 미네 원래 식사를 했는데 지금 못한가?
0: 예.
1: 그러면은
0: 이 생각했단 말이지.
1: 예. 그게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는가 하면 약이 네. 그 량을 주 그러니까 조절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0: 그
1: 이제
0: 저도 다시 하나를 이자게 그 저기 따탕만 두 알에 루루스를 아니 세 알에 그렇게 먹으라.
1: 네. 그래서 한 지금 이 저기 나 세 가지를 다 드시면 잘 받아 못 드린다 이 얘기죠. 예.
0: 예.
1: 예. 예. 그래서 량을 줄이셔. 예. 저도 다시는 하루에 한 낚시 잡수셔.
0: 예, 예,
1: 예. 예, 그리고 따탕화로에 지금 두 알씩 잡순가?
0: 예.
1: 예, 두 알씩 잡수는 거 한 알씩 잡수셔.
0: 아, 그 다음에?
1: 예, 그 다음에 스류르르 완도에 한 알씩 잡수셔.
0: 각각 한 알씩?
1: 네, 예, 예. 지금 세, 스류르르 완 세 번 잡순가? 두 번?
0: 아, 세 번이지, 어제 세 번.
1: 아니, 예. 하루에. 하루에.
0: 하루에 원래 세 번이라던가. 그
1: 예. 번. 그래, 스류르르 완도에 두 번씩 예. 일주일 잡수셔.
0: 아, 두
1: 예,
0: 번.
1: 예, 예, 예, 예.
0: 그 따탕화를요. 세 번 계속 먹고.
1: 예, 예, 따탕화를 잡수셔. 그래야 얘 빨리 깹니다.
0: 아.
1: 예.
0: 아, 며칠 참으면 이거 먹어봐야 되겠네.
1: 그렇죠. 열흘이면은, 예. 열흘이면은 그, 이, 호전 반응이가, 예, 지나갑니다. 결국에 아, 완전히 그렇군요. 지나가자면 환자분이 좀 호란 병이니까, 예, 한 달가량 걸립니다.
0: 아.
1: 예.
0: 그런...
1: 예, 쓰셔.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0: 아,
1: 예, 예.
0: 그렇습니다. 예, 조금 뽑시다. 예, 감사합니다.
1: 쓰면서리 예, 그냥 전화하셔. 예,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거 눈이 까까라고 눈에 또 뭐 낀 것처럼 보였고 눈물이 자동하고 그리고 눈에 자꾸 피지입니다. 이러면.
1: 예.
3: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휑해서 대충 망자하고 미무스루
1: 스루루
3: 예. 예, 한 열흘 묵은데 좀 효과 많이 알깁니다.
1: 예.
3: 예, 눈에 깔깔하고 눈물이 나던 게 이게 많이 났고 예. 아, 눈에서 뭐 날아다닌 것 같은 게 이게 없어지고 그렇게 특히 해란나라 그래서 나는 눈뜨기 좀 햇빛 햇과 바빴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이 증상들이 조금 많이 다 좋아졌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예. 예. 예, 그러나 이 효과 좋을 때 이제 열흘 먹었는데 이 약을 좀 꾸준히 좀 먹자고 합니다.
1: 예, 지금 밍무스 류의완의 또 활동이 있습니다. 예, 아. 한 개 료정 석 달분을 쌓으면은 한, 이 한 달분 또 더 드리면서 홍화 칭강화를 또 더 드립니다. 열 과거.
3: 아, 그렇습니까?
1: 예, 이렇게 같이 결합했으면은 예,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3: 아, 이번 활동 참고해서 그냥 미안도 이번에 폭탄으로 소개합니다.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예, 나도 소장약 시수의 전주화가 얼수의 전생화, 쌍화 예. 이렇게 가지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나는 관심병을 심장도 주사를 들어 했지 다발성 내경색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 세 가지를 쓰니까 혈압조절도 잘 되고 어지럼증이 나던 것도 이렇고요.
1: 네.
4: 이 중남이 어지럼증이 나던 게 이렇지
1: 네.
4: 심장 후두도 하고 항항하던 게 이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4: 그래, 예, 앞으로 계속 먹으겠습니다.
1: 네, 그 세 가지 그래 같이 쓰면 예, 중풍도 예방하고 치매도 예방하고 예.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이 이 좀 여름이 되면 또 심장에 가슴 답답하고 이런 증상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
4: 예.
1: 그래 쓰면서리 또 예. 약방에 자주 찾아가십시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1: 예, 예.
5: 저는 이 발뒤쪽이 어째 계속 아파요.
1: 발뒤쪽 한쪽이만 아픈가?
5: 예.
1: 두 쪽이 다 아픈가?
5: 아니 한쪽이면 오른쪽이면 아픕니다.
1: 오른쪽이 그 허리는 이렇습니까?
5: 허리 좀 아프고 그다음에 여 제게 밑에 여기도 조금 아프고 이렇습니다.
1: 예, 허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예.
5: 어,
1: 그 두, 그래, 두 쪽이 다 아프면은 예, 곰팥입니다. 예, 근데 이 허리, 예, 허리가 이 여초, 여초 샤자요.

0: 없은가? 협착증이?
1: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러면 허리는 아픕니다.
0: 예, 허리가 뻐근하지요.
1: 예.
0: 쭉 이렇게 좀 앞으로 엎디면 조금 괜찮다가도 또 쭉 폐자하면 아프고 이랬으니까 뻣뻣하고. 예, 예. 그 협착이 예. 있습니다. 예.
1: 예.
0: 그래서 장약방 감고 약이 좋은 게 있습니다. 예. 예. 얼차완.
1: 그래서 그 이 발뒤치기 아픈가?
0: 예, 예. 그 허리로 그렇습니다.
1: 예. 아침에 일어나서는 조금 걸으면 좀 괜찮고.
0: 네, 예.
1: 아니면 또 아프고 이렇습니다.
0: 맞습니다. 그 허리, 잘 관찰해 보세요. 허리가 같이 동시에 이 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1: 예.
0: 그래서 그게.
1: 이게 지금은 허리 조금 그렇고 발뒤치기가 더 아픕니다.
0: 네. 예. 그래서 이 구스 같은 거 있어도 발뒤치기 구스도 잘 생깁니다. 근데 구스 같은 거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픈 게 아니라 거저 평상시에도 뒤대도 아픕니다.
1: 평상시에는 걸어다니면 아예 아픕니다.
0: 그렇죠. 그리고 허리입니다. 걸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아프면 구축이 두 개 다 네. 아프면은 콤파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처음이면은 덧길 장약방 와서 한번 더 검사해 보셔.
1: 예.
0: 예. 그러면은 알깁니다.
1: 거기 약이 있으니까.
0: 약이 다 있습니다. 용 좋습니다. 예. 결국에 이런 골과 질병은 지금부터 이 우리 자연의 양기가 충족할 때 치료하면 좋습니다. 빠릅니다.
1: 그 가이페라 먹어야 됩니까?
0: 가이페리, 아직은 가이페린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인가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예. 우리 칼슘도 그 흡수를 잘 못하면 그 뭐 칼슘을 보충 해서는 나쁜 점은 없습니다. 예, 근데 예. 칼슘 보충하는 거하고 이거 치료하는 게 다른다. 예. 예. 그 칼슘만 보충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1: 그럼 예약해야 될까?
0: 508-9929번에 예약하십시오.
1: 예, 508.
0: 9929번.
1: 예, 508-9929번. 예.
0: 예. 예. 예. 예.
1: 알겠습니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내니까.
0: 예, 맞습니다.
3: 그거 무슨가 뭐.
0: 예.
3: 이제 그러면 발도치면 나는 왼쪽 발도치에
0: 예.
3: 아픈다. 이제 그렇지 않다. 모대기 디딘 같은 그런데 그건 무슨.
0: 그 모대기 디딘 같은 건 굳습니다.
3: 예?
0: 그럴 때 이 뭐 지르는 같다 이런 얘기죠.
3: 예, 예, 예. 그, 뭐 지르는
0: 그런 예, 그거는 굳습니다. 굳스. 예.
3: 구축말은 무슨 말입니까?
0: 그 뼈가시라고 리해하면 됩니다. 뼈가 뼈에 쓸데없는 게 자라서 그 발뒤치기 신경이 많습니다. 그 눌러놔서 그렇습니다.
3: 그래 그 발뒤치기 그게 구축란 말입니까?
0: 예, 디디모 아프면 구춘다. 그것도 이 그 덧길 장약방 찾아가셔도 됩니다. 예.
3: 약이 있습니까?
0: 예, 약이 있습니다.

0: 어떤 분들은 그 또 오랫동안 혈액순환 아니면 발바닥이 색이 마른가?
1: 뭐에 마른답니까?
0: 발바닥이가 발뒤치기
1: 발바닥이 마르지 뭐.
0: 발 갈라터졌죠. 예.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 잘 한번 관찰을 해보고 또 판단해야 됩니다. 그 장 대표님 찾아가십시오.
1: 예.
0: 예, 예. 그리고 전면적으로 예, 그 콩팥이부터 이렇게 잘 치료해야 됩니다. 예.
1: 콩팥이도요?
0: 예. 예. 의미가 많이 부족한 보입니다. 예.
1: 예, 맞습니다. 의미 원래 부족하죠.
0: 예, 신의미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 전면적으로 예, 치료하고 해서 무슨 질병이나 런앤에 나타나는 게 꼭 한 가지 부위만, 부분적으로만 치료해도, 치료해서 아이 됩니다. 이 연결시켜서 예, 치료해야 됩니다.
1: 예, 그건 맞습니다.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찾아가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네.
2: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들이 발뒤축이 아프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겉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때에는 내장과 꼭 연계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 장기가 문제가 안에 우리 몸 안에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 겉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장의학도 있고 중의학도 있고 한의학도 있으면서 또 장상학이란 게 또 있습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이런 연관성이 있고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단순히 예, 이런 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또 신경을 통해서 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거대한 이런 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발뒤축이 아픈 발뒤축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발뒤축이 아픈 원인이 이제처럼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또 다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장과 관계되는 원인을 같이 찾아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약을 처음 쓰시거나 혹은 예, 지금 장약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직접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셔서 잘 상담하고 또 아는 과정을 잘 얘기하고 최근에 검사하는 검사단에 있으면은 가지고 직접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서 또 치료 방안을 또 사람마다 또 어디로부터 치료할 것인가 이게 또 다릅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우리 덕길 장약방이 우세라 할 때에는 각종 약품이 다 구조나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 배합해서 이래 쓴다 할 때에는 예, 우리 치료 과정 왜서 배합하는가 하면은 예, 이렇게 인체라 할 때에는 통일성도 있고 또 항상성 이런 전반적인 이 전체 관념도 있고 이래기 때문에 잘 배합해서 쓴다 할 때에는 치료 과정을 단축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약을 이 증상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예, 결합해서 쓰지만 좀 석 달, 여섯 달 이렇게 지나면서는 약을 감소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씩 감소하면서

0: 우리 회복기 들어서면은 한 가지 약으로 유지해도 이 질병을 예방도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는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두텁고 깊어서 좋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큰 행복입니다. 가끔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인데요. 이런 우정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서로 아끼며 존중한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 좋은 추억과 따뜻한 우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친구들, 혹시 금붕어를 키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그란 눈으로 입을 우물우물 움직이는 금붕어가 참으로 귀엽죠. 그런데 작고 예쁜 금붕어한테는 신기한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답니다. 위가 없는 금붕어가 눈을 뜬 채로 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또한 좋은 기억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에는 금붕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붕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상용 물고기입니다. 야생 붕어가 자연적인 돌연 변이와 사람들의 오랜 시간의 선택을 거쳐 오늘날의 금붕어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금붕어는 크게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짧고 통통하며 머리와 배 부분이 비교적 크죠. 금붕어의 색깔도 아주 다양한데요. 은회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보라색, 파란색, 얼룩무늬, 그리고 다섯 가지 색이 섞인 오색 금붕어까지 정말 예쁜 옷을 입고 있죠. 금붕어가 어떤 환경을 선호할까요? 빛이 적당히 들고 물 온도가 알맞으며 산소

산소가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좋아한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붕어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귀염둥이 금붕어를 보내드립니다.

물고기의 소화계통이 조금씩 다른데요. 크게 위가 있는 물고기와 위가 없는 물고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금붕어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바로 위가 없는 물고기랍니다. 금붕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붕어, 잉어, 초등도 모두 위가 없는 물고기인데요. 위가 없는 물고기의 식도 뒷부분과 장의 앞부분에 살짝 부푼 부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음식을 잠시 저장해 두는 곳일 뿐 진짜 위가 아니랍니다. 때문에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분비하지 못하죠. 그래서 위가 없는 물고기는 소화력이 비교적 약하고 배가 부르다는 느낌도 잘못 느끼는데요. 금붕어는 모기가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붕어를 키울 때는 한 번에 모기를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동요 꼬마 중창대를 들을게요.

사실 대부분 물고기에 노는 근시입니다. 금붕어도 례외 없이 근시이죠. 금붕어의 눈 구조가 사람과 다르답니다.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수정체는 납작한 원 모양인데요. 그래서 멀리는 물체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붕어의 수정체는 동그란 공 모양입니다. 때문에 가까이 있는 물체만 선명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흐릿하게 보인답니다. 동요 해피 내려요를 보내드립니다.

금붕어는 물속에서 잠을 어떻게 잘까요? 바로 눈을 뜨고 수면을 취한답니다. 참 신기하죠? 어항바닥에 가만히 붙어있고 꼬리도 거의 흔들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몰래 잠을 자는 종이랍니다. 금붕어는 무엇 때문에 눈을 뜨고 잠을 잘까요? 사실 금붕어는 눈꺼풀이 없는 동물인데요.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눈꺼풀은 눈알을 보호하고 눈을 촉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이 직접 눈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진화하는 과정에 눈꺼풀이 점차 사라졌다고 하죠. 동요 한 곡 듣고 금붕어의 기억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요, 내 이름은 책이랍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오랫동안 금붕어를 키워온 주인이 어항에 가까이 다가가면 금붕어가 스스로 다가와서 평소보다 훨씬 신나게 헤엄을 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금붕어는 바로 조심스러워지고 살짝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그것은 금붕어가 주인의 얼굴과 먹이를 주는 습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붕어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는데요. 무려 5개월 동안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금붕어는 풍부한 인지 능력과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춘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채로운 색깔을 자랑하는 금붕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가 없어서 배부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 점, 눈을 뜬 채로 잠을 잔다는 점, 그리고 기억력이 뛰어나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을 간직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까지 배웠습니다. 친구들, 앞으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비롭고 매력적인 금붕어를 관찰해보자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방울 똑똑똑 이 땅에 떨어지면 아름다운 노래 되어 새싹을 깨워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장단 맞추며 우석우석 어서 크자, 송이송이 어서 피자.

애가에 떨어지면 잔잔하던 시냇물이 기지개 펴지어 흥이 나는 음악 속에 걸음 맞추며 동해바다 어서가자 하나되어 어서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레미도 동해바다 어서가자 하나되어 어서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 연변도 2026년 사회과학보급주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졌습니다.
2: 27일에 펼쳐지는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대 할빈 대표팀 경기 입장권이 22일 오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3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청 주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성당위 성정부 포지 요구에 따라 현재 경제발전 태세를 깊이 분석하며 경제운행 배치의 이견성, 목적성과 실효성을 1층 제고하면서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우세를 확대하며 난제를 해결하고 단점을 보완해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열 번 한다는 기세로 2사 분기에 좋은 발전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상무국, 주공업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들이 1월부터 5월까지 경제 운행 정황, 1월부터 6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왕청현, 도문시, 연길시, 룡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발언했습니다. 림소림,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주안과 성당위,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보지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장성과 예기, 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정량을 발굴하고 감량을 통제하며 변수를 방지했습니다.

이 고정자산 투자와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고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 장성세가 평온해 전주 경제 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높이는 양호한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사 분기는 한해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관건시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 향도와 효과 향도 통일을 견제하고 외부 지지를 쟁취하는 것과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결부하면서 경제 운행 중에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하고 자체 사업 중의 단점과 부족점을 과감히 찾아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2, 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견결히 잘 치러 민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힘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를 단단히 주시하고 대상 건설에서 부딪힌 난제를 힘써 해결하면서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합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비축발전소, 안도, 산수운, 건강, 양생, 중심 등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빗물오수 분류 3기, 훈춘 도로철도 연합운송 전용선,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위 2기, 왕청 수토류실 종합 7위, 도문 열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활용 도시급수 도관망 갱신 개조, 안도 집중 열공급 설비 갱신 개조 등 정부 투자류 대상의 속도와 효율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연길 정벽 자동차, 도나 8달 농약 제재, 도문 서방 고급 첨가제, 용정 무인기 충전 비행장 생산 흐름선 등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도록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산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공업 기본판을 힘써 안정시켜야 합니다. 큰 기업을 들어주고 작은 기업을 부축하며 곤란을 해소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고 생산 판매 연결, 융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주문을 쟁취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고 곤란 기업이 난관을 넘고 상황이 호전되도록 도와 온정어린 조치로 기업 발전에 조력하고 공업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여름철 소비 특점과 결부해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고 상품 주택 전시 판매, 브랜드 자동차 기업 진입 등 활동을 계속 잘 펼치며 상업무역 기업이 더 많은 우대 활동을 내놓도록 경려해야 합니다. 음식, 소매 기업을 조직해 연변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경기 활동에 깊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비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방면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더 새롭고 독특한 문화관광 새 전경과 새 체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도시응접실, 여기에 책이 있어요 대형서점, 룡정 비암 성경, 룡문 양심 객점,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훈춘 마뜨료시카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개꺼 건강 양생, 생태 야영, 조명 영상 공연 등 특색 경영 모식을 힘써 육성하고 문화 박물 전람, 류행 놀이 야간 관광, 미식 체험 등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들에 펼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소비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사업을 꾸준히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투자 유치 사업을 단단히 틀어주고 앞장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산업발전 현황, 업종 전연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연구하고 목표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며 중점 상공인들과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세심히 감별해야 합니다. 협상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추적 연계를 강화해 하루빨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협력 의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연계 빈도를 높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고 락착되도록 쟁취하며 이미 계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 추진을 견지해 하루빨리 착공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로써 1년의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락착시켜 투자 유치 새 성과로 고품질 발전의 새 동력을 축적하고 경제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 주재

0: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분투력정을 돌이켜보고 변강의 분진병량을 응집하고자 오늘부터 본프로에서는 초심 사명 명기하고 부흥의 길에서 분진을 내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시 유전자를 전승하고 실무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장을 엮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공 연변주의 당사 연구실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공동으로 내온 융합 매체 특집 프로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의 첫편 중공 연변 구위 건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28년 1월 중공 만주성 림시위원회는 주동교를 파견해 민성보 편집 초빙에 응하는 기회를 빌어 연변에 와서 당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상황을 봐가며 당 조직을 발전시키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봄과 여름 류건장 등 당원과 공천 단원 근 20명이 북경 향산 자유원 사범생 일행과 함께 연변으로 와서 교편을 잡았으며 6월에 주동교와 조직 연결을 맺었습니다. 주동교는 즉시 상급의 이 정황을 보고하고 이 골간들을 바탕으로 지방 당 조직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비준을 받은 후 여러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 육소 7개 기층 당지부를 건립했습니다. 1928년 8월 중공 연변 구위가 정식 설립됐고 주동교가 서기를 맡았으며 기관은 신문사 내에 위치했습니다. 이후 당지부를 확충하고 비밀 간행물 동만통신을 창간했으며 외곽 조직인 황원학회를 결성해 많은 진보 인사를 입당시켰습니다. 연변구위는 현지 여러 민족 대중을 이끌어 반제, 반봉건 혁명 물결을 일으켰고 연변 당 조직의 사상 토대와 조직 토대를 공고히 다져 당이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혁명 투쟁을 영도하는 역사를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0: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윤동 모급연회사 총경비인 관경동은 실업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초심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인대 대표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동 모급연회사 생산작업장, 기계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생산 현장은 분망한 모습입니다. 2019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화룡시 림업 특색산업 분야의 대표적 대상 중 하나입니다. 기업 책임자인 관경동은 시종 실업이 흥해야 지방이 흥한다는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화룡시 윤동 모급 림특경제 목재품 산업단지를 앞장서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부지 면적이 12,579평방미터이고 주로 목재 그릇, 일회용 서랍자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관경동입니다. 2019년에 윤동 모급을 설립한 이래 우리는 림업 특색 경제에 모를 받고 5천만 원을 투자해 표준화 산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5천만 원, 세수 500만 원을 실현할 수 있고 일자리 8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해마다 촌집제에 70만 원 수입을 올려주고 초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해 증수 치부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윤동 모급연회사 종업원 왕문흠입니다. 저는 화룡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큰 도시로 가지 않고 화룡에 돌아와 윤동 모급연회사에 입사해 마음 편히 출근했습니다. 우리 공장에 로임되어도 괜찮은 편입니다. 관경동은 시종 임대대표 직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시적으로 기층 일선에 심입해 산업발전, 민생보장, 기초시설 건설 등 분야에 초점을 두고 대중 의견을 널리 청취했으며 기대사항을 의견 건의로 전화해 실제 행동으로 대중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줬습니다. 관경동입니다. 임대대표로서 저는 시종 직책 사명을 명기하고 지방 고품질 발전 촉진과 민생 개선을 대표 직책 비행의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견지했습니다. 저는 계속해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 안정과 효익 제고를 추동하며 취업을 이끌어 지방 경제 발전에 조력함으로써 실제 담당으로 활용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 동북 변강 역사 문화 고향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한 연변주 2026년 사회과학 보급주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져 대중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해란 명주탑 8층에 위치한 기상문화박물관에서 일전 연변주 2026년 사회과학보급주 계열활동 중 하나인 기상과학보급선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해설원은 가상현실 몰입체험, 기상재해 모의 등 방식으로 관람객들에게 기상관측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길림관광객 장여사입니다. 가상현실 체험이 정말 흥미로웠고 지진 모의 체험을 통해 지진 대피 지식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은 2025년 4월 30일에 정식 개관했으며 그해 관광객 연 13,396명을 접대하고 과학보급 해설을 1,828차례 진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관광객 연 5,438명을 접대하고 해설은 682차례 진행했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 해설은 우경여입니다. 기상문화박물관은 역대 기상제도, 민간 기상습속, 흉년 대응, 지역 풍물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역 사회과학 세 분 분야 연구 공백을 메우고 역사학, 민속학, 문화사회학의 1차 연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박물관을 거점으로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사회과학기구와 손잡고 문화견학, 기상견학 협력을 전개해 기상문화가 지역사회과학 전반 계획에 편입되도록 추진합니다. 연변주 사회과학보급주 활동기간 연변주 각 현시 당위 선전부 주에서 관리하는 각 학회, 협회, 연구회와 과학보급기지에서는 사회구역, 향촌, 기업, 학교 등 기층 일선에 심입해 다채로운 사회과학보급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과학보급 작품을 제작 보급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연변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0: 주 상무국과 연변대학 공유에서 공동 주최한 소비품 보상 판매 연변대학 특별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등 다종류 전용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에너지차, 중고차, 대형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등 여러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각 참가 업체는 사생들의 소비 특징에 맞춰 맞춤형 보조 정책을 내왔습니다. 자동차는 국가 성급 교체 보조금과 가계 단체 구매 가격을 적용했고 가정용 전기 제품은 무료 설치, 고액 상품권, 낡은 제품 교체, 무료 감정 봉사를 제공했으며 디지털 제품은 할인과 구매 추첨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 가스, 은행, 건강 봉사 등 부대 혜택도 제공됐습니다. 연변대학 교직원 송은혜입니다. 가정용 전기 제품 할인 혜택을 국가 보조금과 같이 쓸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할인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길 신리정 아우디 4S점 영업경비 5성입니다. 연변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아우디차를 구매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0여 만원부터 50여 만원까지의 다양한 차들이 준비되어 있고 보조금을 합치면 최고 4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과 대학 간 소통 다리를 놓아 할인 정책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돼 여러 측이 함께 이익을 얻는 효과를 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대 할빈 대표팀 경기가 27일에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22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 판매를 정식 시작했으며 통일 표값은 15원 50전입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실명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축구팬들은 위챗에서 경기 관람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 동북축구연맹전을 검색하고 연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서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한 건당 최다 6장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한 경기당 한 장만 살 수 있습니다. 경기 입장권은 15원 50전으로 홍색 구역 전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을 위한 전용 입장권도 나왔으며 한 장당 최저 9원 90전입니다. 키 1.2m 이하 어린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 로인은 유효 증빙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3구역, 17구역은 로인과 장애인 전용 관람구역입니다.
0: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문구경기 및 2026년 중국 문구 선수권

0: 대회 장수컵 길림 경기구 경기가 22일 조문구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는 엿새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하며 5인제 남자 2인조, 여자 2인조 종목을 내왔습니다. 전성 각지 100여 개 대표팀의 500여 명 문구 선수가 참가해 400여 개 경기를 치릅니다.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중점 체육 경기로서 이번 경기는 2026년 중국 문구 선수권 대회 성급 선발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주 문구협회 상무부 회장이고 비서장인 왕소희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상위 3개 팀을 선발해 길림성 대표로 전국 문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시키게 됩니다. 문구 운동은 오락성과 경기성을 모두 갖춰 중로는 체육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경기를 했습니다. 주 문구협회팀 선수 양지군입니다. 문구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경력은 3년 정도지만 문구를 하며 많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성대회가 연변에서 열려 전성 각지 동호인들 그리고 우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고 교류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확이 참 많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올해는 뜻깊은 해입니다. 바로 당창근 10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오늘 방송에서는요, 일타에서 솔선수범하며 대중을 위해 헌신해온 당원의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향의 문화와 경제를 살린 인터넷 방송인의 이야기, 또한 카메라 렌즈로 노전사들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온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법관이자 향촌 진흥을 위해 힘쓰는 촌 파견 간부, 그리고 낯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기증한 큰 사랑의 실천자, 바로 왕층엔 이민법원 심판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대흥구진 북성촌에 파견된 촌 간부 박성국 씨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해 12월 3일 길림대학 제3병원의 채집실에서 분리기가 느릿느릿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황색 조혈모 세포 현탄의 한 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밀봉이 됐습니다. 이 생명의 희망이 담긴 씨앗은 수천리로 달려가 얼굴도 모르는 백혈병 환자에게 새 생명의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릴레이를 이끈 주인공, 바로 박성국입니다. 1986년에 태어난 박성국은 왕청엔 인민법원 심판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인원입니다. 지금은 향촌진흥의 최일선에서 활동을 하며 대흥구진 북성촌의 촌간부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는 특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논밭

집과 마을 골목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봉사해왔습니다. 벌써 4년째 파견 간부 생활을 이어오면서 두 개의 마을을 도와주었습니다. 박성국이 조혈모 세포 기증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5년으로

기원으로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유전자가 맞으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소박한 초심이 그의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간 동안에 이 씨앗은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몇 년 전에도 박성국은 초기 유전자 일치 통지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이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적십자회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때서야 이 씨앗은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백혈병 환자와 고해상도 유전자 검사에서 일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드문 인연입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지를 받은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기증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망설임 없는 응답 뒤에는 가족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발적으로 모든 가사를 맡아주었고 아이는 야무지는 목소리로 아빠는 영웅이에요 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격려가 그에게 생명구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검진 결과 간 수치인 아미노전이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와 기증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업무에서는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농초를 누비며 조금도 피로를 내비치 않던 이 남자가 기증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결과 앞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한번 결정한 일은 반드시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소 일관되게 지켜온 태도입니다. 원활하게 기증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는 의사와 상담을 하여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보름 동안 그는 엄격한 식이 조절을 했고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철저히 끊었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운동 시간을 내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주사와 약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만약 정말 기증을 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재검사 결과 아미노전이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되어 마침내 기증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4시간이 걸친 체외순환 채집 끝에 생명의 희망을 담은 조혈모 세포 현탁액이 성공적으로 채집이 되었고 전문 인원에 의해 환자가 있는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이 됐습니다. 이로써 박성국은 존의 19번째 길림성 212번째 중국 골수은행 21,661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왕청연의 세 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라는 뜻깊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증이 끝난 후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그는 간결하면서도 확고한 말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전자가 맞았다는 것 자체가 인연입니다.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한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상에 누워 자신의 피가 풀리기를 도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 조혈모 세포 한 주머니가 빨리 환자에게 도착하여 환자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지 작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거운 생명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박성국은 잠시도 쉬지 않고 바로 업무에 복귀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공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 법원 간부가 당연히 가져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또한 무거운 무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국의 사명감과 책임감은 생명구호라는 결정적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농촌진흥사업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4년 동안 그는 두 개의 마을을 연이어 도와주었으며 항상 진지하고 성실한 업무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향촌진흥 파견간부로서 그는 논밭과 마을 골목골목까지 깊이 들어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고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주민들

급하고 어렵고 간절히 바라는 사항들을 모두 수첩에 적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자원을 연결하고 민의와 민정을 헤아려 실천으로 농촌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법원 동료들에게 박성공은 항상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통합니다. 심판관리사무실의 기술 전문가로서 그는 뛰어난 컴퓨터 기술로 수많은 업무 시스템의 오류를 해결해 주었고 이로 인하여 모든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업무와 생활 속에서 열정적인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요새 어려움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공익 행사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며 언제나 진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습니다. 법원 동료들은 그를 정말 믿음직스럽고 배려가 깊으며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성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의 공산당원이 가져야 할 초심과 사명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법원 간부에서 파견 간부로 자리를 옮겼지만 변함없이 자신의 일터에서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농촌진흥의 최전선에서는 실천으로 주민들을 이끌어 발전을 꾀하였고 생명구조의 부름이 울려 퍼질 때는 큰 사랑으로 타인의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10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한순간에 큰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죠.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중국 골수은행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재생 가능한 조혈모 세포가 혈액병 환자에게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삶의 현장에 뿌리를 내려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이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순간의 용기는 선택 모두가 부부로 대중을 위한다는 리듬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전해질수록 계속되고 생명은 지켜질수록 더욱 빛납니다. 오늘 전해드린 박성국의 큰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네, 노래 듣고 다음 사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한 인터넷 방송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통 음식을 연구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나아가서 고향의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분인데요. 연변 출신의 인터넷 방송인 김홍단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단은 최근 2024년 인터넷 방송인 양성 프로젝트 100인에 선정이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회조직연합회가 발표한 이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오르자 많은 네티즌들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족이라는 이름도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홍단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녀는 지역 특산품과 전통 음식을 알리고 나아가서 고향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을까요? 김홍단은 연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식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그녀는 부모님 곁에서 음식을 만들며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을 배웠고 자연스럽게 전통 음식에 대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녀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는 든든한 밑거름으로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과 문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김홍단은 음식을 소개할 때 그 음식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조리 과정 그리고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함께 전달합니다. 시청자들은 이를 통해서 연변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음식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의 이런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소개한 음식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이런 연변 특산품 판매로도 연결이 됐습니다. 진정한 고향 사랑과 책임감으로 시작한 일, 그 일이 이제는 고향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큰 흐름으로 되었습니다. 김홍단은 단순한 인터넷 셀러를 넘어 고향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녀의 방송은 이제 요리 프로그램이 그 이상입니다. 문화와 감정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김홍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변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알리고 고향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우리 주위에는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와 기억을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렌즈의 노 전사들의 소중한 순간을 담아온 리장삼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향자님의 소필 리장삼 노 전사들의 소중한 기억을 렌즈에 담아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야가 닿는 곳마다 하얀 눈이 뒤덮인 날이었지만은 리 장삼은 만나고 싶었던 노 전사의 주소를 알게 되자 주저없이 길을 나섰다. 차량으로는 진입이 어려운 곳에 이르러 그는 도보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무거운 촬영 장비 가방을 메고 얼마나 걸었을까? 쌓인 눈 속에서 반쯤 드러난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잡아당겨 꺼내보니 헐망하고 색바랜 옛날식 군복이었다. 역사나 전쟁 주제의 드라마 촬영이나 쓸 법한 복장이었지만 어쩐지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주크리고 앉아서 군복에 묻은 눈을 깨끗이 털어냈다. 어떻게 되어 이 옷이 여기에 있을까를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 이르렀다. 노 전사는 따뜻이 웃으면서 그를 반겨맞았다. 인터뷰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 전사의 피로 얼룩진 기억 깊이 따라갈수록 그는 감동과 경의에 찬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가열처절했던 전투를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이는 노 전사를 바라보며 그 역시 눈물에 목이 메이고 가슴이 울컥했다. 잠시 후 그는 오는 길에 주운 낡은 군복을 꺼내 보였다. 노 전사는 군복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건 내 옷이야 라며 격돌 금치 못했다. 아내가 옆에서 우리 집에 언제 이런 옷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책이네 정말 라며 핀잔을 했지만은 그는 젊었을 때 내가 이런 옷을 입었었어 라며 울먹이었다. 리 장삼은 카메라 렌즈 속에 안겨 들어오는 노 전사의 흥분된 얼굴을 바라보며 렌즈의 홍색 기억을 담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기서 잠깐 리 장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리 장삼은 2014년에 촬영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 카메라 렌즈를 풍경에서 노 전사들에게로 돌리었다. 그때로부터 무려 8년 동안 그는 심양, 장촌, 통화, 농안, 구태 및 연변의 각 현시, 림업지구, 광산 일대를 누비며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 등에 참전했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노전사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300여 명의 노전사들을 만나 시급히 기록되고 보존돼야 할 사진과 자료들을 수집해 나갔다. 발품을 팔아가며 숱한 고생을 한 끝에 그는 8,300점의 진귀한 순간을 사진에 담았고 12,000자에 달하는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했다. 노 전사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홍색 기억이 남긴 역사에 대한

경외심을 품지 않았더라면 결코 완성될 수가 없는 작업이었다. 날이 갈수록 리 장삼은 시간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절감을 했다. 노 전사들 중에 최고령자는 102세 이른 분이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루하루 연로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마치 시간과 달리기를 하는 듯한 심정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 산에 진달래꽃이 피었다가 져도 레닌이 다시 피어날 테고 장백산의 설경을 녹았다가도 다음 해면은 다시 하얗게 덮이겠지만은 노선사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소중한 역사와 기억들은 영원의 시간 속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리장삼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다급했을까. 그는 추운 겨울이든 무더운 여름이든 가리지 않았다. 로 전사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즉시 그는 곧바로 달려갔다. 2018년 한겨울 리장삼은 통화시 이동한 구역에 사는 항일 전쟁에 참가했던 진동한 로 전사의 주소를 알게 되자 복서를 무릅쓰고 7시간을 차로 달려 그의 집에 도착을 했다. 진동한 로 전사는 북경에서 열린 열병식에 두 차례나 참가한 경렬 가진 분이다. 첫 번째는 1549년 중화민공화국 개국대전 열병식에서 육군 열병대 전사로 모태동 주색의 검위를 받았고 두 번째는 66년이 지난 2015년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항일전쟁 참전 노전사 대표로 참가했다. 진동한 노전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리장삼은 그와 함께 노전사 대표로 참가했던 분이 5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리장삼은 이들을 찾는 걸음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마침내 빠른 시일 내 나머지 5명의 노전사들을 모두 찾아내어 그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고 그들의 영웅 이야기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게 되었다. 조국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싸워온 노전사들을 취재하는 과정은 눈물겨운 이야기로 가득했다. 95세의 노전사 왕가흥과의 첫 번째 만남은 그분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그분은 건강 상태가 안 좋음에도 아주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남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었다. 리장삼이 모든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만든 노전사들의 모습을 담은 화첩을 보면서 왕가흔은 눈물을 흘렸다. 수많은 전우들이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나는 부강예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어. 전우들과 함께했던 세월을 추억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리장삼도 눈물을 흘리었다. 2017년 12월 남경대학살 희생자 추모의 날에 리장삼은 94세의 로 전투영웅 왕총문을 방문했다. 로 전사는 마침 인터넷으로 추모행사 생방송을 시청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리장삼은 미리 준비해간 군복을 로 전사에게 입혀드리고 그분이 오래도록 소중히 보관해온 훈장들을 달아드린 후 숙연한 마음으로 사탈을 눌렀다. 촬영이 끝난 후 로전사는 어린아이처럼 군복을 꾹 잡은 채 벗어려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그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날 찍은 사진을 유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리장삼은 필요한 크기로 두 장의 사진을 만들어 직접 전해주었다. 이 일은 리장삼의 마음을 아프게 자극했다. 그는 군복을 많이 준비해 앞으로 인터뷰를 할 때 모든 노전사에게 선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모리 한 기업가가 감동하여 군복 80벌과 소모 40벌을 후원했다. 그 후 리장삼은 매번 취재와 촬영을 마친 후에 노전사에게 한 벌씩 선물로 드렸다. 2023년 초 리장삼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와 뜻을 함께한 전우들의 지원금도 모아 기념 티셔츠 120벌을 구매했다. 리장삼은 이 티셔츠를 취재 현장에서 만난 로 전사들에게 선물하고 무료로 기념 사진을 찍어주었다. 홍색 자물을 가치있게 활용을 하고 홍색 유전자를 의미있게 계승하기 위하여 리장삼은 큰 결심을 하였다. 2019년 9월 그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이민정부 대청에서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로 전사들의 정신을 기리고 홍색 유전자

선자를 계승하자는 주제의 사진 전람회를 열었다. 그는 관람객들이 영상 자료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감동받기를 바랐다. 리 장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로 전사들의 홍색 정신을 알리기 위하여 2019년 말 영혼이 퇴색하지 않은 홍색교 화첩을 편집 출판했으며 이를 홍색 교재로 학교와 가도 향촌에 보급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를 주제로 한 3부작 대형 화폭을 제작 인쇄했다. 여기에는 100여 명 로 전사의 모습이 담겨졌으며 각 두루마리의 크기는 너비 1.2m, 길이가 15m에 달했다. 그는 이 작품들을 소중히 들고 학교와 향촌을 다니며 순회 전람을 열었다. 2023년 8월 그는 연결해서 항미원조 승리 70주년을 기념하여 로 전사 주제 개인 사진 전람을 열어 82여 점의 촬영 작품과 진귀한 유물들을 전시하였다. 전람회의 참관 인수는 4,600여 명을 넘겼다. 리장삼의 헌신과 공헌은 광범한 대중들의 찬사와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이한 해였다. 이에 리장삼은 연변인물연구위원회와 연결시 로구역건설촉진위원회에 지지하에 특별한 기념활동을 기획했다. 실내 전시의 한계에서 벗어나 30명 로전사들의 초상화를 두 개의 시위의 기둥 광고판에 선전 영상 자료로 올렸고 연결 백화청사 광고 전광판과 12개 BRT 정류장 광고판에 스크롤 형식으로 한 달 동안 방영을 했다. 또한 100명 로 전사들의 모습을 담은 두루마리 화폭을 제작을 하여 활용 훈촌 도나 도문 등지와 연변대학에서 순회 전시를 하였다. 로 전사들을 촬영하는 여정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장면들이 늘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햇빛이 정수리를 뜨겁게 비추던 어느 무더운 날 두 눈을 실명한 노 전사를 찾아갔을 때 일이다. 취재를 마치고 나와 노 전사의 아내 동리의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꼭 사들고 갔다. 그러나 이 돈이 그런 물건 값이 아님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리장삼이 돈을 돌려주려고 다시 되돌아갔을 때 대문 밖에서 노 전사의 아내가 그가 떠난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로 전사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아껴주는 리 장삼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홍색 기억을 찾아다니는 려정에서 리 장삼은 로 전사들로부터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내가 싸웠던 이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고 싶지만 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노 전사들의 한결같은 바람임을 리 장삼은 직감했다. 지금까지 그가 만난 300명의 노 전사족, 아직 살아계신 분은 10명에 불과하다. 리 장삼은 노 전사들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세상을 뜬 노 전사들의 젊었을 때의 사진들을 수집하여 1.5m 크기로 확대하여 액자에 담은 뒤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변방 지역에 세워놓았다. 그들의 영혼이라도 오늘의 그 땅을 둘러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지금도 그는 노 전사들이 다시 가보고 싶어 했던 지역을 찾아다니며 이 뜻깊은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리 장삼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노 전사들을 관심하며 홍색 자원을 발굴하고 홍색 유전자를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결실을 맺어 후대들에게 진귀한 역사적 제보를 남기고 홍색 정신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박성국 씨, 고향의 맛과 문화를 전하며 지역 발전에 앞장선 김홍단 씨, 그리고 노전사들의 잊혀져가는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렌즈에 든 리장삼 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사랑은 전해질수록 전해지고 생명과 기억은 지켜질수록 더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삶의 향연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한살 제작의 송기혁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벌써 6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거리 풍경이 어느새 여름 한가운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밖에 나가보니 사람들의 옷차림이 많이 얇아지고 한결 화사하더라고요. 가벼운 셔츠, 시원한 원피스, 각양각색의 반팔 티셔츠, 이렇게 하나둘씩 얇고 밝은 옷차림을 보니까요, 덩달아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정말 어찌할 수가 없나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씨 참 쉽게 영향받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흐린 날은 왠지 우중충하고 또 햇살 쨍한 날로 보게 되면 발걸음이 또 가벼워지기도 하고, 게다가 옷 한 벌만 새로 입어도 그날 하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듯 들뜨기도 하죠. 아마 그래서 여름이 오는 게 더 기다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길어진 낮, 더 환한 거리, 더 자유로워지는 옷차림,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니까요. 화사하고 디자인이 특별한 옷으로 선택을 해서 입어보십시오. 어느새 발걸음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삶의 지혜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그림과 액자는 벽면을 아름답게 채울 수가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액자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나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그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요. 집안 분위기를 달리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벽을 사진과 그림 등으로 꾸며 포인트를 주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기본 벽 인테리어에 따라서 회화 작품부터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까지 다양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벽지가 화려하거나 벽면에 많은 포인트 소품이

걸려 있다 보면은 액자는요 걸러감이 없는 심플한 것을 선택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칫 서로 너무 과하면은 과한 벽 장식으로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여름 질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 가동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에어컨 가동 시 내부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변해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해 냉방병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에어컨 냉각수에서 발생을 하는 세균이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냉방병의 주요 증상은요 콧물 발열, 기침 등이며 일반적으로 여름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춥거나 두통, 기침 증상이 있다가 실외에 나왔을 때 호전되는 경우는 여름 감기가 아닌 냉방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병에 걸리면 아주 어지럽고 두통이 있으며 식욕이 감퇴되고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냉방병 예방 팁으로는요 에어컨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냉각수를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교체하기, 내외 온도 차이 5도에서 6도를 유지하기, 두세 시간마다 환기하기, 비타민 함량이 높은 과일 섭취로 면역력을 키워주기, 차가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 수시로 또 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살림의 재현은요, 주방 인테리어 팁입니다. 과거에는 어머니들께서 혼자 벽을 보고 요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은 혼자 요리하는 것이 아닌 거실을 바라보며 요리를 할 수가 있는 오픈형 주방이 흔하죠. 이는 가족들과 함께 소통을 하며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서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주방은요,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기에 일반적입니다. 흰색은 공간을 넓게 표현을 해서 주며 또 더러워진 부분도 눈에 쉽게 띄어 바로바로 청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흰색이 밋밋하다고 생각 든다면 중간중간 포인트가 되는 소품을 통해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온색의 컬러는요, 색상이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방 포인트 컬러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럼 여섯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똑똑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싱크대 안에 배수구에 물때가 잔뜩 끼었다면요, 가급적으로 청소를 하는 밤에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청소는 밤에, 그렇죠. 먼저 랩과 고무줄을 이용해서 배수구 구멍을 막은 다음 락스 희석액을 붓고 하룻밤 동안에 그대로 두면은 손을 댈 필요도 없이 물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락스 희석액 안에 지저분한 거름망이나 싱크대 뚜껑도 같이 넣어두면은 함께 깨끗해집니다. 화장실 청소도 같은 원리로 욕실 화나 또 샤워 커튼 아래 잔뜩 낀 물때도 대야에 락스 희석액을 붓고 하룻밤 동안 그냥 담가두면 전혀 힘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여름철 침실 인테리어 팁입니다. 침실의 시원한 느낌을 연출해주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소재인데요. 무겁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극세사. 장모 대신에 가볍고 뭐 시원한 소재의 벽지나 이불, 커튼, 쿠션 등을 함께 배치하면 분위기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소재는요, 린린리틴. 네, 린린리틴인데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직물 소재를 사용하면요, 소재가 주는 특유의 시원한 느낌으로 침실 분위기를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린린은 수분을 흡수해서 이를 활용을 해 열을 분산하거나 저장을 하는데요, 실내의 습도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습한 여름 보송함을 느낄 수가 있는 레이온 소재의 침구는요, 잠자리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레이온은 땀 흡수가 꽤 빠르고 촉감이 차기 때문에 여름 침구 소재로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화장실은 늘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 중에 하나죠. 특히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면 곰팡이 서식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김이나 약, 또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분조제를 모아두었다가 부직포 주머니에 담아서 욕실에 매달아 놓으면 습기가 없어지면서 곰팡이 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곰팡이가 있는 욕실 바닥이라면 헝겊에 소다 풍물을 적셔 닦아주십시오. 소다와 식초를 함께 사용하면 오래된 곰팡이 얼룩도 문제없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좋은 원목 가구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원목 접합 부분이 짜맞춤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구의 소명과 질은 결합 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죠.

싼 가격의 가구라면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조립이 손쉬운 못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충격에 약해서 오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원목 가구는요, 짜맞춤 기법으로 만드는데 이는 나무와 나무가 맞물려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감재와 접착제는요,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침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감재는 화학 도료와 천연 도료의 또 첨가제를 섞은 기능성 오일로 구분할 수가 있지요. 네, 요즘은요,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학 도료로 칠한 경제품이 많이 있으나 친환경 제품이 많이 있으나도 아직도 일부 가구 공장에서는요, 생산 원가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값싼 화학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자발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춘성 부순의 열사 라이언화입니다. 라이언화는 1925년생으로 사천성 부순현 출신입니다. 아담한 제고의 단아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며 순박하고 성실하며 소박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1943년 6월 청도에서 왕일평과 결혼을 했고 결혼 후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소학교를 졸업한 후에 회계학교에 다녔으나 당시에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집에서 가산노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이언화의 남편은 1934년 7월 야안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나 얼마 안 되어 지하 당 조직이 와해되면서 적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출국 후 한동안 당 조직과 연락이 끊겼다가 1948년 3월에 다시 입당을 했습니다. 1945년 당 조직은 청도와 야안 곳곳에 여러 회사와 단체들을 잇따라 설립을 하고 이러한 합법적인 직업을 위장막 삼아 당의 자금을 조달하는 당 업무를 전개하게 됐습니다. 왕일평은 지하당원 동지 소개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비밀리 당이 맡긴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사천군 제24군에서 부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수신분으로 하여 지하당 동지들은 왕일평과 라이언화의 청도집을 비밀 활동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라이언화 역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동지들을 위해서 보호처를 서고 망을 봐주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청년들이 지하당을 도와 지하 간행물 편찬과 인쇄를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주간지 중요한 소식과 기사를 엄선하여 비밀리에 인쇄를 하며 혁명선전을 활발히 펼쳐나갔습니다. 이 간행물은 처음에는 여러 진보 청년들의 집에서 인쇄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발각될 위험을 피하고자 라이언화의 집으로 작업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는 종이를 나르고 접으며 간행물을 발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1948년 2월 적들이 왕일평을 체포하기 위해 야안으로 들이닥쳤으나 다행히 그는 전날 이미 총도로 떠난 뒤였습니다. 허탕친 적들은 야안의 왕일평 집에 머물고 있던 혁명 간행물을 인쇄하던 지하당원을 체포했습니다. 일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접한 왕일평은 즉시 라이언화와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길에 올랐습니다. 이동하던 중 라이언화는 아이들의 옷을 챙겨오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다시 집으로 가지러 갔다가 그곳에 잠복해 있던 적들에게 불행히도 잡히고 말았습니다. 적들은 왕일평의 행방을 캐내기 위해서 라이언화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붙잡아갔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와 여동생은 풀려났지만 라이언화는 중경의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 수감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그녀는 강죽균, 좌소영, 등해종 등 공산당원들의 높은 전투적 열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명정신을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당 관련 지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했으며 문화지식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식 공산당원이 아니었기에 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를 못했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즉 남편 왕일평의 행방, 진보 선전물 인쇄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적들에게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옥중에서 동지들을 살뜰히 챙기며 고문으로 부상을 입은 혁명 동지들을 자진해서 도와나섰습니다. 좌소영이 아이를 출산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 도왔으며 함께 수감된 동지들이 전개한 각종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1949년 11월 27일 대학살 당시 좌서영과 팽찬병은 갓난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아이를 침대 아래 구석진 사각지대로 밀어넣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총에 맞아 희생된 후에 영아들은 어머니 피로 물든 바닥에서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이때 이미 총격을 받고 쓰러져 있던 라이언 화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극심한 통증을 참아가며 침대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어린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학살자들이 확인 사

검사를 위해서 방으로 들어왔고 다이앤화는 끌어낸 뒤에 권총으로 그녀 머리를 조준해 사격을 했습니다. 결국 다이앤화의 머리는 참혹하게 훼손이 됐고 두 아기 역시 검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이앤화가 체포될 당시 그녀의 막내딸은 채 돌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옥중에서 남편의 아내와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애 끓는 그림을 굳세게 견뎌냈습니다. 특히 생사의 갈림길에선 마지막 순간까지도 추호의 두려움 없이 죽음으로써 어린 생명을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기생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성 열사 라연화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나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변 도서관에서 전주 8개 현시 도서관과 손잡고 지난해 가장 많이 빌려간 책 10권을 선정했습니다. 1위로 마건이 쓴 소설집 늦게 성숙되는 사람입니다. 이는 마건이 창작한 종단편 소설집으로 12편의 소설이 수록됩니다.

말했습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모두 늦게 성숙되며 나쁜 사람에 의해 성숙된다는 전민의 자조가 공감을 일으킨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의 첫 작품입니다. 그는 이전의 창작 스타일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주입시켰습니다. 소설의 처음 자신을 인물로 쓰면서 목욕탕에서부터 사이버 공간으로의 시대적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120만 부를 돌파하며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2위로 나와 지단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작가 사철생의 장편 서정수필인 나와 지단은 철학적 사고가 충만하면서도 극히 인성화된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 수필은 작가와 지단의 깊은 연결로 시작됩니다. 저자는 15년간 지단의 풀과 나무 사이에서 운명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사계절,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개인의 고난을 달빛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문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방황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독자들의 인생 자체에 담긴 장엄함과 그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3위로 허수아비입니다. 이는 엽성도가 창작한 동화집으로 작은 하얀 배, 한 알의 씨앗 등 24편의 동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현대 아동 동화집인 이 책에 대해 로시는 중국 동화에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작품은 현실주의 소재를 핵심으로 하고 논파수꾼의 시각을 통해 옛 중국 농촌의 고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영웅의 석상 등 장은 군체 각성의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교육부가 추천하는 중소학생 독서 지도 목록에 올라 100년이 넘는 지금에도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을 울려줍니다. 4위로 사업여의입니다. 사업여의는 복단대학 중문학과 부교수인 장임의 최신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12시의 전통가락 이름을 소제목으로 전자상 글의 생방송, 댓글, 이모티콘 등 인터넷 요소를 통해 소셜미디어 시대 청년들의 감정적 노동과 생존의 곤경을 보여줍니다. 책에서 사업여의, 일촌과는 연인들의 휴대폰에 의존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루루금, 최태평은 영상 속에서 효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세대 간의 장벽을 보여주며 도시 청년들의 마음속 세계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필치가 섬세하고 생활에 밀착하여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5위로 현명하게 살다가 있습니다. 량효성 작가의 인생 지혜집입니다. 아름다움이 적절하다.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생사피로. 세상을 멀리 바라보다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32편의 잘된 수필을 엄선해 엮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각기 삶의 아름다움, 선함의 본질,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사회에 대한 관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소한 일을 통해 사람 됨됨이, 글쓰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현명하게 사는 것은 독립적이고 올바르며 떳떳한 현대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위로 마음을 보다 자유롭게라는 책이 선정됐습니다. 이는 당대 작가 풍기재 수필집으로 사계절, 나와 동년, 정신적 영역, 영혼의 동지, 도시 인상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사계절에 대한 느낌, 어린 시절의 추억, 정신적 추구, 가족사랑, 이국 문화체험 등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계를 풀어도 되는 곳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책에서는 평범한 삶에 대한 관찰과 정신적 자유에 대한 탐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끔 불안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지침서로 우리에게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정신적 소모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되찾도록 합니다. 7위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이는 칠레 작가 벵하민 라바투투가 쓴 단편 소설집입니다. 책에 실린 5편의 글은 개별적이면서도 라선처럼 이어지며 하나의 산문적 명상으로 완성돼 갑니다. 그 안에 담긴 프리츠하버 같은 과학세계의 지각변동을 몰고 온 화학자,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의 정신적 경험과 들끓는 지적 욕망, 치열한 리론 논쟁은 강렬하기 그저

없습니다. 그보다는 깜짝 놀랄 만큼 독창적인 서사구조와 지적인 경감이 문장 사이에서 유력하게 어우러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정신이 가다는 끝에서 경험하는 현장 깨달음의 순간과 신경쇠약을 숨막히도록 아름답게 그려낸 독보적인 작품입니다. 판타지 소설 민들레와인은 환상문학의 거장인 미국의 작가 레이 브랜드버리가 쓴 작품입니다. 상상의 도시 그린타운을 배경으로 한 작가의 반자전적 소설로 실제 경험과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소년 시절을 재창조했습니다. 소설은 12세 소년 더글라스를 주인공으로 하며 1928년 여름에 할아버지와 함께 민들레와인을 빚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큰나무 사과, 부드럽게 깎인 잔디밭, 새 운동화와 함께 시작한 그의 여름은 소년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경이로운 시각은 거대한 숲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민들레 와인을 만드는 동안 곳곳에서 마법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그늘 뒤로 슬픔을 쏟아내는 행복기계, 9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프리라이 대령의 기억 타임머신, 거대한 협곡 속 정체불명의 외로운 남자 등 13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소년의 투명한 시선으로 펼쳐집니다. 이 책은 한 소년이 자연 속에서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단편, 그리고 민들레 와인을 빚으며 시간을 박제하는 마치 사진으로 추억을 기록하는 단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 가계부를 쓰고 시간이 없을 때 시간표를 짜는 것처럼 우리는 성장하며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대해 자각하고 그 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책은 그런 순간으로 시작됩니다. 행복기계 에피소드는 소박합니다. 캡슐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이국의 경치를 보여주고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는 정도입니다. 소박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잠깐의 감각적 행복은 상실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가족애를 추구하는 것으로 잔잔하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베틀린 부인 이야기는 다소 잔혹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나를 정리하지만 이미 지나간 사건일 뿐 과거에 대한 집착은 상실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소설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민들레 와인은 삶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하며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더글라스의 내면 혹은 그의 주변 여러 이야기의 편리를 모아놓은 이 작품의 일관된 주제는 민들레 와인의 병속에 담아둔 여름, 사라져가는 시간,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주인공이 겪은 소년 시절의 마지막 여름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여름은 새 운동화의 상쾌함,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입을 털기의 즐거움, 민들레 와인을 만드는 날의 충만함,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들로 열리는 싱그러움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사라져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와의 이별은 이러한 사라짐의 원형이며 주인공 자신이 반복적으로 되돌아가는 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사라짐에 대한 주인공의 애도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반복됩니다. 사라져간 순간을 현재 속에 되살리는 헬렌, 추억이 과거임을 받아들이고 사라짐을 인정하는 벤틀리 부인 등을 바라보는 그의 투명한 시선은 노란 메모지 첩 속에 자신만의 지혜를 담게 합니다. 기쁨과 상실이 교차되는 찬란한 여름날, 소년이 겪는 상처와 성장은 과거의 시간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생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려냅니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과거 자체보다 더 충만해진 과거의 순간이며 겨울에 마시는 민들레 와인처럼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기억의 지점인 찬란한 여름날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브래드버리는 산문시를 읽은 듯한 특유의 서정적인 스타일로 판타지 문학계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이룩한 작가입니다. 민들레 와인은 첫 출간 당시 전미 언론의 주목을 받은 화제

0: 시작으로 1971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선이 표면의 분화구 중 하나를 이 소설의 제목을 따 민들레 분화구라고 이름 지었을 정도로 굉장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 후 이 소설은 열광적인 호응을 받으며 다양한 판본으로 거듭 재간됐습니다. 영화와 라디오극 등으로 고전이 각색되어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나와 내 가족, 신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제를 항상 마음에 새깁시다.

0: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가학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 하기도 되어 있는데요. 두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 자체로서 그 공능 주체로 놓고만 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에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는데요. 지금 심장병은 제일 밀접한 연대성이 직접적으로 강한 장기로 놓고 말하게 되면 폐경락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도 제가 공동주체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폐경락을 떠나서 뭐 심장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으로서 치료 하나만 한 그 경우에 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됐는가 하면 심폐를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는데요. 심장과 폐혈이 심하다. 중에서는 보통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각도로부터 그 손대게 되었는가 하며 열이 심한가 심하지 않는가 평균 뭐 체온계로 재서 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심폐혈이 심한 구체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긋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0: 쓰고 입에서 악취가 납니다.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심장병 환자들은 심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기침을 거의 하루에 한두 마디, 제일 작아도 한두 마디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적을 겁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성내서 오지근한 그 쓰레기통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뱉어놓은 가래의 그 종이가 얼마 가지 않으면 한 통을 차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인이 방송 가운데 말씀 주셨지만 해도 본 제품을 쓰시기 전에는 입에서 너무 심한 냄새가 나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어 있고 본인 가족들한테 가족은 제일 허물없이 뭐 실소리를 해주게 되었으니까 가족한테 하체에서 물어보면 뒤처참할 정도로서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제품을 견제해서 한계치료 가정자오 그 전에 벌써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던 게 기본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분들이 기본 퍼센트는 거의 만 퍼센트 상당할 정도로서 입에 많은 짙은 냄새가 없어졌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치절질 남이 두 번 할 때면 세 번, 네 번 하고 남이 지분을 한 났을 때 개답 나는 두 개, 세 개 써도 입에 냄새는 늘 나서 참 답답했는데 본 치료하고 나니까 그 점이 완전히 개선돼서 지금은 정상인으로 돼서 대인관계도 활발하게 하고 자기도 위축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제의 기관이기 때문에 황제는 구석구석 내가 관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든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장은 황제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증상 자체가 일단 심장병으로 나타날 때에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본 제품을 쓰시고 지금 거의 그 심장병 때문에 원래는 혈압이 높았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혈압약을 끊었다 적게 드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소원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이게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그러기게 담네 저기 손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예, 예, 예.
2: 이거 어제는 석 달 남았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0: 아, 예.
2: 예. 그 다음에 심률도 빠르던 게 심률도 정상이 되고요.
0: 예.
2: 그 다음에 연장 가슴이 아프고 뒷단단 키우던 것도 많이 나고.
0: 아, 그럼요.
2: 자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여러 가지 심장병 예.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예.
2: 예. 그러고, 정말 얼음내리증 그전에는 몇 번씩 쳤다 얼음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그냥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쓰시고 심장병 치료에 특수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요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3: 네, 김현진 씨
0: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3: 네, 지금 내 당황 30만 원 먹고 여기 먹은 지 한 10달 됩니다.
0: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지금 왜 내가 계속 신적 흥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딸이 부시고 입이 냄새 났습니다,
0: 여기. 예.
3: 네, 근데 지금에서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0: 아, 그럼요.
3: 네, 제가 예, 용답니다. 최근에 또 어떤 데는 있으니까 나는 어제 집단들이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 그 증상도 없어졌어요.
0: 아, 심장병으로 나타난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포함됩니다. 예.
3: 네, 그 위에 아들 딸이 영웅심에 자다 일어나서 추바서 일어나서 아들 딸이 죽였어요.
0: 아, 예.
3: 네. 근데 지금 고소상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0: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있잖아, 예. 하는 아홉 다 치료도 따다리가 아홉 가고.
1: 예, 여기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352-5555번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저도 돈 토스만 쓰는 한자입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야, 돈 토스만 정말 썼었구만. 나를 살고 왔었구만.
1: 아, 그래요?
3: 저는 돈 토스만 쓰기 전에는 손이 다 걸지 못했어.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놀라서.
1: 예.
3: 저 딱 집에서 문을 닫아도 부들부들 떨고, 내 전화 바로 소리 나도 떨고 이랬었구만.
1: 예.
3: 그래든지 이 돈 토스만은 속 달라 나먹을까 떨기던 게 이렇고, 얘 놀라던 게 많이 도왔었었구만.
1: 아, 예.
3: 놀라도 있고, 조금 놀라던 부들부들 떨던 그 주사에 없어졌었구만.
1: 예, 예.
3: 그러니까 얼마 돈도 모르겠었구만.
1: 예.
3: 그래, 왜? 합해면 그거 자꾸 잡으려고, 자고 나도 합해면 자꾸 했었구만.
1: 예.
3: 그건 어째 그랬는고?
1: 어째 그런가 하면 심장혈의 산소 부족입니다. 심장혈에는 예, 산소가 만파 상태 98% 이상 100%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모자라 자꾸 합병합니다. 예.
3: 그러던 게 속 달라마 쓰고 넉 달 때가 합병 어디로 갔었구나.
1: 아, 그렇죠. 예, 예.
3: 그래, 얼마서 그래서 이렇게 돌 때에 나는 그냥 이 약을 견지래 먹자고서는 또 아홉 가구 싸면 또 세 가구 더 주자니까.
1: 예,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서 그 약을 계속 견지려 먹겠었구만.
1: 예, 그렇게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거나 건강에 상당한 이상이 생기는 거 기본으로 막아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정말 감사합니다.
1: 아, 예, 예. 예, 어떠세요?
4: 저도 이 돈 손심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지금 정말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지네.
1: 아, 그래요? 예, 예.
4: 돈 뭐 바깥 출입은 못 못했습니다.
1: 아, 그 정도 심각하셨네요.
4: 예, 이 계단으로 내려가자 이게 팔에서 사람이 붙잡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금방 무슨 한 계단 뒤지고 올라오고 한 계단 뒤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려가도 슬슬 혼자 내려간다.
1: 아, 예.
4: 예, 그리고 예, 바깥에도 예, 나가 댕깁니다, 지금.
1: 원래는 바깥 출입도 힘드셨네요.
4: 예, 바깥 출입도 못하고 또 막 무슨 나 다 이렇게 남이 신세에 먹고 살았는데.
1: 아, 그래요?
4: 예, 예. 지금은 예,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예, 밤에 잔 때는 반드시 못 넣어봤습니다. 켜와서.
1: 아, 예. 예, 그렇죠.
4: 그래가지고서 예, 이따 한 떡이 요구리 잔들이 어떻게 키웠는지 검사 못했어요.
1: 예.
4: 근데 지금 이게 키우는 게 없습니다, 지금.
1: 예,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견제가 예. 중요합니다. 예.
4: 예, 용이 지금 좋습니다.
1: 예.
4: 그리고 이 혈압도 저기서 용 잘 된다.
1: 예.
4: 그리고 이 심혈, 혈압이 그냥.
2: 네.
4: 예. 예요. 예. 그러더니 지금 혈압도 저기 용 잘 된다.
1: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예. 그리고 입에서 세게 냄새 나던 것도 이렇고.
1: 예.
4: 예, 이렇게 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지금 더 싸먹어야 되겠어.
1: 아, 그렇게 하셔. 좋다 예. 해서 훌 단번에 끊지 마시고 일정한 예. 여성을 따라서 견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4: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계속 싸먹어야 되겠습니다.
1: 예.
4: 지금.
1: 예, 늘 예. 건강하세요.
4: 네.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좋은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는데 몇 년 되니까 또다시 가슴 키우고 숨이 찹니다.
1: 예.
5: 그래, 좋은 청심환을 먹으니까 지금 가슴을 키우지 않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1: 예.
5: 그래, 지금 목소리를 놀라던 게 지금 왜 놀라지 않고.
1: 예.
5: 잠을 잘 자지 못하니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예.
5: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오는 거예요. 배달받아 접수다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시름 넣고 쓰실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6: 예, 네, 저는 정신을 문의하자 그럽니다.
1: 예, 네, 말씀하세요.
6: 예, 네, 저희 조카가 예, 저자를 두 번 했습니다.
1: 예.
6: 예, 그런데 며칠 전부터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한숨 예, 한숨 쉬면 시원하다 합니다.
1: 아, 산소 부족입니다. 예, 예. 예,
6: 그리고 예, 저 끝이나 해 옆파리에 그 앞으로 해서 옆파리에 예. 어떤 게 쏙쏙 찔러버린 것 같아요. 이빨로 꽉 씹어넣으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1: 심장열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 심장열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예.
6: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런 이거 쓰고 소리 효과 좋은 거 보고 소리 또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1: 네.
6: 그래 제가 좋은 거 보고 소리 이 저기 주제를 한 사람이 이 정신만 쓰면 어떻게든가 내 선생님과 문의한답니다.
1: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제라는 예. 것은 이미 두 개를 이었으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주제가 그리고 심장병 치료의 전부가 아니고 그 퍼센트가 너무 높아서 방법이 없어 구급하는 일정 방법에 속하는데 좋기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이 집에 조카분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어떤 분들 주자를 뭐 3개, 4개 그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주자는 관상동맥의 금속구물을 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MRI 같은 거 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치료법 가운데서 초원 청심환은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아주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부신 몽약입니다. 몽약이 우리 동북지구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빨리 시작하게 되면 다시 또 세 번째, 네 번째로 주제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주제한 그 부분도 온전하게 잘 보정할 수 있고 이러니까 집에 조카분한테 이 제품을 빨리 소개해서 한 번에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것이 치말라 한두 달은 이렇게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끄떡 세 번째 뭐 주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6: 예, 선생님이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1: 아, 예.
6: 예, 예, 오늘 쌀게입니다. 들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계속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너무 숨이 차서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심장병으로 해서 너무 숨이 차다며 내가 호흡계통의 문제로만 단순 인정할 수 있는데요. 심장병으로서 많이 숨이 찰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혈액 가운데는 꼭 산소가 100분제 97.8% 그 이상 만파 상태의 산소가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 부족이 벌써 100분제 40이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100분제 70이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가운데 무엇 때문에 늘 폐경락하고 심장 경락을 연계시켜서 말씀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혈액이 세 개의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적혈구는 전문 산소를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산소가 모자라게 되면 숨이 찹니다. 벌써 하품을 대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병 환자들은 자고 많이 자고 일어나는 것 같던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품을 하는 게 온종일 다른 사람이 두 배, 세 배 그 이상으로서 하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락은 심장경락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는 건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전 한 단계에 그 국제적인 전염병이 돌 때 산소 파워를 측정하는 이기가 손톱 눈에다 딱 꽂는 그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써 100분제 96이라는 그게 나오게 되면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98% 이상 만파 상태의 산소가 심장혈액

상태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여러 가지 여기에 요관되는 증상에 합범을 하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숨이 너무 차고 이런 거는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자연적으로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했다가 나오시는 그때 그 진단을 보겠네. 팡찬이라면 집이란 팡에 찬이란 건 흔든다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나눕니다.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데 속하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에 속하는데요. 또 피가 들어오는 심방도 좌심방, 우심방 그 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 판막이 있고 심방의 피가 심실로 나가자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의 얼전방, 산전방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수축이완할 때 심장이 수축이완할 때 이 판막이 10만 차 열렸다 닫겠다 하는 이걸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은 누가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이런 역할을 하게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 판막이 너무 닫혀 있거나 너무 열려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혼미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번에 확 도랑물이 완전히 나오는 것처럼 수재가 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에서는 피가 그게 조절되어야 되는 게 조절하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꽉 닫혀있게 되면 피가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는 모두 관상동맥이 관리하게 되는데요. 관상동맥은 전반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관상동맥이 전반 심장 근육을 제대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상동맥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판막을 포함해서 이래서 지금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주사를 하거나 혹은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면 뇌혈전으로 심장의 혈전이 뇌까지 올라가는 어간에 뇌동맥 경화, 경동맥 그게 많이 빵块이 생겨서 막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뇌출혈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뇌출혈은 뇌혈전을 모두어서 뇌졸중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이미 주사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보온제품이 더 필요합니다. 4개리였던 5개리였던 주사를 몇 개리였던 지간에 이 제품 자체는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놓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장 근육에는 보통 세균으로 박테리아로서 오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그런데 뭘 오는가 하면 바이러스, 병독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병독성 감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독성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본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보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너무 많이 차면 심장내과에서 그거 찬치하는 방법으로서 물을 빼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연속해서 일정한 정도로 쌓여있다면 기본으로서 심장 공능이 정상 역할을 많이 방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건 뭘 말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이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근육은 군살이 되고 맙니다. 군살이 되게 되면 정상 심장 근육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하는 이걸 방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요하게 지금 심장병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어 부정맥은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균 심률은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떨어져서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심증,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 뒤 잔등이까지 아파납니다. 심근경색 중도로 중악에 막혔다. 중도는 40 내지 70%, 중악에는 70 내지 90%, 100% 막힌 거는 보통 뭐 주지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칼슘에 심장 그 가슴을 딱이고 거기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풍선도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만한 걸 비춰내자면 체력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료법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에서는 기본으로서 평생 들 수 있는 보건제품 몇 가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청심환을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시되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장용편이라 하면 장에서 용해하지 위에서 용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Q10에다가 오메가3 위우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아스피린 장용편이 잘 맞지 않는다면 아토바타딘, 루이스바타딘 가운데서 아토바타딘, 루이스바타딘 깡궁이거나 성궁 여기에 대해서 좀 일정한 주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기본 제품으로 하면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길게 견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가 있는 분들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을 범함에 있어서 너무 그 혈지가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이러한 분들이 쉽게 범하게 되어 있고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차고 이런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위험한 질병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변이 너무 작거나 소변이 많이 한 번에 나가는 양은 작고 차수는 많이 작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심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니까 여러모로서 엉뚱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청단백 도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조혈 공급을 도와주고 백자양심환은 손을 떨거나 이런 분들한테 우수한 성분으로 네. 알려집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2: 좋은 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술기운이 오르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화도 함께 피어올랐다. 정작 진구에게 느끼는 화는 아니었다.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소개해주려 했을 테니 비록 그 마음속에 돈을 꾸려는 계산이 섞여 있었더라도 그런 속내마저 오히려 순진하게 여겨질 만큼 셋째는 그에게 빚진 게 많았다. 연길에 발 들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자리가 생긴 것도 모두 그의 도움 때문이었으니 오히려 친구의 외사촌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불만이 죽기가 도도할수록 머릿속에서 벌컥벌컥 부풀어 올랐다.
1: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야? 신의 호구라고? 고중학력이라고? 그게 대수란 말인가?
0: 예전 같으면 신의 호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농촌 호구인 자신도 연길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신의 호구라 해도 한국에 가면 다를 게 뭐 있을까. 그저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바느질이나 할 텐데 요즘은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따내는 일이 있다던데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나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대견한 척하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솔기운에 감정이 격해진 셋째는 네온사인 불빛이 비친 유보도를 헤매다가 결국 위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기억에 선명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회사 건물 앞 속조 간판이 서있는 길가에서 위형을 만났다는 것만은 뚜렷이 떠올랐다. 위형은 비틀거리는 셋째를 붙잡아 어느 조용한 커피숍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진한 차 한 잔을 셋째 앞에 내밀며 말없이 조용히 함께 해주었다.
1: 위형아, 나 널 좋아해. 그런데 말이야.
0: 술기운에 혀끝으로 내뱉었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위형은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셋째에게 차를 권하고 커피를 건넨 뒤에 생맥주를 시켜 함께 마셨다.
1: 네가 조선족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은데.
0: 그렇게 중얼거리던 셋째는 결국 정신을 잃었다. 그 뒤의 기억은 오롯이 사라져버렸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늦은 아침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위형의 집이었다. 예전에 그 5층 아파트가 아닌 2층짜리 별장이었다. 석재 산업의 번창을 타고 위사장은 위회장이 되었고 연길에서도 꽤 이름을 날린 기업인이 됐다. 집도 연길 남산기술계 별장촌으로 옮긴 지 오래였다. 위형의 어머니는 중풍 후유증으로 걸음이 다소 불편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셨다. 아침 식탁에는 유토와 한족식 순두부, 콩물과 백죽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 과음의 여운으로 속이 메슥메슥하여 된장국이 생각났지만 담백한 백죽도 나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니 비로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마음이 아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어젯밤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이 파편처럼 일부분만 스치고 완전한 그림을 이루지 못했다. 위형은 시물시물 웃을 뿐 셋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2: 괜찮아요. 술 취하면 다 그런 거니까.
0: 그렇게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회사로 나섰다. 며칠 동안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분명 무슨

0: 보름쯤이 지난 어느 휴일 위형이 약속 장소로 불렀다. 그런데 그녀는 나들이 옷이 아니라 가벼운 여행복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위형을 만난다고 정장까지 차려입은 셋째의 모습이 오히려 어색해졌다. 그녀는 눈치를 챈 듯 시장 골목의 옷가게로 들어가 잠바와 바지를 한 벌 사고 운동화도 함께 샀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길을 나섰다. 목적지는 반시간 정도 거리의 조수지. 여름 무더위를 피하기엔 그만한 곳이 없었다. 조수지는 크지 않았지만 산속에 자리 잡아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시내보다 훨씬 서늘했다. 가끔 불어오는 물기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몸을 스쳤다. 물가를 따라 원두막 같은 낚시용 나무집이 몇 채 서 있었고 그들은 하나를 빌리고 낚시 도구로 함께 받아들였다. 셋째는 논과 물기를 다루는 나룻마을 출신이라 낚시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 탓인지 고기들이 입질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 두만강변의 작은 늪이나 물도랑에서 하는 낚시보다 특별한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위형이 가끔 고기를 낚아올리는 것을 보기가 더 신났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낚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였다.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아갈 택시가 없다는 것이었다. 위형은 그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 같다. 아니, 이것이 그녀의 작은 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니 산중에 밤이 깊도록 택시가 있을 리가 없었다. 세제가 환한 눈빛으로 위형을 바라보니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린 채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거 음모였구나. 그런 생각했죠? 위형이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놓으니 오히려 셋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내기에는 너무나 순수하게 고백했다. 더구나 그녀는 회장의 외동딸이자 이미 셋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여인이었다. 저는 조선족 여자들처럼 모든 집안일을 다 할 거예요. 조선족 음식도 배우고 있어요.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조선족으로 키울 거고요. 전 정말 조선족이 좋아요. 그런 말을 하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갔다. 그동안 아무런 기색도 내보이지 않아서 포기한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결혼한 이후의 삶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설령 위형이 지금은 진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한들 시간이 흐른 후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녀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셋째는 마치 거대한 힘의 포위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앞에서는 끌어당기고 뒤에서는 떠미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끌어당기고 떠미는 힘의 주황선을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좌우로 좁은 출구들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지나쳐버린 뒤였다. 위형과 원두막 같은 낚시집에서 보낸 그 밤은 그처럼 청춘의 따뜻한 기쁨과 그것을 에워싼 두려움, 앞날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다음날 택시로 연기를 향해 돌아가는 길 옆자리에 앉은 위형을 바라보는 셋째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전화를 얻은 듯 허공에 둥 떠오르는가 하면 만길 심연에 빠진 듯 갑갑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는 경치가 무척이나 낮아 보이기도 했다. 동북당에서 청명은 동장군을 떠나보내고 땅의 기운을 맞이하는 해토와 소생의 계절이었다. 나로 마을에서는 고향을 떠났던 적자들이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찾아오는 상봉과 단원의 날이기도 했다. 예시에는 청명 시절 우분분이라 했으나 그건 강남 쪽의 이야기였지 오늘의 하늘은 유난히 밝고 높았다. 산을 오르는 길에는 삽을 둘러맨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였고 가까운 산자락의 산소 주변에는 도시에서 온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셔진 산소에 가려면 마을에서 그리 높지 않은 산 하나를 넘어가야 했다. 산을 넘지 않으려면 남북으로 뻗은 노루골 냇물이 흐르는 하산길을 되돌아 가야 했는데 거리는 곱절 더 멀었다. 예전에는 대개 산길을 택했지만 이제 부모님 모두 연로하시고 나 또한 산을 넘기 버거운 나이가 되어 대여받은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후 거기서부터 걸어가기로 했다. 차에서 내린 후에도 길은 이어졌다. 다만 뜨락도르나 소달구지가 다니는 길이라 승용차가 들어가기에는 험했다. 안전을 위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는 이 길로 소달구지뿐만이 아니라 뜨락도르며 트럭까지 다녔었다. 노루골이라는 마을에 20호가 넘는 농호가 살고 있었으니까. 노루골이란 이름은 옛날 노루가 많다고 지어졌을 터이지만 인민공사 시절에는 나루대대 제7대로 불렸다. 다른 생산대는 모두 논이 있어 쌀밥을 먹었으나 이 7대에서만은 논이 없어 주식이 조밥이었다. 그래서인지 노루골의 좁쌀은 원근에 유명하기도 했다. 마을 운동회가 열리면 이겨도 좁밥 힘이요, 져도 좁밥 탈이었다. 올해 씨름에서 노루골 사람이 이겼다면서? 아참, 좁밥 힘이 좋구만. 하고 축구에서 지면 마을이 작아서 젊은이가 부족해 마흔 넘은 남정네까지 나서는 사정은 뒷전이요. 역시 좁밥은 좁밥이로구만 하는 시기였다. 비탈밭이 눈에 들어올 때쯤이면 20여호가 살던 노루골 마을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을이 사라진 것은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향진정부가 설립되기 바로 전해였다. 쌀밥을 못 먹는 서러움도 컸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불편하고 그 병이 났을 때 제때 병원으로 못 가는 위험까지 겹쳐 주민들이 대대에 집단 이주를 간청했다. 결국 호도 거리제가 실시되고 토지가 농가에 배정되면서 일곱 생산대가 각각 몇 호씩 나누어 받아 정착시켰다. 아직도 옛 집터에는 과일나무 몇 그루가 듬성듬성 서 있었다. 가는 길에 아버지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던 자리를 가리키셨다. 딸아이가 핸드폰을 들며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함께 사진에 담았다. 어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너희 로아바이, 로아메는 여기서 살았단다. 로아바이는 여기서 세상 떠나셨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개무량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그것만도 아닐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이 집터가 이제 역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에서 몇 해 살지도 못하시고 아버지를 따라 진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루 마을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심정이 그러할진데. 저 조선 땅을 등지고 새로운 황무지에서 새 삶을 일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이 집터는 단순한 터전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벌써 한 발 높이 떠올라 있었다. 무덤 앞에는 새로 세운 비석이 놓여져 있었다. 아버지는 문득 내 얼굴을 보셨다. 무슨 일이라는 표정이었다.
1: 아마 셋째가 했을겠구마. 나하고 둘째하고 전화로 의논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했었구마.
0: 나는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워낙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성미야.

이어서 얼굴이 조금 굳어졌을 뿐 좋다 굳다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대신 무덤 오른편 우쪽에 있는 산신제를 지내는 돌로 가셔서 거기에 남아있는 산신제 흔적을 살피셨다. 작게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말 듯했다. 이미 쥐구멍과 소발자국 자리에 흙을 덮어 메운 흔적이 보였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 봉분에 흙을 몇 삽 더 보태어 올리셨다. 비석 앞의 상돌은 제법 번듯하고 매끄럽게 광이 나 있었다. 어머니는 상돌에 백지를 펴고 재물을 차리기 시작하셨다. 딸아이도 할머니를 거들어 음식을 꺼내드리면서 조용히 정성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산소를 그저 산이라 부르셨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까. 어릴 적 한 번은 아버지 아바이산은 왜 요렇게 작숨두?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산이라 했지만 실은 밭 한켠에 솟은 작은 언덕에 불과했다. 소나무 몇 그루와 주변 관목들이 어우러져 평범한 둔덕보다는 위험이 느껴지긴 했어도 엄밀히 말하면 산이 아닌 밭지경에 가까웠다. 언덕우와 아래 모두가 밭이었으니.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곳이 명당이라고 하셨다. 5대를 이어 외아들만 태어나던 집안이 우리대에 이르러 아들 셋이 모두 가정을 이루고 가지를 쳤으니 그럴만도 했다. 게다가 아들 둘을 대학에 보냈다는 소식에 마을에서는 조상의 산소덕을 톡톡히 본 것이라 수군거렸다. 물론 아버지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한 번도 수긍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워낙 말수가 적으신 탓도 있었지만 더 깊은 이유는 셋째에게 있을 것이다. 그날도 청명이었고 그 산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음복을 하며 자리에 둘러앉아 있었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다. 그때는 할머니도 여전히 건재하셨다. 할아버지는 환갑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못다한 숙명을 대신 사시는 듯 여든이 넘도록 마을에서 장수 노인으로 천수를 누리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셋째가 김선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호와 김리는 짜고배라도 잘들 살더라는 둥 요즘 연길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의 통혼이 흔하다는 둥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에 땀을 쥐었다. 셋째가 말을 더 늘어놓기 전에 아버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도 한족 며느리는 안 된다.

소설 아버지의 산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골골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이 시리즈 오늘은 538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오늘은 만포, 새 검정 등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먼저 만포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간 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 이야기

0: 옛날 긴 도포를 입고 손에는 신선 지팽이를 쥔 로인 한 분이 어느 날 압록강 안에 있는 바위 위에 나타나서 압록강 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시 몰라보게 변하여 가는구나. 로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바람에 날리는 수영을 내리쓰렸습니다. 신선 자름을 한 이 로인은 다름 아닌 산신이었습니다. 이때 압록강 물속에서 물기둥이 마구 섰더니 몸매가 호리호리한 몰신선이 솟아올라 산신한테로 왔습니다. 이거 산신 로인께서 이렇게 강가로 나오셨군요. 몰신이 이렇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몰신 어른 과연 오래간만이로다. 세상을 두루 돌아보다가 어른께서 강물을 잘 다스렸기에 그만 걸음을 묻히게 되었군요. 산신은 몰신을 쳐올렸습니다. 과찬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몰신은 두 손을 합장한 것으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바로 이때 강가에서 몸매가 뚱뚱하고 키가 좀 작은 지신로인이 도포자락을 날리며 두 신선 앞에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살펴보니 산신과 몰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소다. 지신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 셋이 여기서 만나는 날인가? 묘하게도 지신어린까지 이렇게 나타나니 과연 세상도 별일 다 있소이다. 산신이 먼저 지신한테 인사를 올렸습니다. 뜻밖에도 이렇게 산신어른과 지신어른을 만났구려. 지신어른 땅을 너무 잘 다스렸군요. 몰신도 지신한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들 세 신선은 아주 자주 이렇게 만나지는 않지만 어쩌다 몇십 년에 한 번 혹은 몇백 년에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1: 네, 세 신선이 오래간만에 만났군요.
0: 네, 만날 때마다 세 신선은 제마다 제 자랑을 늘어놓다가 마지막에는 끝내 서로 제 대방을 질책하면서 팽팽한 기분에 휩싸인 채 헤어졌습니다. 그러니 세 신선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꺼려했습니다. 지신은 봄에 오늘 산신과 몰신이 어제날 신선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몇 번 만났을 때 지신이 몰신을 질책했습니다. 그 몰신어른 의하여 살찌고 기름진 내 땅을 뭉척뭉척 떼어가는가 말이오. 그냥 그 수작을 하다가 상제한테 고발하겠다. 그 말이 뭐라고요? 나를 고발하겠다고? 그래 물이 불어 땅을 마구 떼어가는 것이 나의 탓이란 말인가? 몰신은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래 어른이 내 땅을 떼어가지 않고 누가 떼어가는가요? 지신은 계속 질책했습니다. 내가 땅을 떼기가 좋아서 떼간 것이 아니라 저 산신이 고리 물을 몽땅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몰신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어디 내 탓인가요? 하늘에서 비를 너무 많이 내려보내는 것은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강물이란 불어나면 자연이 물꽃이 좋게 길을 내놓으라 땅을 떼어간 것인데 어른께서 물길을 막지 않고 말고 마땅히 길을 내줘야죠. 땅을 떼어간 것은 부득이한 경우이라니까요. 산신은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새 신선이 밤마다 이렇게 서로 대방이 탓이라고 질책까지 하다 보니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오래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급급히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새 신선은 자기 말에 다 도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0: 네, 하지만 오늘 우연하게 만난 새 신선 함께 다니면서 물구경을 했습니다. 몰신 어른이 강물을 제법 잘 다스렸군요. 근내의 땅과 산이 다 재난을 들쑤지 않고 말이다. 산신이 이렇게 몰신을 제하했습니다. 아무렴 몰신 어른께서는 물을 다스리는데 큰 힘을 드렸군요. 지신도 몰신을 칭찬했습니다. 야, 이들 세 신선은 깊숙한 산소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산신 어른께서는 산을 다스리느라 노력을 다했군요. 몰신이 또 산신을 제하해 나섰습니다. 산을 잘 다스리는 산신 어른이 제가 이만저만 아니군요. 지신이 이렇게 또 산신을 칭찬했습니다. 새 신선은 압록강을 따라 내려오며 강량 안의 땅을 구경했습니다. 난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땅을 잘 다루는 어른을 처음 보았소이다. 지신 어른 그간 수고를 많았습니다. 산신은 지신을 칭찬했습니다.

0: 사실 내가 봄에 지신들은 땅을 잘 다스리게 노력을 다 몰아본 것이라니까 모세는 또 지신을 제하했습니다.
1: 네, 세 신선이 서로 각자의 오점을 칭찬하는군요.
0: 예, 이때 지신이 손에 든 보자기를 풀어놓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셋이서 여기서 술을 마시는 것이 좋겠는걸요. 그 말에 지신이 생각이 내 생각 같구만 말을 마친 산신도 등에 띄었던 보자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글쎄, 우리 생각이 모두 한 값으로 흐르는군요. 나 역시 진작 그렇게 생각했지요. 물신도 등에 띄었던 보자기를 풀어 헤치었습니다. 이들 세 신선이 가지고 온 술과 음식으로 술상을 차리니 너무도 풍성한 조안상이 되었습니다. 음식으로는 여러 가지 맛나는 떡이 있었고 들짐승 고기와 맛 좋은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가 재미있게 모여서 술을 나누기 위해 한 잔을 비우자요. 제일 좌상인 산신이 제의했습니다. 자, 한 잔 비우자요. 지신과 물신도 따라서 잔을 들었습니다. 새 신선은 오래간만에 만나 마시는 술이라 술맛이 좋았고 기분도 상쾌해 났습니다. 한동안 권크니 작크니 술이 몇으며 돌아가자 술기운이 도도해졌습니다. 사실 내가 지난번 물신 어른들을 질책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응당 다시를 때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물신 어른이 땅을 떼갔다고 질책했으니 량례를 바라오다. 지신은 물신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천만에요. 나 역시 제 집안을 잘 다루지 못하고 산신어른 탓이라 질책했지요. 산신어른 곱게 생각 마시래요. 목신은 산신과 지신을 보고 사과를 했습니다. 나도 다스려야 할 고물 수를 다스리지 않고 지신어른 탓이라고 함부로 질책했으니 모두 피차 일반이지. 우리 서로 양해를 구하자요. 산신은 지신과 목신 앞에서 양해를 빌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요. 이후 우리 셋은 자주 만나 잘못 다스린 것을 바라잡으면 지내자요. 지신이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고 산신과 목신은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 새 신선이 만포시간 곳을 만포라 부르게 된 뒤 이곳에 사람들이 터를 잡고 집을 잃어버렸지만 계속 만포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까칠하게 솟아있는 베란보에 자리 잡고 있는 새 검정은 오늘도 르누만 사태를 보듯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수 경치가 유난히 화려하고 먼 옛날부터 관습 8경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새 검정 루강은 암록강 중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만포시 새 검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 옛날 암록강 중류 강 기슭에는 큰 고을이 있었는데 이 고을에는 키가 구척이 되는 장수가 방어사로 부임되어 왔습니다. 그 방어사는 말타기, 활쏘기, 창, 검 다루기 등을 망라해 모든 것이 출중하였습니다. 방어사는 싸움판에 나가기 전에 먼저 장검을 압록강 물에다 깨끗이 씻은 뒤 싸움판에 나서곤 했습니다. 그러면 장검의 윙윙 무서운 소리를 내고 했는데 그 기세야말로 대방한테 큰 위협을 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어사는 장검을 씻지 않고 싸움판에 나갔습니다. 방어사가 적군의 대화를 살펴보았는데 살기가 흉흉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놈들한테 위험을 보여주려고 방어사가 장검을 내어들었는데 장검은 소리를 속되어 전혀 없이 제어를 하였습니다. 필경 쳐들어오는 놈들이 지형이 익숙하지 못한지라 끝내 패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놈들은 어디론가 뿔뿔이 살 길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이번 싸움은 비록 큰 싸움이었지만 방어사는 군대를 지하여 쳐들어온 놈들을 물리쳤습니다.
1: 네, 싸움에서 승리를 했네요.
0: 네, 싸움이 끝난 뒤 방아선 압록강에다가 장검을 씻었다. 다른 장수들도 장검을 씻었습니다. 이제부터 싸움을 하기 전에 압록강물에다 장검을 꼭 씻도록 하고 또한 싸움이 끝난 뒤에도 장검을 씻는 것을 절대 잊지 말도록 하여라. 예, 방아사님의 령에 쫓겠나이다. 장수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방아사의 령이 내려진 뒤 장검을 꼭꼭 씻고 싸움판에 나가기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여러 장수들이 장검이 씻은 곳인 압록강 기슭에 서 있는 바위에다 큼직한 루강을 짓고 새 검정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도 신즉 검을 씻은 정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0: 바꾼이 살았습니다. 최서방이 쓰라에는 모남 동네가 있었는데 이름은 불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최서방의 부녀의 살림살이는 구차하다 보니 집안에는 서발되는 막대기를 마구 내어저어도 거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모와 자식 사이 사랑은 너무나도 극진한 사이였습니다. 불관은 여나무살 먹자부터 아버지를 따라 일밭에서 밭일도 했고 동네를 다니면 남의 집이 돼지몰이 발방아찧기 기매기를 망라하여 가지가지 사기를 해오면서 그날그날을 살아갔습니다. 애야, 이 내 애비가 구차하니 너도 따라 고생을 하는구나. 내 나이에 서당에 다닐 때가만. 제서방은 딸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기뻐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장차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새 집도 사고 새 옷도 사겠어요. 불관은 웃으며 아버지를 위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서방은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자리에서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불관은 아버지 병을 치료해 보고서 매일 동분서주 하였지만 돈을 꿀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 네,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자면 돈이 있어야겠죠?
0: 네, 어느 날 마음속에 온 이웃들이 조금씩 쌀을 가져다 주면서 산에 약초를 캐다 다리어 아버지한테 대접시켜보라고 불관이한테 알려주었습니다. 불관은 어린 여자애였지만 무서움도 마다하고 먼 산에 약초를 캐다가 정성들여 다려서 아버지한테 대접시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던 무당 할머니가 불관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무당 할머니는 불관이가 청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병치료에 딸이 정성이 너무도 지극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무당 할머니는 속으로 불관이 정성이 너무도 어여뻐 생각되어 일부러 찾아와서 구슬로 최서방이 병을 떼주려는 것이었습니다.
1: 네, 무당이 병을 치료할까요?
0: 네, 최서방이 병세를 지맥하고 난 무당 할머니는 구슬을 시작했습니다. 남문 열어놓으라, 복문 열어놓으라, 간악한 악기야, 여기에 붙어있지 말고 복문으로 나가거라. 최서방 구명이요. 무당굿은 얼마 동안 이것이다가 끝났습니다. 할머니, 아무쪼록 이렇게 도와줘 고맙사와요. 불관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고마울 건 없다. 사흘 후면 내 아버지 병은 인차 나아질 것이니 근심 말거라. 말을 마친 무당 할머니는 불관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지나고 엿새가 지나갔지만 최서방의 병은 그냥 낫지 않았습니다. 애야, 듣자니 저 뒷산 골짜기 외따로 서있는 국사당원에 관세음 보살이 계신다더구나. 행여나 그 보살님한테 찾아가 매일 기도나 올려보려구나.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네, 불관은 뒷골안에 있는 국사당에 찾아가 아버지 병이 하루빨리 나아지길 빌었습니다. 불관이가 이렇게 매일 국사당에 다니며 아버지 명복을 빌어봤지만 병은 나아질 대신 점점 더 위중하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서방은

0: 딸 불가를 조용히 불러 옆에 앉혀놓았습니다. 야야, 나의 병은 이미 경각이 이른 것 같구나. 내가 구촌으로 가기 전에 너한테 알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디 들거라. 그 말에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병을 꼴뗄 수가 있으니 그런 말씀 마세요. 불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나으린 너를 두고 홀로 저 세상에 가다니 나의 심정인 줄 오죽하겠느냐? 최서방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야야,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네? 불관이 두 눈은 희둥그레졌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느라면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절대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마을 꼭지를 떼고는 최서방은 지나온 이왕 지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 네, 어떤 이왕 지사가 있는가요?
0: 네, 최서방은 어려서부터 양부모를 여의고 혼자서 빌어먹으면서 자라다가 동네에 있는 오천진의 돼지머리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천진의 집에서 매일 욕도 먹고 매도 맞으며 잔뼈를 굳히며 자라났습니다. 애야, 내가 우리 집에서 일을 잘하면 나한테 마음씨 고운 색시를 하나 얻어주마. 그러면 너희들도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키워라.

0: 때가 지나가고 달이 바뀌오니 최서방은 여자의 손목도 만져보지 못한 채 늙은 서방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동네에서는 그한테 최서방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천진의 집에는 빚 대신 끌려온 어린 처녀가 있었는데 이름은 옥녀라고 불리웠습니다. 옥녀는 늘 자기 같은 처지에서 일하는 최서방을 동정해주곤 했습니다. 이에 최서방은 옥녀를 간지 덕지하게 여겨오면서 오천진 여가 보지 않을 때 서금원이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1: 네, 최서방과 옥녀의 처지가 비슷하니 서로 동정하게 되는 거죠.
0: 예, 마침내 이들 사이에는 그만 정력하게 된 것은 된 것을 오대감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가난뱅이 그 놈들끼리 정리들어서 희닥닥 거리니 이걸 어디 대겠느냐. 오천진 이렇게 마누라한테 말을 건넸습니다. 글쎄 가만히 볼라니 어지간한 그런 사이가 아닌 것 같군요. 오천지 마누라도 이렇게 남편한테 기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천지는 최서방한 걸어 큰 거울 갔다 오라는 신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동네에서 거울에 갔다 오자면 빨리 갔다 와도 다시는 잘 걸리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오천지가 주는 편지를 가지고 거울에 갔다가 다시만에 돌아오니 웬일인지 그 옥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내가 어디로 갔길래 보이지 않을까? 최서방은 속으로 몹시 궁금했습니다. 허나 오첨진의 식구들과는 감히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 네, 오첨지가 수작을 피운 것이죠?
0: 네, 이렇게 며칠이 지나갔지만 최서방은 옥녀가 보이지 않은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서방은 옥녀가 대신 일하러 들어온 아줌마한테 들어서야 오첨진의 녀가 옥녀를 타고장에 있는 어느 기생집에다 높은 값으로 팔아먹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최서방은 다시는 옥녀를 만나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오첨진의 소한테 달구지를 메어가지고 리바트로 나갔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 기움을 한창 메고 나니 어느덧 정신생활이 되었습니다. 최서방이 달구지가 있는 밤머리에 가니 달구지에 웬 어린애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최서방은 너무도 뜻밖이라 멍해서 어린애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천초박에 쌓여서 단점에 든 어린애는 내 자애였습니다. 누가 없나요? 누가 없네요? 최서방이 사람을 찾았지만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헌천을 헤쳐보니 그 아기 품에는 흰 종이에 글 몇 자 써 있었으나 일자 무식인 최서방은 무엇이라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서방은 어린애를 안고 달구지에 앉은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김해로 간 내가 어디에서 이런 애를 안아왔느냐? 냉큼 애를 돌려가거라. 우리 집에다 계집애를 두면 절대 희살다. 오첨지는 최서방을 보고 둥방울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최서방은 겨우 어린애한테 군 감자를 시켜서 먹이며 하루 저녁을 지냈습니다.
1: 네, 오첨지네가 여자아이를 재수 없는 아이로 여기는군요.
0: 예, 이튿날 최서방은 어린애를 얻은 자리에 두고 오겠다고 오첨지한테 말한 뒤 오첨지는 집에서 뛰쳐나와 다른 마을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애기 엄마는 어디에 있길래 애비가 안고 다니는가요? 내 마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으면 최서방은 네 글쎄 애기 엄마가 며칠 전에 병석에서 저 세상으로 갔다 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최서방은 살아서 한니 거짓말 한마디 해보지 못했지만 늙은 노총각으로 아내도 얻지 못하고 딸애를 안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슬쩍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최서방은 뛰쳐나오기 전 어린애를 얻은 원자리에 놓아두자고 생각해봤지만 어쩐지 펄은 장천의 후원이 내려다보는데 어찌 어린애를 죽으라고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고 생각한 나머지 어린애를 살리기 위해 오천진의 집을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아내는 얻지 못했지만 자식이야 꼭 길러 아버지가 되어 봐야겠다는 욕망에서 이 동네 저 동네로 살 길을 찾아다니던 끝에 압록강변에 자리 잡은 한 동네에 와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던 길에 품속에 간지가 되었던 백지를 꺼내서 서당 훈장한테 봐달라고 청을 들었습니다. 이 백지는 아기 품속에 있던 백지였습니다. 애의 이름은 불관이라 지어달라고 쓴 애애미 부탁이군. 그리고 애기 출생월일을 알려준 글씨에 서당 훈장은 최서방한테 백지를 넘겨주면서 대답하였습니다. 이래하여 최서방은 애기 엄마 요구대로 딸애를 불관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1: 네, 불관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였군요.
0: 예, 그대 7, 8년 지난 뒤 듣는 뒤에 의하면 어느 한 고을에 사는 여기생이 오첨지가 사는 동네에 찾아와서 그 불과 하느라 여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갔던 이야기.

0: 이를 드렸습니다. 예, 불가나 그 후 내가 너희 어머니를 찾자고 사처에 수송내 보았지만 도대체 어느 고려사는지 길을 찾을 길이 없어서 너를 지금까지 겨운 것이다. 그 말에 아버님 제가 그래 기생이 딸이란 말씀인가요? 불가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마도 그런 것 같구나. 불가는 그제야 사실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애야 내가 저 세상에 가기 전 너를 너희 어머니한테 보내자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죽게 된 너한테도 어딘가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을 마친 최서방은 불관을 홀려 남겨둔 채 조용히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나를 두고 가면 어쩝니까? 불관에는 마음씨가 온 이웃 사람들이 방조하에 그 아버지를 사냥한 묻었습니다.
1: 네, 최서방이 불쌍하게 세상을 하직했군요.
0: 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불가는 16살을 먹었습니다. 불가니 용모는 이쁘기 거지 없었습니다. 돈 있는 부자들은 불가니 예뻐진 것을 보고 첩으로 삼자고 중매를 불가니한테 보내곤 하였습니다. 허나 불가니는 중매꾼들을 보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니의 부락은 좀 크다 보니 돈 많고 세력 있는 그 큰 부자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이 제일 많고 세력이 제일 큰 황씨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온 불락치가 황대감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황대감도 불관을 첩으로 삼자는 심산에서 돈과 비단천을 뇌물로 준비하여 불관이한테 찾아왔습니다. 예, 불관아, 내가 황대감 네 문전에 들어가 넷째 첩으로 되면 그야말로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드는 격이다. 그러니 이 뇌물을 바꿔라. 황대감 네 하인이 불관을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따위 소리는 싹 거두치어요. 그래, 내가 뇌물보다 못하단 말인가요? 썩 물러가세요. 불관이는 황대감 네 하인을 내쫓았습니다. 쫓기고 돌아온 저 하인한테서 이 소식을 듣고 난 황대감은 길길이 뛰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가난 맹인년이 그래 몸값이 그리 대단한 건가? 어디에 두고 보자. 양반들이나 부자들은 돈과 세력을 믿고 불관을 처벌로 삼자고 얼리고 닥치고 하면서 자주 뇌물을 보내왔지만 불관은 모두 밀마가 버렸습니다.
1: 네, 불관이가 견결하군요.
0: 네, 그런데 불관의 동네는 세째 연속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여 가난한 백성들 굶어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 앉아서 굶어 죽을 바에는 아예 부자집이 그 썩어난 쌀뒤주나 털어먹자고 생각한 사람들은 모여서 황대감 내 쌀뒤주를 털었습니다. 이에 바빠맞은 황대감은 하인을 시켜 사람들을 먹다 못해 쌀뒤주를 털리고 말았습니다. 쌀뒤주를 털리고 난 황대감은 고을원한테 찾아가 쌀을 털어간 이 가난뱅이들 일일이 붙잡아 감옥살을 시켜달라고 뇌물을 주면서 청을 드렸습니다. 가영은 세상에 별난 고요놈도 다 있다. 고을원은 즉시 포도를 풀어서 황대감 내가 사는 그 부락으로 사람을 잡으려 보냈습니다. 포도들은 황대감이 이사에조차 수임을 받는 사람들을 붙잡아 물매를 안긴 뒤 옥에 가두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옥에 갇혀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몇 포졸들이 불관을 붙잡아자고 찾아왔습니다. 어째서 아무 사람이나 붙잡는가요? 나는 관가에 아무런 죄도 저진 일이 어리 눈길을 피하여 몰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면 산열매를 따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마셨습니다. 불관에는 산속에서 숨어 다니다가 한 곳에 이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집이 있었습니다. 산속에 무슨 집일까? 웬 사람이 사는지 먹을 것이나 빌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불관에는 집 주변이 숲속에 숨어서 그 집을 한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집 안에는 이따금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얼마 동안 지난 뒤 집안에서 년화하신 할머니가 여자와 남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할머니의 옷차림새는 비군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다른 식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불관에는 마음을 놓고 그 집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찾아온 길인가? 비군이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혼자 몸이어서 속세를 떠나 살아보려고 살 길을 찾아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불관에는 비구니한테 자기 불운한 신세를 털어놨습니다. 글쎄, 듣고 보니 신세가 여감은 험악하지 않군. 그럼 이 절에 있으면서 차차 살 길을 찾아보시나. 비구니는 잠시 불관이가 절에 있으려고 선선히 응낙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불관은 비구니한테서 병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1: 네, 불관이가 시름을 놓고 살아갈까요?
0: 네, 그런데가 이태가 지난 후 황대감은 돈을 명의해서 사처에 수소문하여 불관을 찾았는데 이 절이 왔다가 사람들한테서 불관이가 허술한 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대감은 두 하인을 절에 보내어 불관을 붙잡아 갔습니다. 불관은 이렇게 붙잡혀 고스란히 황자가 만태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 뒤

0: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발이 몹시 아파서 걷지 못하겠으니 천천히 가자요. 불가능 일부러 청을 드렸습니다. 이는 그래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틈에 달아나려고 그 말에 제가 어떻게 달아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글쎄 내 눈이 달아나면 그 앞에서 어디를 달아날 테냐. 그럼 천천히 걷자. 이들 셋은 천천히 걸어서 압록강변에 있는 벼랑까지 왔습니다.
1: 네, 불관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0: 네, 불관이가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니 밑으로 검푸른 압록강물이 소용 돌이치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세상에 숨어서 살자 해도 숨어 살 꿈마저 없구나. 차라리 아버지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불관은 두 하인이 주의하지 않는 통을 타서 청길벼랑에서 압록강 물에다 몸을 던져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광경을 본 두 하인은 너무도 뜻밖의 생긴 일이라 어리벙벙하여 멍청이 서 있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돈 많고 세력이 센 부자나 량반 관가에 맞서다가 끝내 강물에 몸을 던진 불관의 불안 처지를 깊이 동정하여 그가 자결한 바위를 락화암이라 부르면서 지금 큼직하게 글까지 썼는데 그 피눈물 어린 이야기가 전설처럼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38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자란 그 땅, 가족과 함께한 그 시간, 그리고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일 것입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김은연 가수가 부른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백신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영군 가수가 부른 백신 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분, 바로 부부입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0: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1호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이 이제 우에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의 내용 가운데서 그 특수성을 진일보과 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희 박사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각을 싸면 15각을 줍니다. 100% 물으러 주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는 제품이가 홍남광치료이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홍광치료이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남색광까지 포함하는 특수한 치료이기인데요. 이 치료이기는 먼저 홍광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치료이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광치료이기 여기에 대해서는 홍남광치료이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다른 집에서 들어오기도 어렵고 이런 걸 우리가 아주 쉽지 않게 이거 들여왔는데요. 가격적으로도 먼저 다해서 홍광치료이기 그 배수의 그 가격에 거의 달한다는 이런 우수한 제품입니다. 일단 써보겠다면 저희들 이야기가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의료기기가 따라가는가 하며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천희 박사는 15각에 15각에 홍남광치료이기가 따라가고 세신이로는 10각에 10각이 따라가면서 홍남광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명서방은 12각에 12각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지요. 그리고 홍남광치료이기가 따라가니까 이때 병균 가격들은 모두 3분의 1 가격 이 정도로서 따라가게 돼 있으면서 홍남광치료이기가 따라가니까 홍광치료이기 2배의 효과 이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떤 효과를 보게 돼 있는가 하면 홍남광치료이기는 특수합니다. 이런 치료이기는 지금 시대가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서 불편한 걸 아주 안전하면서 다각도로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그 이기가 필요한데요. 먼저 홍광치료이기는 바로 노벨상까지 받은 하버드대학의 연구 성과로 나왔습니다. 홍남광치료이기는 그보다 두 배의 효과를 본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약에 그럼 어떤 치료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보통 지광치료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뭐 우리 쉽게 말하자면 노인방 같은 거 치료할 때도 지광료법으로서 그거 보증 같은 걸 다 없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홍남광치료이기를 하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항균소 약물이 치료 효과보다 배의 이런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면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항균소 배신 만신 같은 것은 그거 다 실험해야 되지만 해도 홍남광 치료이기는 직접 어느 부분이 아프게 되면 거기에다 대고 딱 조이면 인유가 접수할 수 있는 그 파장 그 정도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600부터 700남이 그 파장으로서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안전하면서 치료 효과는 높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일단 이걸 쓰게 되면 면역력이

0: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컴파치면 컴파치, 그 외에 어디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아픈데, 그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아픈데, 어디든지 홍남강 치료에게는 딱 누워서 이렇게 그거 조이게 되면 완전히, 아, 앉아서 그게 그 원래 그 판 같은 그런 소래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앉아서 원래는 홍강 치료이긴 있었는데, 홍남강 치료이기도 사용법이 비슷한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우리 홍님이 천이강살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부위 와서 예,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보러 예, 쓰는데 용도 쓴다 꼼짝 못하고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이래된 게 이전에 바깥에 나가 운동이라 한다.
0: 그 정도까지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그런 효과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바깥에 나가 운동도 하지. 그 다음에 이 팔도에 두리고 댕기댕기 지금 이제 어깨 있는데 그지 올라갑니다.
0: 예, 대단하죠.
2: 이 발뒤쪽도 신 쭉쭉쭉쭉 굳은 게 계속 발뒤쪽도 들고 예. 용 좋습니다. 이 천지박살 쓰니까 이 중포에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0: 중포에는 알았습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조절해주고 후유증을 제거해주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빠릅니다.
2: 예, 그래 선생님 한 가지 담합시다.
0: 예.
2: 우리 또 저기 오빠 있으니까 예. 이 그런 이전에 강경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다 나서서 한반도 재발 아이하고 지금은 괜찮다는데 어제 또 부위 왔다니까. 예,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나 예, 지금 부위 왔다면서 예. 근데 이 팔다리라 쓰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에 왔는데 그렇게 부위 왔다고 그랬답니다. 그래 내 지금 이 약을 대접시키면 어떻게 했는가 안 해겠다.
0: 천이박사를 빨리 대접시키시오. 천이박사 네, 빨리 쓰면 됩니다. 이제 금방 왔으니까 이 천이박사를 쓰게 되면 다시 중풍이라는 거는 오늘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적당하지 못하다면 내일 있다고 오늘 있다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제품 빨리 시작하면 천이박사는 중풍에는 명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CAMP 기술 자체가 완전히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이런 그 기술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게 지금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강경화에는 괜찮죠?
0: 아, 이렇습니다. 간에도 좋습니다. 여기 나온 게 네. 많은 그 성분들 자체가 간에도 유조한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완전히 시름 나도 됩니다. 예.
2: 예, 그리고 치료기에도 받아서 써도 괜찮죠? 예.
0: 아, 그렇죠. 치버치라이, 예. 심장 치버치라이였다면 다 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대부분이 세심히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게 자꾸 귀에서 소리도 나면 이 허리 다리도 아픔이 특히 밤에 소변 타수가 잦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래서 내 지금 세심히로 써봤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아진 게 알겠습니다.
0: 아,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세신으로 우수한 제품이죠. 콤파츠 위주로 해서 콤파츠 오장을 관리하니까 어느 기관이든지 좋은 효과를 보는 게 세신이랍니다.
3: 그냥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고 허리 다리 아픔이 걷기 바쁜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예.
3: 특히 소변 타수 같은 것도 좀 많이 주니까 사람 지금 잠도 제대로 자니까 좀 정신이 납니다. 지금.
0: 아, 그럼요.
3: 대분이 할때 좀 배달받자고 된다.
0: 예, 세신으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특사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 세신으로는 열곽 주고 홍남강 치료이기 홍강 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보는 게 홍남강 치료이기를 합니다. 우리 가시광선에 적등, 황덕, 청남자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개 광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는 지금 아주 새로운 발견입니다. 아주 좋은 이력이가 따라갑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이모가 예, 중풍이 와서 예, 이거 1년 썼습니다. 1년 썼는데 어떻게 썼는가 하면 예,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나와 인사 쓰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천이 박사를 쓰셨다 그 말씀이죠?
4: 예, 예. 어느 장에 와서 예, 말을 못하더니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그 비뚤어진 입이 어떤 완전히 돌아서고 그 오그라진 손이가 지금은 왼손이가 오그라졌는데 어떤 다 풀렸습니다. 풀렸었습니까?
0: 예, 그렇죠.
4: 그리고 예, 하품을 자꾸 하던 게 하지 않고 어제는 집행이 지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0: 예.
4: 너무 좋습니다. 이 천희 박사가.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세심 1호는 내 동생이 지금 쓰는데 내 동생이 정황은 지금 어떤 정황인가 하면 눈이가 항상 부었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이 나고 이래서 쓰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눈이 부은 증상이 어제는 완전히 잃었고 눈물 나는 것도 완전히 잃었답니다. 어제는 1년 썼습니다. 세심 1호도.
0: 예.
4: 그래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아주 좋은 이야기라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이번에 그 저 기계 있지 그 뭔가 우리
0: 예.
4: 지금 그
0: 홍남강 치료기
4: 예. 네 중풍이 와서 그거 이번에 가져오겠다 합니다. 가져오겠다 합니다.
0: 예.
4: 약도 아무래도 써야 되지. 약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달 받자고 그랬잖아요.
0: 이 치료기는 먼저번에 홍강 치료기 두 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여기 서술에 그래 설명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 그리고 여름으로서 불편을 당하는 콤파지 허한 분들한테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 소변이 잦은 분들, 그 외에 뭐 머리 그 두통이 많이 생기는 분들한테 너무 좋습니다. 혈압도 조절받고 혈당도 조절받는데 너무 좋은 1호기기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5: 예, 저도 천이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5: 예, 오늘 한 1년 반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오, 예, 잘 쓰셨네요.
5: 썼습니다. 예. 예, 이거 쓰기 전에, 네, 제 좀 이 신경이가 이게, 어쨌든 좀 다른 사람보다 영이 예민해.
0: 아, 예.
5: 예. 그래서 자그마한 무슨 일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0: 쉽게 자극받게 됐죠.
5: 예, 예. 쉽게 자극받으면 가슴이 짱하니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후들후들거리며 잠도 잘 못 자고 예. 게다가 이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어제 이 심장이도 자관 잠 못 자는 게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0: 예.
5: 예, 이 가슴이 계속 후들거려서 심장이 아프고 계속 달고 있고 예, 그랬는데 크게 효과를 못 봤단 말입니다.
0: 그렇죠.
5: 여러 해를 이렇게 잠을 여러 해 한 5년 못 잤어.
0: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만병을 불러오는 게 잠을 못 자는 과정입니다. 바로 뇌혈관에 네. 상당한 문제점이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5: 그렇게 얘 자지 못하니까 얘 진짜 근이 팍팍 내리지. 그다음 거기다 가슴이 더러워 간에 소화 안 돼가지고 얘 밥맛이 없지 하니까 근이 팍팍 내리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니까.
0: 그렇죠.
5: 그래서, 예, 그래서 한 5년 이렇게 고상하다가서리네, 이 천이바사 이렇게 우연히 방송 들어본 게, 이 신경과 신경이 전달을 대단히 좋다고, 예,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예, 이거 접혀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거 먹으면서, 이게 혈압 조절이 수선 잘 되면서, 이렇게 가슴이 후덜후덜거리던 게 이 증상 없어지고 잠이 잘 오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5: 예.
0: 이게 수면제 아닌 수면제 효과. 수면제는 그거 오래 쓰게 되면 오히려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치매해가지고 이거 수면제 아닌 그렇게 신경계통을 조절해주는 좋은 제품이 천이 박사 아니겠습니까? 잠 잘 자는 예. 그 큰 해결이죠.
5: 예. 잠을 잘 자지 밥 맛있지 하니까 예. 근이 얹어놓은 상태에 돌아오고 예. 진짜 너무 좋습니다.
0: 예.
5: 날마다 나가 활동하고 예. 기분이 대단히 좋다 말입니다.
0: 예.
5: 이 마음이 그래서 편안합니다. 누구 뭐 이라겠어 뭐 이라고 그래서 뭐 그래서 내 그래서 생각들이 자관 이게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대단히 좋다 말입니다.
0: 예.
5: 예. 그래서 예.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0: 예.
5: 근데 이번에 그 이력이가 또 특이한
0: 흥랑강 치료이게 특수한 이력이게
5: 예. 예. 예, 좋다지 할까 되네. 어쨌든 이래 그냥 먹기 위해서는 약도 배달받고 그 건강 이력이를 가지려고 해. 그래서 나였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501-7766 전화 넣으세요.
5: 예, 501-7766.
0: 예.
5: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교류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저는 저 눈약, 이 냉큼한 눈약 어떤 반반이 썼습니다.
0: 그래요.
6: 예, 이 백내장으로 인해서 예, 눈이 크고 앞이 부엥 이제 안개인 것처럼 잘 배우지 않고 한지 나가면 눈물이 자꾸만 나고 예. 그리고 눈, 꼬미가 어떻게 많이 지고 등으로도 다 피라는 게 아, 눈에 예, 이 피가 지고 눈이 가람이 예, 이랬는데 지금 내 이거 어서는 반년 구두를 쓴 다음에 내 배우는 게 완전 잘 됩니다.
0: 아, 대단합니다. 제품이 모두 그렇게 인정합니다.
6: 예, 부위 어떤 게 다 부서지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뭐니까 눈물이 나거나 눈곱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완전히 없습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예, 큰 문제 해결이죠.
6: 영 편안합니다 지금 약 쓴다며 지금.
0: 예, 눈병실에서는 명서방입니다. 예, 예. 예,
6: 약 쓰던 동안은 나 약도 많이 써봤는데 예, 원래 수술할 거 수술 안 하고 내 지금.
0: 그렇죠. 나는... 그 정도에 다음 수술 받아야 되는데 서희로서는 완전 그 길밖에 없습니다.
6: 예, 그런데 아닌 게 이 약을 딱 쓰고 지금 수술 안 하고도 됩니다 지금 완전히. 예. 나 그래서 내 야 이런 좋은 약만 하실지에 좀 오래간 약 쓰려고 그래서 예, 오늘도 이번에 활동이랑 영 좋구만 예 이번에 저기 뭐니까 약도 또 많이 주고 그 홍광 저기 뭐 남기계
0: 홍남강 치료이기 예
6: 남기계로 예, 지금 새로 나온 게지 이번에
0: 새로 나온 겁니다 예 예
6: 어 네 이번에 이 기계로 한번 각 또 하는 기계도 주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0: 어 그렇죠. 이 기계는 몇천 원 하는 상당한 이런 1억 기계입니다. 보통 1억 기계 아닙니다. 이거 쟁취한다는 게 우리 쉽지 않았습니다. 예.
6: 예, 예. 약도 원래 또 써야 되지 않을까 기계 거지가 뭐 안 줘도 되는데 저것까지 얼마나 좋습니다.
0: 그렇죠. 이번에 특수한 활동입니다. 예, 예. 예
6: 오늘 저녁 12각 전에 배달 받기시다.
0: 예, 1억 기계가 많지 않다고 요 잠깐 하는 우대 활동에 속한다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6: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7: 예, 천리 박사하고 나눠 넘었은 지 1년 반 넘습니다.
0: 아, 그래요? 아유, 예. 대단하게 잘 견제하세요.
7: 천리 박사, 이렇게 이게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확실히 정말 그게 노벨상 받은 게 다르긴 다른데 어째 그런가 하면 예. 이 경력이 그래서 없다 못해. 그래서 걔 심장이 좀 답답하고 예, 기분이 그래서 어제 뭐 자체들이 있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기능이 좋아지니 그다음에 정신 맑아지기도 서서 며칠 해야 돼서 벌써 예
0: 바로 그렇죠
7: 예 약은 어쨌든 요약이 좀 예 다른 약만 좀 특수한 요가 비밀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수하게 미묘하게 요게 묘하게 좀 예 사람이 병 그는 치유하더라 말입니다 요약이 예.
0: 미료수의 강한 제품입니다. 중코연의 예, 그래. 예, 원사의 처바이고 예.
7: 예, 글쎄, 그랬거나, 그게 되게 또 오늘 좋았으니까. 예.
0: 그렇죠.
7: 그리고 또 맥이 나고, 예, 또 그 다음에 한 번씩 먹고는, 이렇게 뭔가 조금 나가, 저녁이라도 이렇게 조금 걷기 다음에, 조금 걷자 하면, 예, 전제 더 걷게 된다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원래는 이만큼 걷자 했는데 예. 저만큼 걷게 된다. 그 말씀이죠. 예.
7: 예. 원래는 조금 걷고는 집이 돌아온 길이 또 있지, 그만큼. 그거 그렇죠. 다 알아서, 제대로 아. 알아서, 예. 맥이 제 신체에 따라서 그런데 더 걷게 된다면 우리 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래도 계속 걷다가 그 다음 무슨 가야 되겠다 하면 돌아오는 시간이 영 길다만 된 것도 이렇습니다.
0: 아 그게 묘하죠. 벌써 내 네, 신체가 그만큼 지시하고 있으니까.
7: 예, 이 약속이 저는 조금 걷고는 집에 올라간다면 땀이 난다만 땀부터 예. 벌써 맥이 없을까 벌써. 예?
0: 그렇죠.
7: 그러니까 예, 지금 아무 걸어도 예, 땀이 몸이 땀이 나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땀이 나면 또 언제 불편하고 옷을 또 벗어 입어야 되지 다른 거.
0: 예.
7: 어, 그래, 이 약을 그래 먹은 것도 영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도 맑아지고 기능력이 좋아지니까 이번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 한 봉들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리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세포의 신호를 세포내에 전달해서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이게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는데 한 가지 성분 조합 놓고 말하게 되면 좋을 리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항차 이번에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게 홍강 치료액이 두 배의 효과를 본답니다. 이런 치료액이 특수한 깨가 우리 일곱 가지 색깔 가운데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가서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데는 특수한 기계가 하는데도 딱 그게 딱 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도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노인님들이 사용하는데도 편리합니다. 여 이번에 우대 활동 열심히 잘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이러기까지 이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슬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

0: 허리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쇄신일호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너무 놀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처방 자체도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었고 석박사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록혈증 사슴이 핍니다. 빨리 돌았습니다. 효과가. 그리고 여기에 전록근이 포함돼 사슴이 전반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처방이 이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간 처방은 이걸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지금까지 없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32가지 진기중약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먼저 망가지는 부분이 우리 생각하는데는 심장이나 기타 부분의 소화계통이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지만 해도 먼저 망가지는 부분이 콩팥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콩팥 공능이 떨어지게 되면 오장이 문란에 오게 되어 있고 콩팥 공능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 공능이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심장의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이 몽땅 심장의 사구체 100만 개 좌우 각각 100만 개씩 모두 양 100만 개의 이런 사구체가 있는데 방울방울진 거기에 피가 멍 심장의 피가 몽땅 들어가서 그게 마치 체구멍과 마찬가지죠. 체구멍도 뭐 몇백만 개라 하기 어렵겠는데 그러면 체구멍 같은 데서 뇌활에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높임을 이제 위에서 여러분들의 효과성 말씀한 가운데 충분하게 나왔지만 해도 소화가 잘 된다. 추위를 타던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콩팥과 비장이 화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노연성 허리다리가 시끌고 그리고 다리가 나른해지고 곧게 세우기 힘들어지고 맥이 떨어지고 그 위에 소변차수가 작고 관절 마디마다 아픈 문제가 해결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열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그날도 청명이었고 그 산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음복을 하며 자리에 둘러앉아 있었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다. 그때는 할머니도 여전히 건재하셨다. 할아버지는 환갑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못다한 수명을 대신 사시는 듯 여든이 넘도록 마을에서 장수 노인으로 천수를 누리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셋째가 김선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호와 김리는 짜고배라도 잘들 살더라는 둥, 요즘 연길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의 통혼이 흔하다는 둥 아버지 눈치를 살

0: 비틀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에 땀을 쥐었다. 셋째가 말을 더 늘어놓기 전에 아버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도 한족 며느리는 안 된다. 아버지도 셋째의 속마음을 짐작하신 게 분명했다. 어쩌면 셋째는 이미 결혼 약속을 한 상태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내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남매 중 유독 셋째가 기모, 김니, 오누이와 가까이 지내더니 이제야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싶었다. 나는 그들과 나이 차이 많이 나서 몰랐지만 둘째와 막내는 그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막내마저 김니와 별로 어울리지 않았는데 오직 셋째만 그들과 친하게 지냈으니 셋째는 본디 마음이 너그럽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었고 한우도 우리 중에서 제일 잘했다. 그런 점이 이렇게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아버지는 더 이상 셋째의 별명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슬그머니 눈곱을 닦으셨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가장 무서울 때가 소리를 지르시거나 매를 드시는 순간이 아니라 말없이 가라앉아 있을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셋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아버지의 분노도 이해가 갔다. 나는 어릴 적 김호의 아버지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혼인했을 때 마을이 발칵 뒤집혔던 기억이 선명했다. 그때의 소란과 수군거림이 마치 세제의 일을 예견하듯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와 둘째는 모두 조선족 여성과 결혼해 각자 외지에서 살림을 차렸고 막내마저 지난해 한국으로 시집간 상황. 이제 셋째가 결혼할 차례였는데 이런 풍파가 일어난 것이다. 셋째는 산소에서 먼저 내려갔고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저녁때가 한참 지나서 마을 어느 친구 집에서 혀가 꼬일 정도로 술을 마시고 돌아와 한참 횡설수설했다. 정작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면서 중간중간 아버지의 눈치만 살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다. 그러자 셋째는 어머니를 보며 또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반 시간쯤 지나 셋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신발끈을 겨우 메고는 부모님께 대고 뚜렷이 말을 내뱉었다.
1: 할 수 없을겠구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도 내 혼자서라도 결혼을 해야겠구마.
0: 과연 셋째다운 행동이었다. 그는 언제나 신중히 헤아리기보다 일단 뛰어드는 성미였고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대가를 따지지 않고 먼저 시작했다. 그런 성격이 가끔 좌절을 안기기도 했지만 때로는 뜻밖의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어머니는 이놈아 한마디를 내뱉으며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안 된다 하고 외치셨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셋째는 휘청거리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다시 내게 시선을 준 다음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한 달 후 셋째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께는 이미 통보한 셈이었고 둘째와 막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알렸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나와 둘째 부부만이 참석했다. 막내는 한국에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오기 어려운 데다 아버지가 오지 마라 하시는 바람에 올 수 없다고 했다.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이 어떤 것인지 처음 경험했다. 신부 측은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많이 와서 자리가 붐볐지만 한쪽에 따로 앉은 신랑 측 상에는 우리 두 형제 부부와 아이들까지 도합 여섯이 앉았으니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셋째는 기분이 꽤 좋아 보였다. 내가 보기에도 재수는 이뻤고 시집 식구들과 인사할 때 조선말을 썼는데 그 말투는 완전히 서울말씨를 본뜬 듯했다. 게다가 여러 가지로 우리 시집 쪽 하객들에게 특별히 신경 써주는 느낌도 뚜렷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잘 살아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 며 어깨를 타도겨 줄 때에야 싱글벙글 웃으며 이쪽 저쪽 인사만 돌리던 셋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이 보였다.

그렇게 15년 세월이 흘렀다. 셋째의 딸이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중 입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둘째 아이는 아들인데 누이와 10살 터울이며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고 했다. 첫 돌에 보았을 때 셋째를 닮아 얼굴이 동그랗고 토실토실한 것이 모습에 답게 생겼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다. 대개의 남자애는 엄마를 닮고 여자애는 아버지를 닮는다지만 셋째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고르게 반반씩 나누어 가진 듯했다. 나와 둘째는 여전히 셋째에게 무언가 빚진 것 같은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다. 셋째가 고중을 중퇴한 데는 학교가 멀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시골에서 아들 둘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뒷바라지하느라 집안이 팍팍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부모님도 셋째가 그만둘 때 왜 강하게 말리지 못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다. 그래서일까 셋째가 부모님의 축복 없이 결혼을 했어도 우리 두 형제는 조용히 여러모로 도움의 손길을 보냈고 연락도 끊지 않으며 지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한족인 채수는 인간적으로도 셋째에게 잘 어울리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우 같은 마누라의 토끼 같은 자식이라 했던가. 채수는 꽤 용리했지만 동시에 착한 마음을 지닌 여자였다. 그녀의 꾀는 가정을 지키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에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왔으면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남의 집인가 뭐.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면서 아버지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묘 앞을 가리키며 아직 한두 자리는 더 쓸만하군 라고 했다. 자신도 나중에 이곳에 함께 묻히길 바란다는 뜻이리라. 때마침 훈훅한 봄바람이 불어와 파릇파릇 싹트는 대지를 오르스렸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나도 문득 산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버지가 지목한 자리 말고도 공간이 더 있긴 했다. 우리 삼형제까지는 누워도 될 것 같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서글퍼졌다. 이제 나도 머지않은 종말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구나. 나는 소변을 핑계로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와 셋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기지국이 멀어서인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 남의 집인가 뭐? 라는 아버지의 말은 이제 셋째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셋째의 가족 전체를 포용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만 용서한다는 의미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홀깃 아버지의 기색을 살피며 슬쩍 중정을 또 보았다. 셋째네 아들도 이제 곧 소학교에 들어갈 나이인데. 아버지는 표정이 밝아지지는 않았지만 더 굳어지지도 않은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옆에서 아버지를 흘끔 보시며 입을 삐죽하셨다. 어머니는 역시 마음이 여리셨다. 그동안 아버지는 셋째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셋째가 가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셋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반응을 전하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이라도 함께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비록 코가 떨어질 위험은 여전했지만 말이다. 아버님께서 이제 얼마 더 계시겠니? 살아생전에 풀어야 할 게 아니냐? 셋째가 야, 야 하고 연신 수긍하는데 제수의 목소리가 더 확고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아주버님. 역시 눈치와 슬기가 뛰어난 여인이었다.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에 나는 곧바로 셋째에게 연락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해드렸다. 아버지도 들으시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하니 어머니는 그래 잘했어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하고 헛기침을 하시며 안방에 들어가 누우셨다. 그것으로 이미 목이 나신 거나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기 전 셋째네 부부는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고향집 문턱을 넘었다. 차는 재수가 운전한 모양이었다. 오늘 청명을 맞아 처가 산소에 다녀오는 길인지 아니면 오래간만에 귀향의 담력을 키우려 한잔한 건지 셋째는 얼굴에 술기운이 선연했다. 그러나 부부의 표정은 밝았다. 셋째는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고 재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까지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세요 하고 정중히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셋째의 아들을 보시더니 마침내 굳었던 얼굴이 풀리셨고 미소까지 띄셨다. 어머니는 손자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우리 손주 어디 좀 보자 하며 무릎 위에 앉히셨다. 무거운 공기를 깨기 위해 나는 성묘 이야기를 꺼냈다. 셋째는 처가 산소에 다녀왔는데 최근엔 화장이 대세라 납골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 반나절을 기다렸다고 했다. 저녁 식탁에는 당연히 술이 올라왔고 재수는 아들을 데리고 식구마다 정중히 술을 따라 올렸다. 10여 년 동안 끊어졌던 발길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좋은 말만 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셋째의 아들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가 어느새 할아버지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아바이! 아바이! 하며 가져온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서 자랑하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까지 깨끗이 마친 재수가 셋째에게 눈짓을 했다. 이어 어머니 손을 잡아 아버지 곁에 앉히고 세 식구가 함께 큰절을 올렸다.
딸애는 고중 입시 준비 때문에 못 따라왔어요. 늦었지만 큰절 받으세요. 연습이라도 해온 듯 재수와 조카는 모두 제법 저를 잘하였다. 어정쩡 무릎을 꿇는 셋째보다는 나았다. 그보다도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풍경이 된 온 가족의 큰절에 나는 감동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재수가 차 트렁크에서 선물을 꺼내는 동안 아버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셨다. 야바이 고집통이 됐어는. 하, 이놈 제법 잘생겼구나. 아버지의 눈곱도 살짝 붉어져 있었다.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코까지 굴쩍거리셨다. 세월이 많이 갔구나. 나도 이젠 늙었나 보다. 며느리가 표준어를 잘해서인지 아버지는 사투리도 쓰지 않으셨다. 내가 옛날 생각만 했지 세상이 변하는 건 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술기운을 빌려 모처럼 긴 말씀을 하셨다. 곁에 앉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어가셨다. 얼마나 좋은가. 한정 며느리도 조선말을 잘하고 손자 녀석도 짜구배가 돼서 그런지 눈이 부리부리한 게 장수상이고. 굵은 눈물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래간만에 다시 본

아버지의 눈물. 그 모습을 보니 나는 코끝이 찡해나고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에게 근본이란 대체 무엇일까? 전주 김씨와 고향 함흥만이 아닐 것이다. 왜 아버지는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동시에 나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은 또 왜일까? 사람들이 모두 돈 벌러 떠나면서 점점 비어져가는 마을 때문일까? 아니면 모두들 외국이나 대도시로 진출하는 이 시대 때문일까? 나는 슬그머니 등뒤가 허전해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낮에 다녀온 그 산소를 다시 보았다. 속으로 아버지의 산이라 부르던 밭지경 같지만 풍수 좋다던 그곳엔 봄볕이 나스하게 내리쬐고 노루무레한 마른 잔디가 덮인 봉분들이 여러 보였다. 그러나 꿈을 꾸는 나는 예전처럼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다.

소설 아버지의 산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조례화 작사 박송철 작곡의 강화 최래른 가수가 부른 부부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감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지난 정을 노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듭니다. 리기순 작사 최군 작곡의 전용룡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입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병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천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랑강에 힘차게 울리고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삼,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이 기회를 빌어서 길태둥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내고 있는 강철수 주임 선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주임은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하고 주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둥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진찰 범위는 비교적 넓은데 하나는 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그리고 멘풍의 비문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기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 신저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그리고 흉막염, 인후염, 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하고 종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의 증후치료 이러한 말죠. 결절하고 종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강철수 선생이가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첨약을 제어드리고 또 한 말이죠. 환자의 그 병증에 따라서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특히 골관절계통질병 치료에서 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둥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중노년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말이죠. 허리 다리 아픈 병증에 대해서 우리 여해를 해봅시다.
0: 네.
1: 중노년 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다든가 다리 아프다든가에 이런 말씀들 하시고 계시는데 연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 허리 다리 아픈 병세가 말이죠. 60% 정도를 차지하고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프로수가 더 올라갑니다. 80% 이상으로 말이죠. 허리 다리가 아픈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요투 하는데 요추간판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데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수액이라든가 섬유환이라든가 연골반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조직들로 구성됐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섬유환이가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

0: 수액이 말이죠. 예. 섬유한 바깥으로 말이죠. 빠져나와가지고, 예, 압박, 말이죠.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보게 되면, 예, 자골신경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되게 되면 허리가 아프고, 예, 예, 이 아픈 증세가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예, 심지어 말이죠. 예, 발끝까지 말이죠. 예, 방사성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예,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예, 대소변에 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소변을 보기가 말이죠. 예, 힘들고. 어떤 분들은 또 예, 대소변이 말이죠. 예, 나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 실금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활동저해를 몹시 받는데 예, 좀 경과한 경우에는 예, 통증을 느끼면서 걸을 다닐 수 있는데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아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말이죠. 요트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그리고 예, 요추 관협착증이라는 이런 또 질병들에게 중노년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어느 날인가 요추관이가 말이죠. 협착 현상이 생깁니다. 졸바진단 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 주위에 있는 척수라든가 신경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말이죠. 이러한 조직들을 말이죠. 압박하고 자극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허리 다리가 몹시 아파나고 마비되고 절연하고 어떤 분들은 또 산산해 납니다. 냉해지는 말이죠.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느낄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노년 분들이 허리 다리 아픈 병증을 놓고 본다 할 때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허리 다리가 아픈 말이죠.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이 병증도 역시 연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허리 다리가 아픈 증세보다도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이 비율이가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예,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모이자겠는데.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예, 올해 위축적 위험으로 네 번까지도 약 먹었는데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 오늘.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2: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그러니까 우리 아는 친구가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요새도 진짜 그게 다 내려받아 이렇게 영 불편해 했다만 나게 그 강 선생님 강철수 선생님이 이래서 이 침도 여러 번 맞고 약도 여러 번 먹었다는데 효과 좋다는 이래가지고 오늘 내 친구 이제 그게 가려고 예약해달래서 그래 내 예약해서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수고하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 오늘 저기 그 박창호 선생님 예약합니다.
0: 예 어떤 정화입니까?
4: 아, 이 여름 잡아 땀이 너무 많이 나고 해서 뭐 약 한번 줘다 먹었는데 조금 효과 있어요.
0: 예, 예.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네, 예, 알겠어요.
0: 예, 건강하십시오.
4: 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저 길태병원 강철수 선생님이 예, 환자들이 병 많이 호가복에 치료를 한다 해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호가 많다니까 나도 그렇게 아픈 사람이에요.
0: 예예. 예.
5: 치료를 받을까 해서 그래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예. 예, 예. 예.
5: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박윤덕 교수님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허리 아프고 여지간에 어째 손에도 습지도 나고
0: 예.
6: 그리고 심장이 답답하고 해서 좀 첨예하고 좀
0: 예.
6: 불가하네 그럽니다.
0: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예, 아무 시간에 다 됩니다.
0: 예, 오전에 이분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6: 수고하세요.
0: 예.
1: 남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네.
7: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7: 네, 저는 저, 그, 이쪽 위 쓰리고,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번에 그 음식을 먹으면 어쩌든지 떡 맥힌 것도 이렇지. 그래서 그 약도 좀 그 뭐 병원 약인데다 그 여기 그런 약반 약이랑 많이 써봤는데 아이 돼서 그 저번에 그 동네 소개로 그 길태병원에 가라 해서 그 길태병원에 가서 그 내 그 박창호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0: 예, 예, 예.
7: 그 선생님 말하는 게 약을 좀 써보라고 그래도 막 그래서 일곱 처분에 가지다 먹었는데
0: 예.
7: 좀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예, 네, 오늘 또, 요즘 이제 한 봉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좀 교련대.
0: 됩니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7: 아, 그 선생님이 저 출근하신 거예요?
0: 예, 말이죠. 당연하죠. 예.
7: 예, 예. 그냥 오늘 내가 지금 가자고 그래.
0: 예.
7: 연결해 주세요. 예.
0: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예
7: 선생님 예. 수고하셔.
0: 예,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8: 부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월하십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8: 전에 우리 아저씨가 박창호 선생님을 이미 한번 보였대는데,
0: 예.
8: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가보려고 예약을 부탁합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보였습니까?
8: 그런 호흡도 계통에 폐의 결절이 생기고,
0: 예, 예.
8: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이 돼서 보였는데,
0: 예.
8: 가래바지를 세게 하고 기침 세게 하던 게 그게 조금 증증합니다.
0: 예.
8: 좀 더 가서 보이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그리고, 됩니다.
8: 예. 그리고 그 장춘에서 오시는 선생님이 어느 날 오십니까, 서선세?
0: 예, 이렇게 합시다, 예.
8: 예.
0: 2765, 예.
8: 예.
0: 000.
8: 예.
0: 여기에다 연락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예.
8: 276.
0: 어.
8: 어.
0: 그 다음에 023개입니다, 000, 예.
8: 예.
0: 여기다 연락하셔, 예.
8: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8: 예,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0: 예.
9: 아, 제가 요즘에 계속 그, 어느 등지 한, 한 달 좀 넘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허리 밑에 엉덩이도 아프고
0: 예.
9: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막 다리도 저리고 하던데 저 지타 이외에 숙 선생님 그 원장님으로 그 약 좀 쓰는지 좀 괜찮아가지고
0: 예.
9: 이제 한번 다시 연락해달라고 소리요.
0: 예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9: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내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예, 중요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깐주진, 예. 진이라고 하면 시목을 말하겠죠. 선주구에. 에, 이러한 말이죠. 예? 중요하게 말이죠. 이야기가 있는데 냄새가 계심에 따라서 간주진하고 선주구하는 말이죠. 이 말이죠.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말이죠. 예? 퇴양성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예? 퇴양성 관절염이 인기됩니다. 아, 그리고 예? 유전인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세요.
0: 예.
10: 저는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서 저 이가 좋지 않아가지고서 여러 번 약 썼는데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예.
10: 효과가 현저한 효과를 봤는데 한 번 더 약 써보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10: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1: 예, 제가 맞는가요?
0: 예, 맞습니다.
11: 예.
1: 말씀하세요.
11: 예, 예.
1: 라디오를 꺼주십시오.
11: 네, 알았습니다.
1: 네.
11: 또 강철수 주임도 오늘 보이려고 그랬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11: 긴둥이 아파서.
0: 예,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11: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2: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3: 아, 네, 사령가?
0: 예, 맞습니다.
13: 아, 길태병원이었죠.
0: 예, 예, 예.
13: 네, 이제 거기서 고양이를 치료받은 환자인데,
0: 예.
13: 중증병에 치료받습니다. 그, 오늘 강수민대 가자는데,
0: 예.
13: 그, 그냥 자꾸 침을 맞을게, 그 침을 쭉 맞아야 그래도, 예. 아, 편안함 좋더란 말입니다.
0: 예, 예.
13: 침도 맞고, 좀, 약도, 같이, 기다려서, 좀, 가닥게, 이렇게 예약하자게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13: 되죠, 예?
0: 예, 됩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13: 아,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4: 안녕하세요.
0: 예.
14: 예, 박윤덕 주임 선생님 부탁.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4: 예, 저는 예, 머리 아프고,
0: 예.
14: 메스껍고 어지럼증이 나고 그리고 위에 이 한쪽 발이 저리고 다리 맥에 붙어 걸지 잘 동서에 걸지 못하겠습니다.
0: 예.
14: 그래서
0: 예.
14: 병원에 갔더니 예, 노동이 왔다고 그리 그럽니다.
0: 예예.
14: 예. 예, 예. 그래서 좀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 효과가 없고 이래서 처음에 박윤도 선생님이 형 잘한다는 손을 줄고 그리 좀 오늘 가서 예. 좀 보이자고 그랬는데 되겠습니까?
0: 완전히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14: 어, 그렇습니까?
0: 예예. 예.
14: 오전에 몇 시?
0: 아, 이것도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14: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4: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5: 예, 저번에 그 허리 아파서 저번 주에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침 맞고 약 먹은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오늘 예. 또 가려고 하려고 그런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5: 강철수 주임이.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15: 오전에 오기.
0: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15: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유전인자라 할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예.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예,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예. 그 자식 되는 분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예, 환자분들이 체중하고도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 생활 습관상에서 포근폭식을 하거나 예, 고지방질이라든가 고열량이라든가 이러한 식물을 말이죠. 예, 평소에 마에 잡수는 분들 예, 이래서 말이죠. 예, 체중이 불어납니다. 뚱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절이가 말이죠. 예, 예, 아주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6: 예, 전화인가?
0: 예, 맞습니다.
16: 네, 내 어디 갔다 왔습니다. 강철수 선생님은 보다 어디 가서 약 짓고 치마등 허리 다리 아파 치마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 더 가다 그런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1: 네.
0: 에, 그러니까 예, 이 체중을 꼭 말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예. 뚱뚱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말이죠. 예. 저 체중이 정상적인 분들보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말이죠. 더 많습니다. 아, 그리고 예, 성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에, 남성분들에 비해서 말이죠. 예, 여성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비율이 말이죠. 예, 더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어째서 그렇겠는가. 예. 여기에 여성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트지수라는 이런 호르몬이 있는데 특히 죄증시에 말이죠. 이 호르몬이가 예, 이상하게 말이죠.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에, 평소보다 예, 관절의 연골이가 말이죠.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는 비율이 말이죠.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구두수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1: 네.
0: 면세가 계심에 따라서 말이죠. 예, 이 구두수승 현상이가 말이죠. 예, 보편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 또 이 말이죠. 예, 이 관절이가 압력을 받는 것이 못해집니다. 이래서 예, 퇴행성 개변을 가져와서 이런 질병이 인기됩니다. 관건 문제는 이 퇴행성 개변을 가져와서 관절염이 말이죠 발생했을 때는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를 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관절이가 몹시 말이죠 예, 아파납니다. 그리고 굳어집니다. 뻣뻣해지며 예. 그리고 말이죠. 활동제를 몹시 받습니다. 특히 말이죠. 예, 이 무릎 관절에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인기되는 비율이가 더 높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릎에서 말이죠. 별난 소리가 납니다. 어떤 분들 병원에 오셔서 어째 내 무릎에는 말이죠. 예, 길을 걸을 때면 구두둑 구두둑 소리가 나는가. 예. 그리고 예, 활동제를 받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거나 할 때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예, 걸음걸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관절주에 말이죠. 예, 종창 현상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우리 제때 말이죠. 예,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예, 하나는 말이죠. 경련 현상이 생기면서 몹시 아파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이 관절마디가 말이죠. 이상하게 번져집니다. 기형으로 말이죠. 예,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 날씨 변화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예.
0: 날씨가 예, 추워지거나, 예, 습하거나 하게 되면, 이러한 말이죠. 병증이가 더 심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예, 네, 이게 말이죠. 이 병이가 말이죠. 천기여보가 같은데. 네. 벌써 그렇지. 내일에 말이죠. 비 온다 할 땐 오늘부터 아파나거나,
1: 네. 예.
0: 감각이 말이죠. 예. 아주 이상해 난단 말입니다. 예.
1: 네. 천기여보라잖아요.
0: 예. 네. 본인도 예, 우스갯소리를 내가 천기여보라. 네. 내일에 비 내리거나 내일에 말이죠.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감각으로 말이죠.
1: 네.
0: 알아낸단 말입니다. 예. 이 질병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우리 중요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경편에 부츠이빙츠웨이빙이라고 해. 이건 아주 말이죠 중요하게서 이의가 있는 이런 말인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말이죠 제때 확진을 하고 정확한 말이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런 병이 오게 되면 사실 말해서 잘 낫지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몇 달씩 하고 어떤 분들은 몇 년씩 고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방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환자들 분들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는 말이죠 예, 체중을 엄격히 공제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특히 뚱뚱한 분들은 예, 젠페이를 해야 된다 네. 말입니다. 예.
1: 다이어트야. 예, 예, 하셔야죠.
0: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예, 특히 체력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꼭 중시해야 됩니다.
1: 네.
0: 예. 특히 허리라든가 다리에 힘을 많이 쓰는 이런 분들이 적당한 휴식을 말이죠. 로이 제허라고 해 휴식을 해야 말이죠. 예, 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이죠. 예, 미연에 말이죠. 예방.

0: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과정이나 노동 과정에서 자세를 말죠. 충실해야 됩니다.
1: 네.
0: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물건을 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한쪽을 위주로 해서 말이죠. 힘을 쓴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이러게 되면 말이죠. 허리라든가 다리라든가 여기에 말이죠. 특히 관절에 문제가 다수로 발생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요즘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이 저래가지고 걸기가 가장 힘든데.
0: 예예. 예.
2: 그래 원장 선생님 치료가 맞아볼까 예약하려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2: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아, 그리고에 우리 매일 신고 다니는 말죠. 신발하고도 말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꼭 본인이 체질에 맞게서는 신발을 살 때 신발을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늘상 말죠. 보안 조치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보게 되면 저도 아침에 말죠. 방송하기 위해 일찍이 말죠. 걸어서 오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양말도 신지 않고 맨발 바람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이러게 되면 냉장 단계보다 일찍이 말이죠.
1: 네.
0: 이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단련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꼭 말이죠. 전문가의 말이죠. 지도를 받고 자기 체질에 맞게서 운동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건강을 되찾길 바라면서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제 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 연변도 2026년 사회과학보급주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졌습니다.
2: 27일에 펼쳐지는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대 할빈 대표팀 경기 입장권이 22일 오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3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정주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성당위 성정부 포지 요구에 따라 현재 경제발전 태세를 깊이 분석하며 경제운행 배치의 이견성, 목적성과 실효성을 1층 제고하면서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우세를 확대하며 난제를 해결하고 단점을 보완해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열 번 한다는 기세로 2, 4분기에 좋은 발전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상무국, 주공업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들이 1월부터 5월까지 경제 운행 정황, 1월부터 6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왕청현, 도문시, 연길시, 룡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발언했습니다. 림소림,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주안과 성당위,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포지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장성과 예기, 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정량을 발굴하고 감량을 통제하며 변수를 방지했습니다. 이에 고정자산 투자와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고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 장성세가 평온해 전주 경제 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높이는 양호한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2, 4분기는 한해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 향도와 효과 향도 통일을 견제하고 외부 지지를 쟁취하는 것과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결부하면서 경제 운행 중에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하고 자체 사업 중의 단점과 부족점을 과감히 찾아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2, 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견결히 잘 치러 민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힘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를 단단히 주시하고 대상 건설에서 부딪힌 난제를 힘써 해결하면서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합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비축발전소,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등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빗물오수분류 3기, 훈춘 도로철도 연합운송 전용선,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위 2기, 왕청 수토류실 종합 7위, 도문 열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활용 도시급수 도관망 갱신 개조, 안도 집중 열공급 설비 갱신 개조 등 정부 투자류 대상의 속도와 효율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연길 정력 자동차, 도나 발달 농약 제재, 도문 서방 고급 첨가제, 룡정 무인기 충전 비행장 생산 흐름선 등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도록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삼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공업 기본판을 힘써 안정시켜야 합니다. 큰 기업을 들어주고 작은 기업을 부축하며 곤란을 해소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고 생산 판매 연결, 융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주문을 쟁취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고 곤란 기업이 난관을 넘고 상황이 호전되도록 도와 원정 어린 조치로 기업 발전에 조력하고 공업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여름철 소비 특점과 결부해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고 상품 주택 전시 판매, 브랜드 자동차 기업 진입 등 활동을 계속 잘 펼치며 상업무역 기업이 더 많은 우대 활동을 내놓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음식, 소매 기업을 조직해 연변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경기 활동에 깊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비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방면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더 새롭고 독특한 문화관광 새 전경과 새 체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도시응접실, 여기에 책이 있어요 대형서점, 룡정 비암성경, 룡문 양심객점,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훈춘 마뜨료 시카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개꺼 건강 양생, 생태 야영, 조명 영상 공연 등 특색 경영 모식을 힘써 육성하고 문화 박물 전람, 유행 놀이 야간 관광, 미식 체험 등 문화 관광 활동을 알심들에 펼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소비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사업을 꾸준히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투자 유치 사업을 단단히 틀어주고 앞장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산업발전 현황, 업종 전연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연구하고 목표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며 중점 상공인들과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세심히 감별해야 합니다. 협상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추적 연계를 강화해 하루빨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협력 의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연계 빈도를 높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고 락착되도록 쟁취하며 이미 계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 추진을 견지해 하루빨리 착공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로써 1년의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락착시켜 투자 유치 새 성과로 고품질 발전의 새 동력을 축적하고 경제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3: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분투력정을 돌이켜보고 변강의 분진력량을 응집하고자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초심 사명 명기하고 부흥의 길에서 분진을 내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세 유전자를 전승하고 실무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장을 역도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공 연변주의 당사 연구실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공동으로 내온 융합매체 특집 프로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의 첫편 중공 연변 구위 건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28년 1월 중공 만주성 림시위원회는 주동교를 파견해 민성보 편집 초빙에 응하는 기회를 빌어 연변에 와서 당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상황을 봐가며 당 조직을 발전시키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봄과 여름 류건장 등 당원과 공천단원 근 20명이 북경 향산 자유원 사범생 일행과 함께 연변으로 와서 교편을 잡았으며 6월에 주동교와 조직 연결을 맺었습니다. 주동교는 즉시 상급의 이 정황을 보고하고 이 골간들을 바탕으로 지방 당 조직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비준을 받은 후 여러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 육속 7개 기층 당 지부를 건립했습니다. 1928년 8월 중공 연변 구위가 정식 설립됐고 주동교가 서기를 맡았으며 기관은 신문사 내에 위치했습니다. 이후 당지부를 확충하고 비밀 간행물 동만통신을 창간했으며 외곽 조직인 황원학회를 결성해 많은 진보 인사를 입당시켰습니다. 연변 구위는 현지 여러민족 대중을 이끌어 반제, 반봉건 혁명 물결을 일으켰고 연변 당 조직의 사상 토대와 조직 토대를 공고히 다져 당이 연변 여러민족 인민의 혁명 투쟁을 영도하는 역사를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2: 화룡시 인대대표이며 윤동 모급연회사 총경리인 관경동은 실업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초심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인대대표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동 모급연회사 생산작업장, 기계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생산현장은 분망한 모습입니다. 2019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화룡시 림업 특색산업 분야의 대표적 대상 중 하나입니다. 기업 책임자인 관경동은 시종 시럽이 흥해야 지방이 흥한다는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화룡시 윤동목업 림특경제 목제품 산업단지를 앞장서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부지 면적이 12,579평방미터이고 주로 목재 그릇, 일회용 서랍자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관경동입니다. 2019년에 윤동목업을 설립한 이래 우리는 림업 특색 경제에 모를 받고 5천만 원을 투자해 표준화 산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5천만 원, 세수 500만 원을 실현할 수 있고 일자리 8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해마다 촌집제에 70만 원 수입을 올려주고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해 증수 치부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윤동목업연회사 종업원 왕문흠입니다. 저는 화룡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큰 도시로 가지 않고 화룡에 돌아와 윤동목업연회사에 입사해 마음 편히 출근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로임 대우도 괜찮은 편입니다. 관경동은 시종 임대대표 직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시적으로 기층 일선에 심입해 산업발전, 민생보장, 기초시설 건설 등 분야에 초점을 두고 대중의견을 널리 청취했으며 기대사항을 의견 건의로 전화해 실제 행동으로 대중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줬습니다. 관경동입니다. 임대대표로서 저는 시종 직책 사명을 명기하고 지방 고품질 발전 촉진과 민생 개선을 대표 직책 리행의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견지했습니다. 저는 계속해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 안정과 효익 제고를 추동하며 취업을 이끌어 지방 경제 발전에 조력함으로써 실제 담당으로 활용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 동북 변강 역사문화 고향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한 연변조 2026년 사회과학 보급주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져 대중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해란 명주탑 8층에 위치한 기상문화박물관에서 일전 연변조 2026년 사회과학 보급주 개를 활동 중 하나인 기상과학 보급 선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해설원은 가상현실 몰입체험, 기상재해 모의 등 방식으로 관람객들에게 기상관측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길림관광객 장여사입니다. 가상현실 체험이 정말 흥미로웠고 지진 모의 체험을 통해 지진 대피 지식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은 2025년 4월 30일에 정식 개관했으며 그해 관광객 연 13,396명을 접대하고 과학보급 해설을 1,828차례 진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관광객 연 5,438명을 접대하고 해설은 682차례 진행했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 해설은 우경여입니다. 기상문화박물관은 역대 기상제도, 민간 기상습속, 흉년 대응, 지역 풍물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역 사회과학 세 분 분야 연구 공백을 메우고 역사학, 민속학, 문화사회학의 1차 연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박물관을 거점으로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사회과학기구와 손잡고 문화견학, 기상견학 협력을 전개해 기상문화가 지역사회과학 전반 계획에 편입되도록 추진합니다. 연변주 사회과학보급주 활동기간 연변주 각 현시 당위 선전부 주에서 관리하는 각 학회, 협회, 연구회와 과학보급기지에서는 사회구역, 향촌, 기업, 학교 등 기층 일선에 심입해 다채로운 사회과학보급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과학보급 작품을 제작 보급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연변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2: 주 상무국과 연변대학 공유에서 공동 주최한 소비품 보상 판매 연변대학 특별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디지털 제품 등 다종류 전용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에너지차, 중고차, 대형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등 여러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각 참가업체는 사생들의 소비 특징에 맞춰 맞춤형 보조 정책을 내왔습니다. 자동차는 국가 성급 교체 보조금과 가계 단체 구매 가격을 적용했고 가정용 전기 제품은 무료 설치, 고액 상품권, 낡은 제품 교체, 무료 감정 봉사를 제공했으며 디지털 제품은 할인과 구매 추첨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 가스, 은행, 건강 봉사 등 부대 혜택도 제공됐습니다. 연변대학 교직원 송은혜입니다. 가정용 전기 제품 할인 혜택을 국가 보조금과 같이 쓸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할인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길 신리정 아우디 4S점 영업경리 오상입니다. 연변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아우디차를 구매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0여 만 원부터 50여 만 원까지의 다양한 차들이 준비되어 있고 보조금을 합치면 최고 4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과 대학 간 소통 다리를 놓아 할인 정책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돼 여러 측이 함께 이익을 얻는 효과를 냈습니다.
3: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대 할빈 대표팀 경기가 27일에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22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 판매를 정식 시작했으며 통일 표값은 15원 50전입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실명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축구팬들은 위챗에서 경기 관람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 동북축구연맹전을 검색하고 연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서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한 건당 최다 6장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한 경기당 한 장만 살 수 있습니다. 경기 입장권은 15원 50전으로 홍색구역 전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을 위한 전용 입장권도 나왔으며 한 장당 최저 9원 90전입니다. 키 1.2m 이하 어린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으로인은 유효 증빙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3구역, 17구역은 로인과 장애인 전용 관람구역입니다.
2: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문구경기 및 2026년 중국 문구선수권대회 장수컵 길림경기구 경기가 22일 주 문구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는 엿새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하며 5인제, 남자 2인조, 여자 2인조 종목을 내왔습니다. 전성 각지 100여 개 대표팀의 500여 명 문구 선수가 참가해 400여 게임 경기를 치릅니다.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중점 체육 경기로서 이번 경기는 2026년 중국 문구 선수권 대회 성급 선발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주 문구협회 상무부 회장이고 비서장인 왕소희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상위 3개 팀을 선발해 길림성 대표로 전국 문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시키게 됩니다. 문구 운동은 오락성과 경기성을 모두 갖춰 중로년 체육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경기를 했습니다. 주 문구협회팀 선수 양지군입니다. 문구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경력은 3년 정도지만 문구를 하며 많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성대회가 연변에서 열려 전성 각지 동호인들 그리고 우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고 교류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확이 참 많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구름이 많은 날씨에 소나기 혹은 우레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 변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변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3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일전 국가인터넷정보방공실과 시장감독관리정국은 공동으로 인터넷평가활동 규범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국가인터넷정보방공실 책임자는 인터넷평가활동 규범은 인터넷평가활동을 규범화하고 공평한 시장경쟁 질서를 수호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평가활동 규범은 다음과 같이 명확했습니다. 인터넷 평가 활동의 종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상업도덕과 공소량석을 따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면적이고 정확한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평가 활동의 종사함에 있어서 제품의 기능, 성능 등 항목에 대한 테스트와 관련되는 경우 반드시 법정 검사, 검측, 자격 허가를 갖춘 검사 검측 기구에 위탁해 관련 표준과 기술 규범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을 검사 및 테스트할 경우 테스트 주체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비표준 방식을 사용하거나 국가 표준 검사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항목을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종적, 횡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주관적 느낌만으로 제품을 평가할 경우에는 마땅히 설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오늘 저희 생방송에는 연길시 인력자원 및 자회보장국 인재봉사중심 권혜월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아래 권 선생님과 함께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시의 당안 보관정책과 부분적인 취업 부축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평소에 많은 분들이 당안 보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류동 인원의 당안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1: 예, 류동 인원들이 인사 당하는 인사 당안이 중요 구성 부분입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공유제 기업과 사회조직 채용 인원이 당한 사직 사퇴 혹은 기관 사업 단위에서 해고된 인원들의 당한 기업과 사업 단위에서 노동 관계로 해제 혹은 중지된 인원들이 당한 취업을 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 및 중등전문학교 졸업생 당한 자비 류학생 및 기타 개인적으로 출국한 인원들이 당한 외국계 기업 상주 대표기구의 중국 측 직원 당한 자유직업 혹은 영활 취업 인원들의 당한 기타 실시하고 있는 사회관리 인원들이 당안을 포함합니다.
0: 네.
1: 예, 우리 인재 중심 인사 대리과에서는 대학생 당안 업무를 위주로 하고 유동 인원들이 인사 당안을 가져오고 넘기고 당안을 빌려서 열람, 당안 제조장, 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 졸업생 당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졸업생 당안에는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네.
1: 네. 학생 등록표에는 학생이 기본 정보, 입학 시기, 학력, 경력 등을 기록합니다.
0: 네.
1: 졸업생 등록표에는 재학 기간 동안이 종합적 평가를 담고 있으며 자기 평가, 교사 평어, 학교 검정 이견 등이 포함됩니다.
0: 네.
1: 네. 학생 성적표에는 매 학기 시험 성적을 상세히 기록하여 학업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0: 네.
1: 학력, 학위 및 관련 인증 서류에는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학력 인증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대학 입시 관련 자료에는 대학 입학 시험 원본, 부본, 수능 지원 정보, 건강 검진표, 서약서 등이 있어 대학 입학이 주요 근거가 됩니다.
0: 네.
1: 상벌 기록에는 재학 중 받은 각종 상장 및 징계 조치 등을 기록합니다.
0: 네.
1: 졸업생 건강검진표는 학생이 신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0: 네.
1: 입당, 입단 관련 서류에는 입당, 입단 지원서, 지원 신청서, 정식 단원 전환 자료 등이 포함되며 학생이 정치적 신분과 사상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0: 네.
1: 실습 수첩 또는 실습 평가서에는 학생이 실습 기간 중 업무 수행 능력과 태도를 평가한 자료입니다.
0: 네.
1: 졸업생 당안, 학생 당안이란 전국 통일 시험에 응시하여 입학한 전문대학 및 대학생의 당안을 말하며 이는 문자 자료 형태로 대학 입학 시험 성적, 학교 생활 기록, 개인 경력, 독성, 재능, 성적, 학업 성적, 정치적 면모, 상벌 상황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별로 집중 보관되어 향후 조회 확인이 가능한 문서, 서식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기록입니다.
0: 네.
1: 학생 당안은 재학 기간 동안이 생활, 학습, 및 사회 실천 활동을 진실하게 반영한 기록입니다. 당안이 중요성 면으로부터 볼 때 당안은 다음과 같은 경우 꼭 심사를 해야 합니다.
0: 네.
1: 첫째, 취업 및 정치 심사,
0: 네.
1: 공무원 시험, 국유기업 입사. 채용기관은 당한을 심사하여 지원자의 기본정보, 신용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0: 네.
1: 둘째, 연구생 시험을 치는 경우 당한은 연구생 시험 면접 자격 심사 및 합격 후 당한 이송이 주요 근거입니다. 모집기관은 당한을 통해 지원자의 종합적 자질을 평가합니다.
0: 네.
1: 셋째, 직급평가 시 당한 내 학력, 경력, 업적 등의 자료가 심사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네 번째는 호적 이전 시 호적 관련 수속할 때 당한은 필수적이며
0: 네.
1: 공안기관은 당한을 통해 신청자의 신원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0: 네.
1: 다섯 번째는 퇴직할 때 당한에 기록된 연령, 공령 등이 퇴직금 계산 및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1: 대학생 당한은 취업 및 향후 채용기관이 선발, 임용,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며 기관사업단이 국유기업 채용, 입대 연구생, 시험, 인재 유치, 정치심사, 퇴직 등 모든 과정에서 당한이 필수적입니다.
0: 네.
1: 따라서 당한은 우리 직업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침으로 반드시 당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학교 졸업생들은 자신의 당한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또 본인이 직접 인재중심에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당한은 개인이 휴대하여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규정에 따르면 당한은 학교에서 직접 우리 인재

0: 정당한 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전달 과정에 대해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당해 졸업생들의 당한은 어디에서 보관하게 됩니까?
0: 졸업생 개인 당한 보관 주체는 주요하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국유기업, 정부기관, 공공기관인 병원, 학교, 위원회, 국유기업 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일반적으로 인사당한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 네.
0: 당한은 소속 단위 또는 그 상급 인사 주관 부문에서 보관합니다.
1: 네.
0: 이러한 기관은 인사 관리가 비교적 규범적이며 전담 당한 관리 부서와 인력이 있어 당한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둘째는 비공유제 기업 또는 사회 조직에 취업한 경우 이러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당한 보관 자격이 없으므로 본인이 호적 소재지 또는 취업 단위 소재지 인재봉사기관에서 인사 당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호적지 인사봉사기관은 해당 지역 호적 소지자의 당한 관리를 담당하며 취업지 인재봉사기관에 당한을 보관하면 기업과 졸업생이 현지에서 관련 인사 업무를 하는 데 편리합니다.
1: 네.
0: 셋째는 졸업 후 미취업자, 해외 유학, 자영업, 프리랜서 등의 경우 당한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호적 소재지 혹은 생원지 인재봉사기관에서 관리됩니다.
1: 네.
0: 이렇게 하면 당한이 안정적으로 보관되어 향후 취업 또는 진학 시 당한 열람 및 전달에 편리합니다.
1: 네.
0: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당한은 국가재산에 속함으로 개인, 본인 또는 타인이 당한을 보관, 열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 네. 네, 지금 저희 생방송실에는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인재봉사중심 권혜월 선생님께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한 연결시의 당한 보관 정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 또 혹은 연결시의 취업 부축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각 지역의 당한 봉사 부문에서는 어떤 당한지를 접수하고 있습니까?
0: 보통은 호적지와 사업지 조건에 따라 받고
1: 네.
0: 졸업년도 내에 졸업한 대학 졸업생들이 학적 당하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호적지 조건으로 볼 때 졸업년도가 되면 학교에서 직접 호적지 소속 당한 관리 봉사기구에 보내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 조건으로 볼 때
1: 네.
0: 졸업년도에 사업지 소속 당한 관리 봉사기구에 등록을 하면 학교에서 직접 등기된 사업지 소속 봉사기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약 당한을 인재 봉사중심에 보관한다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0: 네, 당한 보관 시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1: 네.
0: 네, 유동 인원들이 인사 당한 관리 사업을 진일보 강화할 때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인사관계 및 당한 보관료, 열람료, 증명료, 당한 배달비 등 각 종목이 비용을 받는 것을 취소하였습니다.
1: 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자신의 당한을 볼 수 있습니까?
0: 유동인원들이 인사당한 잠정규정 제4장 제14조 사항에서는 모든 개인은 본인이 당한 및 직계가족이 당한을 열람하거나 빌려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때문에 개인 본인 및 직계가족이 당한을 열람하거나 빌려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네.
0: 당한 관리는 엄격한 제도와 규범을 준수하여 당한이 진실성과 엄숙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한이 내용은 개인 사생활 및 중요한 심사 의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열람할 경우 수정, 위조 등 정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의해서 당한 이 권위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당한 열람은 특정한 정치심사, 취업심사 등 정황 하에 관련 단위에서 규정 절차에 따라 열람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한이 내용에 이문이 있거나 관련 정보를 요하고 싶으시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당한 관리기구에 자문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러면 직장을 다니거나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개인의 상황이 변할 때 이 당한 정보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까?
0: 직장 생활에서 직급 자격증, 예를 들어 엔지니어증, 회계사증, 교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경우
1: 네.
0: 이는 개인이 전문 능력과 직업 발전을 대표하는 증명서이므로 관련 서류를 인사기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당원이나 단원 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예를 들어 입당, 정식 단원 전환, 단체 조직 관계 이전 등이 해당되며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개인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1: 네.
0: 이렇게 함으로써 기록이 개인이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아직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당한과 관련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0: 네. 대학생이라면 먼저 당한 자료 형성을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시험에 반드시 성실하게 응시해야 합니다.
1: 네.
0: 부정행위 등이 불량기록은 기록에 남아 향후 취업이나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학교에서 조직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영예와 상장을 획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러한 내용들은 당안에서 빛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 네.
0: 둘째로 당한 이전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졸업 후 기록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떻게 이전 절차를 처리하는지 알아두면 졸업 시기에 체계적으로 당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인재봉사중심에서는 당한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증명서류들을 발급해주고 있습니까?
0: 당안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첫째는 보관증명서, 개인기록 보관상황증명서입니다.
1: 네.
0: 둘째는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입니다.
1: 네. 예. 그러면 만약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재 당안이 본인 손에 보관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 현재 손에 당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마음대로 당안을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당안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당안을 분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재 중심에 가져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당안 업무는 꼭 직접 방문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 지역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0: 아, 가능합니다. 지금 인사기록 관련 업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 범위 통합 처리가 실현되었습니다.
1: 오, 네. 네.
0: 개인적인 사유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연결시 인재봉사중심 공식 위책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주요 온라인 처리 봉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 네.
0: 네. 졸업생 기록 전출, 기록 자료 추가 보관, 기록 자료 열람 및 대출,
1: 네.
0: 기록 자료 복사, 각종 증명서 발급입니다.
1: 네.
0: 과거에는 본인이 직접 이동하면서 두 지역 간 서류를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당안 관리 기관이 심사 후 직접 전처리합니다.
1: 네. 네.
0: 또한 보관 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 지역 간 이동 없이 해결됩니다.
1: 네, 그렇군요. 개인 당안이 학교에서 또 인재봉사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옮겨졌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당안을 보낼 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0: 예, 현재 세 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현장 자문 시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자문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전화 주문 시 전화 0433-255-342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위챗 공식 계정 연결시 인재복무중심을 추가해서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위챗 공식 계정 연결시 인재복무중심을 추가해서 온라인으로 졸업생 당한을 가져오고 넘기고 당한 재료 추가 저장, 당한 재료 열람, 당한 재료 복사,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한을 넘기는 수석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요구 사항과 주의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0: 단기 졸업생은 인사 당한을 처리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0: 첫째, 졸업 후 진로를 적을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당한을 받을 단위 혹은 주소를 제대로 적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일부 졸업생이 부주의하게 당한을 수신 기관이나 주소를 잘못 기재해 당한 전송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네.
0: 예. 두 번째는 당한 보관 절차는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당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보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미취업 졸업생들은 학교에 2년간 일시 보관하고 이 기간 내 취업이 결정되면 학교에서 직정으로 당한을 전송하면 됩니다.
1: 네.
0: 혹은 호적지 인재봉사기구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네.
0: 예, 당한을 넘길 때 엄격히 밀봉해야 하고 당한 전이 통지서를 써야 하며 기호교통 전문 인원을 파견하여 배송 혹은 EMS 우편 배송을 사용해야 합니다.
1: 네.
0: 당신이 개인이 당한을 직접 가지고 와서 넘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1: 네.
0: 예, 저희 연길시 인재복무중심 접수 주소는 연길시 인민로 2239호 인사국 2층이고 명칭은 연길시 인재봉사중심, 접수 부문은 당한실이고
1: 네.
0: 전화는 0433-255-3425, 우편번호는 133000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또 이 밖에도 현재 많은 고중 졸업생들이 해외 유학을 또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중 당한은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0: 아, 만약 이미 교육부 유학생 봉사중심이 당한 조정함을 발급받았고
1: 네?
0: 호적지 보관 조건에 부합한다면 본인이 신분증과 호구부 그리고 밀봉된 고중 당한을 가져가면 즉시 접수 및 즉시 전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고중 졸업 후 해외 유학을 가서 외국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 뭐 당한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또 뭐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0: 호적지 보관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인이 신분증, 호구부, 밀봉된 고중 당한, 교육부 유학 봉사 중심이 학위 인증 자료, 성적표, 졸업 증명서를 지참하여 바로 보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대학생이 자퇴를 한 경우 이 학적 기록은 어떻게 정식으로 이송해야 합니까?
0: 호적지 보관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인이 신분증, 호구부, 자퇴 증명서를 가지고 당한 조성함을 발급받은 뒤 원래 학교에 연락해 당한을 이송해야 합니다.
1: 네.
0: 학교는 조치 이료서의 요청에 따라 저희 중심으로 당한을 이송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또 많은 대학 졸업생 당원들이 자신의 학적 기록과 당원 기록이 어떻게 보관되는지도 또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또한 당 조직 관계를 옮길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0: 네, 저희는 학적 기록 자료와 당원 기록 자료를 집중 통합 보관하며 분리 보관하지 않습니다.
1: 네.
0: 당 조직 관계 전환 업무 처리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원 당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1: 네.
0: 조직 관계 전환이 완료된 후에도 당원 자료를 다시 파일에 저장합니다.
1: 그러면 대학 졸업생 당원의 당 조직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중공중앙판공청이 유동 단원 관리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 문건의 요구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1: 네. 네,
0: 첫째, 직장이 있는 유동 당원으로서 직장 내에 당 조직이 있는 경우는 직장에서 당 조직 관계를 접수 관리합니다.
1: 네.
0: 네. 둘째, 직장은 있으나 직장 내에 당 조직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직장 소재지 지역사회 당 조직이나 거주지 지역사회 당 조직에서 당 조직 관계를 접수 관리합니다.
1: 네.
0: 네. 셋째는 직장이 없는 경우 거주지 지역사회에서 당 조직 관계를 접수 관리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상으로 자치주수부도시 연결시의 당안 보완 정책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또 연결시의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0: 네, 대학 졸업생 대학 맞춤형 공익 채용 방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현재까지 연결시 인재봉사중심에서는 총 10회의 채용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1: 네.
0: 여기에는 2회의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와 8회의 온라인 채용 박람회가 포함됩니다.
1: 네.
0: 네. 후계로 134개 기업을 위해 247개의 채용 직무를 제공했고 1200여 명이 수용 인원 중 165명이 취업 이항을 박혔습니다.
1: 네.
0: 올해는 연길시 당위 조직부와 연길시 인사국이 공동으로 젊은 연길 미래는 기대하세요. 2026년 봄 단체 인재 유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 네.
0: 이 활동을 통해 연길시 146개의 기업 사업 단위의 인재 수요를 집계하고 엄선하여 334개의 우수 일터를 선보였으며
1: 네.
0: 천여 명이 인재 채용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1: 네.
0: 이 중 민영 기업이 일터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여 민영 경제 발전이 각 분야 인력에 대한 긴박한 수요를 정확히 맞추었으며
1: 네.
0: 생물 의학, 글로벌 전자상거래, 스마트 제조 등 주요 산업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1: 네.
0: 동북재경대학교, 동북농업대학교, 장촌공업대학교 등 동북삼성이 30여 개 대학을 방문하여 인재 유치 설명회와 현장 채용을 진행했으며 총 1,300여 건이 이력서를 접수했고 358명이 초기 유협 이항을 밝혔습니다.
1: 네.
0: 현장 행사에서 단체 인재 유치 사업팀은 대학생들에게 연길시의 긴급 인력 수요 일터를 소개하고 전공 적합성, 인재 정책, 기업 규모 및 전망, 도시 발전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1만여 명의 졸업생이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1: 네.
0: 또한 지속적으로 졸업생들이 이력서를 접수하고 자격 조건을 심사 취합하며 이력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이 직무를 정밀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외에도 연길시 조직부는 산동성, 하남성, 하북성 등 130개 대학 및 직업기술학원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연길이 단체 인재 유치 일터 공고를 게시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연길이 인재 수요를 홍보하여 더 많은 대학생들이 연길을 려해하고 사랑하고 연길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자택일 행사를 계기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대학 채용회에 참여하여 인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1: 네.
0: 각 대학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인재 유치 활동이 영향력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치된 인재에 대한 추적 서비스를 철저히 수행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이 질적 효과를 높이며 인재와 도시간이 상생을 실현할 것입니다.
1: 네. 네.
0: 인력 수요가 있는 사업 단위와 미취업 대졸자는 공식 위책 개정 연길시 인재센터를 팔로우하거나 연길시 인재봉사중심에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정책 문의 전화번호는 0433-252-3066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밖에 연결시에서는 또 고종 졸업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사업들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0: 예, 연길시 인사국에서는 청년 취업연습 사업생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올해에 100명 정도의 청년 연습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년 취업연습이란 무엇인지 또 신청 조건은 어떠한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0: 청년 취업연습이란 고등학교 졸업생과 등기한 실업청년들이 기업 사업 단위와 사업 조직에서 단기간 견습 단련을 진행하여
1: 네.
0: 견습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취업 촉진 조치입니다.
1: 네. 네.
0: 이 정책은 고등학교 졸업생과 등기한 실업 청년들이 취업 견습을 통하여
1: 네.
0: 업무 경험을 풍부히 하고 종합 소질을 높여 충분히 취업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1: 네. 네.
0: 취업 견습 단위로 놓고 말하면 조건에 부합되는 고등학교 졸업생과 등기한 실업 청년들이 취업 견습을 전개하고 취업 사회 책임을 촉진하고 단위의 인재를 보충할 수 있고 취업 견습 보조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신청 조건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무릇 연길시 내에 합법적으로 등록 설립해 독자적인 자격을 가지거나 합법적인 경영하는 동시에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자원적으로 신청 일정 수의 취업 견습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고 견습하는 부서가 일정한 기술 함량과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 견습 대상을 접수할 수 있고 전개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각 류형이 기업 사업 단위 사회 조직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또 이 견습 단위에 대한 우대 정책도 있다면서요?
0: 네, 네. 견습 단위에서는 접수하는 견습생들이 종류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접수하는 견습생들이 부동한 류형에 따라 향수할 수 있는 보조 표준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청년 취업 견습생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2년 내에 취업을 하지 않은 전일제 보통 고등학교 졸업생,
1: 네.
0: 중등 전문학교 졸업생, 그리고 고용 등록을 하지 않고 직공 기본 양로 보험 기록이 없는 경우 또 한 가지는 14주세에서 24주세 실업 청년으로서 실업 등기 후 고용 등록하지 않고 종업원 기본 양로 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1: 네.
0: 졸업 후 2년 내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란 졸업증에 기록된 발급 시간부터 취업 견습 협의 체결을 2년 내에 미취업 상태인 동시에 사회보험 납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1: 네.
0: 16주세부터 24주세 실업 청년이란 신분증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취업 견습 협의 체결일까지 연령이 만 16세부터 24주세까지를 가리킵니다.
1: 네.
0: 미취업 상태로 실업 등기를 마치고 사회보험 기록이 납부 정지 상태에 처하거나 사회보험 기록이 없는 실업 청년을 가리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벌써 방송을 마감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당하는 저희 매개인의 학업과 취업, 승진, 퇴직에 이르기까지도 평생 함께하는 중요한 개인 자산입니다. 절대 개인이 보관하시거나 함부로 봐서는 안 되며 또 반드시 교정된 인재봉사 부문에 안전하게 보관해둬야겠습니다. 특히 올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당한을 학교에서 직접 받았다면 절대 개봉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호적지 또는 취업지 인재 중심으로 옮기는 절차를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자들은 관련 청년 취업 견습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실무 경험을 쌓고 또 안정적인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이 견습 관련 방송에서 말씀해 드린 견습 관련 문의는 연결시 인재봉사 인재종합봉사창구 전화번호 818-0018번, 당한 관련 업무는 255-3425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업무는 공식 위챗 계정 연결시 인재봉사중심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인재봉사중심 권혜월 선생님과 함께 자치수수부도시 연결시의 당한 보관정책과 부분적 취업부축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권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셨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